0: 반응입니다. 완전히 날조된 얘기라며 동맹국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과 미국의 적들에게 이렇게 단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실망했습니다. 트럼프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이탈리아도 결코 애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0: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에도 두 사람은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전쟁을 당장 멈추라는 레오 14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비난하자 멜로니 총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한 겁니다. 각국의 거센 반발에도 트럼프는 오히려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SNS에 올리고 교황의 사과도 거부했습니다.
2: 아니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틀린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는 내가 이란에 대한 취한 조치에 매우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의 발언은 양국 관계에도 악재가 됐습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이번 발언이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고 항의하며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을 빚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합니다. 개헌과 특검부터 재선거와 부정선거 이슈까지 정쟁화 가능성은 숙제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대혼란을 빚었던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원인부터 재발방지해법, 선관위 개혁안까지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서 나와 당시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5: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이번 조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2: 국조특위 위원입니다.
6: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 국조특위 위원입니다.
6: 쓰지는 않아도 제가 볼 때 뭐 다 포함.
4: 민주당에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동시 특검을 강조하는 등 개혁을 위한 셈법도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7: 특검의 구성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아주 뭐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8: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어쩌면 졸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받칠 수 있습니다.
4: 재선거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맹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 선동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연어 술파티 주장은 위증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작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사법부를 겁박하려 들겠지만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0: 그 어떤 독재자도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9: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든 무고의 구판이 끝났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집중포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4대3으로 팽팽하게 갈렸고 이화영 전 부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세 혐의 중 두 가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는데도 하나만 가지고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선동의 동조에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독재자 운운하느냐고 치받았습니다.
11: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 많은 참사 끝에 헌정 질서마저 파괴하려 했던 내란 수괴야말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9: 진보당은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 결과가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사법 방해와 증거인멸로 유죄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이렇게 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특별 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일단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징계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검사입니다.
12: 이번 판결이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당초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천지검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감찰 역시 이번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배심원단에 감사를 표한 박 검사는 YTN과 통화해서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나 서울고검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3: 경기 화성 동탄 일대는 지난해 11호 대책 당시 이른바 삼중 규제를 피해간 지역입니다. 반도체 호황 여파에 새낀 매매가 가능한 비규제 효과가 부각되면서 동탄 집값이 최근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핀셋 규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 부작용을 낳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아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22억 원대를 돌파한 동탄의 신축 아파트. 같은 면적의 서울 마포 대장 아파트 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삼중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대출 세금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시세 차익 투자가 가능한 데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폭발하면서 동탄 아파트 값은 2주 만에 무려 4%가 치솟았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급등세가 이어지자 동탄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해야 할지를 놓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빡빡해지고 취득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데 동탄은 석 달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뛰어넘어 정량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카드는 당국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판단해 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격 변동과 거래 동향, 파급 효과를 두루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지속적인 국토부의 공식 입장. 추가 규제 카드를 놓고 정부가 신중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됩니다. 동탄구 토호구역 지정 권한은 경기지사가 갖고 있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삼중 규제 족쇄를 채우기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뒤늦게 추가 규제를 하면 지난 10.15 대책 때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16: 결국에는 묶은 지역 외에 동탄에서 지금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입니다.
15: 또 반도체 업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동탄에 직주 근접 실수요가 워낙 강한 만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도 집값 상승 압력을 꺾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17: 앞으로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 엄청난 앞으로 현금

0: 많이
1: 동탄
0: 들어오잖아요. 그
1: 소금인 중개사입니다.
0: 현금의 뇌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동탄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순간 유동성이 용인 기흥이나 처인구 등 인근 비규제 지역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2: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은 물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과 기업 이익을 어디에 쓸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명목 국내 총 생산 10%대 후반 한국 경제의 환희와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선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려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와 경상수지 수치 모두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실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라고 분석했습니다. 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이 조정에 들어가고 무역 흑자 환수로 원화도 안정되면 관망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예외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낮은 보유세 문제를 지적했는데 세제 개편 의지를 재차 밝힌 겁니다.
4: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3: 김 실장은 또 부동산 과세 정상화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부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이 청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국민 배당제를 제안했는데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거듭 피력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0: 라디오 기후 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며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구도 29도, 광주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신다면은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원리를 찾아라 러닝 서울 마라톤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여의공원로 여의공원 6문에서 한국방송교차로를 지나 여의서로 하단 진입로인 2개 차로 부분 통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통제가 됐던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사이 그리고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통제가 모두 해제가 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 계속해서 차선 긋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뒤쪽으로 북종에서 작업 지점까지 시속 2,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9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청담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녹지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고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잠실철교 부근 1차로에서도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지점 앞두고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9시 때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양수진입니다. 비 온 뒤에 물기를 머금은 초록의 잎사귀들이 더 선명해졌고요. 생명력 또한 강해진 게 느껴집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날, 자연이 주는 이 힘들을 피부로 느끼며 에너지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 그리고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노래로 시작해봅니다. 사브리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사브리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첫 곡으로 함께 감상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팝과 가요 즐겨보고요. 들어가 듣고 싶은 노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다면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듣는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업로드해놓은 다양한 콘텐츠들 즐기시면서 휴일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가셔도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도 만나볼게요. 제이스 무라즈의 Three Things, 비더 보이스의 All Together Alone.

프랑스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박 통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군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D. Vance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이란과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선 이르면 내일 21일이라도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런 일들은 항상 상황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던 80대 남성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가스총 한 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집회 장소 밖으로 이동시킨 뒤에 총포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귀가 조치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9849님, 4723님, 그리고 채팅창의 야구팬님. 오랫동안 공부하던 기사 자격증 공부를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매년 한 개씩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래도 지금 공부하는 건 퇴직 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제가 좋아하는 기타를 다시 쳐보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그래도 2022년부터 매년 한 개씩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벌써 여러 개의 자격증이 생기신 거잖아요. 이 자격증도 활용하셔서 은퇴 이후에 또 새 삶을 살아가는 데 좀 도움과 보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워낙 퇴직 후에도 노후가 길다 보니까 관련 자격증 취득해서 제2의 인생과 생활비 벌이를 한다, 생업의 전선으로 다시 뛰어든다라는 분들의 소식들 뭐 방송 통해서도 많이 접하잖아요. 분명히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을 토대로 또 앞으로의 노후 이후의 삶을 탄탄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휴일이 활력이 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청취자님의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또 만나볼게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먼저 들어보고요. 이어서 윤하의 괜찮다까지 두 곡 듣고 옵니다.

9시 뉴스앤뮤직 아이유 그리고 윤하의 목소리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검사실 연어 술 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는데도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웠다며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한 이란 대표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루 줄리안이 백악관 월드컵 태스포스 사무국장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대표팀에 대해 경기 24시간 이내에만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경기가 끝나는 즉시 멕시코 티우아나에 마련된 훈련 베이스 캠프로 복귀하도록 하는 이동 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이 같은 조처에 이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FIFA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기 하지인 오늘은 전국에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오늘 아침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는 30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이 더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앤뮤직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마이클 볼튼의 A Love So Beautiful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마이클 볼튼의 A Love So Beautiful 9849님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김동률의 감사까지 띄워드리며 이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저는 10시 20분에 최신 가요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3: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간간이 햇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이 대부분 걷히면서 전국의 자외선도 강해지겠는데요. 충청 이남 곳곳에는 자외선 위험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광주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돌발 상황과 고장차 구간이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이화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창동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장안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로 목간 지점 1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 뒤쪽으로 양화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로 목간 지점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작업 지점 앞두고 짧게 밀립니다. 다시 속도 회복을 했다가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0: 청와대
1: 비전인
0: 참모진 개편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
1: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임명하셨습니다.
2: 인사하십시오.
1: 성기홍 수석은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입니다.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온 법조인입니다.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개공교수를 임명하셨습니다. 김경자 수석은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리더입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과 기회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3차장에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구현에 기여할 적임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입니다. 강건작 차장은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국가안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제3차장은 송기호 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 및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안보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부, 흔들림 없이 일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와대 인사 개편 관련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좀 여러 명의 이름이 호명이 되었는데요. 먼저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임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청 지휘부를 거쳤다는 네.

0: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서희수석 의원은 김경자 우석대 개건 교수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국간부실 제1차장과 3차장 인사도 있었습니다. 제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 국방 전략위 위원이 임명됐는데요. 전 육군 중장 출신이고요. 제3차장에는 송기호 현 국간부실 경제안보 비서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홍보수석 자리에 성기용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우석대 개건 교수, 그리고 국간부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 위원, 3차장에 송기호 현 국간부실 경제안보 비서관이 임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던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여서 법조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여섯 번째로 기소하면서 신 전 국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의혹으로 첫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내일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요?
2: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는데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도 나오죠?
2: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는 26일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 씨와 최재영 목사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이른바 나토 3종으로 알려진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 1억 3

3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가방, 이우한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간 매직 행위라며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일부 선물은 받은 사실이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 네, 종전을 선언하고 양해각서를 발효한 지 이틀 만에 이란이 호르무즈 협 재봉쇄를 선언했습니다.
1: 그럼에도 미국과 이란 양측은 대면 협상을 앞두는 등 다시 한번 대화 테이블에 나섭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이란이 호르무즈 협 재봉쇄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과 이란이 이제 대화 국면은 좀 유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호르무즈 협 재봉쇄를 한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2: 네, 어제 밤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란 쪽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0: 네.
2: 이란 측이 내건 조건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그 양해각서 제1조, MOU 1조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 1조를 보면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 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도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레바논을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이 MOU를 위반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한 데는 미국의 어떤 묵인이라든가 승인이 있었던 건 아니냐 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우리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또 재봉쇄가 들어갔습니다만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미 중부사령부 쪽 입장에서는 뭐 55척 배가 또 통과했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약간 이제 협상을 앞두고서 약간 좀 기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 사이 있었던 공습 공격을 명분 삼아서 재봉쇄를 선언을 한 건데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습을 가했고 또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2: 예.
1: 지금은 다행히 좀 보복이 멈춘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이스라엘은 또 왜 공습에 나선 건가요?
2: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자신도 이제 당사자인데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래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0: 네.
2: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에 참 좋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베이루트도 공습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거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전 세계에 이제 각인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랬는데 잠깐 또 이제 시간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먼저 헤즈볼라가 먼저 드론과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격으로 공습을 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승인하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거라서 우리는 양해각서 1조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문제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업적인 적인 측면도 있는데 헤즈볼라는 이란의 또 대리 조직이고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확실히 드러난 것은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MOU 1조를 보게 되면 그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헤즈볼라도 무장 해제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언론 자체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에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이 카드를 내밀어서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스라엘도 레바논은 지금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레바논 철수하고 뭐 이런 조치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자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만큼 좀 이란도 헤즈볼라를 계속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이란이 계속해서 협상 과정에서 헤즈볼라를 이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0: 네,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뭐 호르무즈 협 재봉쇄를 선언을 한 건데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50여 척이 좀 지나가기도 했고 해협을
2: 네.
0: 뭐 호르무즈 협을 일단 미국에서는 이란이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2: 네.
0: 그럼 이 부분이 협상에는 큰 걸림돌이 되진 않는 건가요?
2: 만약에 이란이 원래는 지금 이란이 어떤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서 길이도 제거하고 30일 안에 해협 재개방 같은 것을 MOU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란이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란이 계속 재봉쇄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상당 부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을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보험, 운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이란이 예전처럼 중국에 헐값으로 팔지 않고 우선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에 지금 호흡기를 달아준 거예요. 미국 쪽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이렇게 나오면 이란 다시 해상 역봉쇄하면은 똑같이 이란도 곤란하게 처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판을 지금 이제 협상 판을 간신히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판을 이제 결렬되지 않기 위해서 양쪽 간에 지금 양보를 하는 모양새인데
0: 네.
2: 이란 쪽이 조금 더 자신들이 어떤 여기까지 오기까지 더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미국 쪽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조금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MOU 1조부터 해서 호르무즈까지 지금 카드를 지금 압박 카드를 좀 제시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 카드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 측 주도로 호르무즈역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엄포를 놨는데 다시 한번 또 트럼프 대통령 번역기를 돌려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저는 그러니까 이란 측을 좀 압박하려면 이란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협상 최대한 타결하는 쪽으로 이란이 좀 자세를 보이라고 압박하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좀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란 쪽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걸프 국가들을 지킬 것이고 뭐 자유항의 원칙을 지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또 뭐 통행료를 받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또 비즈니스맨적인 그런 성향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통행료 얘기가 나오고 이란 쪽은 수수료는 받아야 된다. 60일 이후에도 뭐 이렇게 났지만 자세히 또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국제법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란은 오만과 협의하고 하지만 주변국들과 주권과 권리를 고려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법이라면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해서 저는 이란이 계속해서 뭐 통행료 아니면 뭐 수수료라는 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지금 제5함대 바레인에 있고요. 카타르에도 공군기지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자신들의 군기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이 100번 양보해서 그럼 오만과 이란이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통행료를 받도록 해라고 한다고 쳐도 최종 규정의 1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해각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통과가 되어야지 이게 승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것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통과되기 힘들지만 현재까지는 서로 간에 지금 기싸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서로 안건으로 올리는 거라고 좀 볼 수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양국이 기싸움을 이어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압박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6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시사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2: 가능성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7월과 8월 고비를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7월 달에 되게 되면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비축유 같은 것을 풀어서 지금 가격을 최대한 좀 안정시키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나 미국 국내적으로 봤을 때 비축유가 이제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은 계절이잖아요. 여름이라서. 네. 그러면은 이 고비를 좀 넘겨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일간 어떻게 보면 미국도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란도 제가 봤을 때 과연 가장 중요한 건 핵 문제긴 한데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도 그렇고 7월, 8월 좀 시간을 버는 측면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MOU를 보게 되면 미국이 주변 지역에서 즉각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한 달 후에 철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 합의 가능성을 떠나서 우선은 계속해서 미군을 주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8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의 협의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 이란은 협상을 연장한다면 계속해서 석유 수입을 얻어서 좋고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레임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유가 관리, 물가 관리 때문에 중간선거 전에 그것 때문인데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도 그러면 군사작전을 할 때는 조금 더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겠죠. 선택의 폭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8월도 지켜보고 아마 10월, 11월까지도 이란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협상이 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요? 조금 길게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양측이 장기전을 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인데 그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그 보험 수수료의 경우에 이란이 또 미국과의 MOU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협 통관을 선박에게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보험 수수료 또 보험료 좀 단어의 차이가 미묘한 것 같습니다.
2: 단어의 차이가 미묘한데요. 원래 이 양해각서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오해가 여지가 충분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해줬다면 또 이란이 또 이 협상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상당히 양측 간에 상당히 모호하게 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마치 주권이 있는 것처럼

0: 근데 저는 지금 이 양해각서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란에게 60일만 자유항행되고 유란 입국일 이후에 이란이 완전히 그 주권을 갖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이후에 국제법이라든가 주변 국가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1: 네.
0: 최종 합의가 될 경우를 이제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저는 최종 합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국들이 예를 들어서 이란과 오만이 우리가 여기부터 통행료 받을 때할때 주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받도록 우리가 응원할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합의가 될이 부분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만 보더라도 최종 합의가 나올 가능성 낮고 이란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양보, 그러니까 없던 권리를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보하라 뭐 그런 식으로 협상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이런 카드로 전 쓰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양해각서에 보면은 60일 동안 요금 징수 없을 거라고.
3: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강대강 대응에 나선 건데 미국과 이란은 이르면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에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0: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4: 우리 집 도어락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 아이들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 하제인 오늘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또한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의 돌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로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동호대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도 이화교 부근 1차로 이후로 중랑교 부근 1차로에서 각각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창동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는데요. 양재나들목을 지난 지점 4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대편 부산 가는 길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장애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4km 구간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6월의 넷째 주 휴일 아침입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도 다양한 팝과 가요 함께합니다. 첫 곡 바로 만나볼게요. 소렌 타마의 Close to You.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10시 뉴스 앤 뮤직 신나게 출발. 3025번님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도요, 저희가 준비한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는 신청곡 같이 들어볼게요. 참여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Thank you for the music. 앱 채팅창에 청취자님 청하신 곡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곡 먼저 만나보고요. 이어서 브루노 마스의 Just Might까지 노래 두 곡 전해드립니다.

I Just Might, 브루노 마스의 노래, 그리고 먼저 만나본 곡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Thank You For The Music 두 곡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전 경제안보 비서관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이란과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레바논의 상황은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5가 개봉 직후 2천억 원에 가까운 글로벌 흥행 수입을 거뒀습니다. 미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현재 시간으로 20일 토이스토리5가 48개국에서 1억 2,9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77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봉 첫날인 지난 19일 7,1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해 2018년 인크레더블 2에 이어 미국 내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선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토이스토리4가 나온 지 7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후속작은 스마트 태블릿의 등장으로 설자리를 잃게 된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강원도에는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그쳤을지 모르겠네요. 향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상정보 확인해보시고 어떤지 좀 전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해안에 요 7번 국도길 따라서 올라가는 해안길 드라이브 진짜 멋지잖아요. 노래로라도 그곳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조의 7번 국도 그리고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부터 미래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통행료를 미국이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9개 종목 체육단체들이 점거 시위로 입은 누적 피해액이 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는 9개 단체가 지난 15일까지 피해를 본 액수는 41억 4,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이 가장 큰 종목 단체는 대한펜싱협회로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비와 숙박비 집행 불가 등 10억 2,5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행정 업무 처리가 늦어지면서 세계수중연맹에 1,0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냈고 유료 판매 예정이었던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을 무료 판매로 전환하면서 4,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멕시코전 패배에도 홍명보호의 32강 진출 가능성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가능성을 91.2%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1차전에서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뒀지만 2차전에서는 개최국 멕시코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0-1로 석패했습니다. 옵타는 또 토너먼트 대진 예측에서는 한국이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상대는 B조 2위인 스위스가 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25일 10시 남아공과의 경기를 앞둔 홍명보호는 오늘 휴식을 취한 뒤에 내일 전세기편으로 몬테레이로 이동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지인데 뭐 먹나요? 2855님. 하지에는 감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 감자. 감자 수제비 좋겠다. 아까 이야기를 나눴고 뭐 그냥 간단하게 감자 쪄서 먹는 찐 감자도 참 좋고요. 감자 튀김도 좋을 것 같고요. 뭐든 좋습니다. 든든하게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8616님. 오전 시원선에서 참 좋네요. 간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지인이 점심때 장어 사주기로 한 일이라 일단은 굶고 있어요. 주식 몇 주 산 게 좀 올랐다고 하네요.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일단 많이 먹고 올래요 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지인분이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배당은 우리 8616님이 장어로 얻게 되셨네요. 오늘 친구분께 그런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뭐 나는 주식 투자를 안 했지만 그래도 내 최고의 투자는 너였다. 장어 사주는 친구도 있고 참 좋다.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든든한 점심 식사 지인분과 하시면서 휴일 오후도 활기차게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타임 함께하는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은 11시 20분에 시작됩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악동 뮤지션 소문의 낙원, 로이킴, 스마일보이 두 곡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구름만 지나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정오부터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이 예상이 됩니다. 30분 사이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북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양방향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외곽 구리 쪽으로는 월릉에서 신내, 반대편 중앙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우고까지 양방향 정체 구간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창동교를 중심으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분당수서로는 계속해서 작업 때문에 밀립니다.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복정에서 작업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방화대교 목간지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반대편 하남 쪽으로도 가양대교 부근 1차로 작업 때문에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섰습니다.
1: 홍보소통수석에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모두 5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인사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조금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수석급 5명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성기용 수석이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국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충실히 뒷받침할 거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봉훈 민정수석 후임자로는 한찬식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거라고 강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사회수석에는 약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개공교수가 기용됐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차장 인선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1차장에는 육군 장성 출신으로 자주국방 역량과 군 구조개혁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온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고요. 기존의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왔던 송기호 비서관이 3차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강 실장은 두 사람을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구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체된 인사들을 두고는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임명할 AI 미래기획 수석까지 고려하면 이번 인선은 중폭 이상의 개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술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1: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도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우선 검찰의 항소 여부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3: 네, 항소 기간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인 만큼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전까지는 항소 여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미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뿐만 아니라 공소기가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도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판결문은 분석한 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검토 의견을 정리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면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무부와도 조율을 거칠 전망인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양형이 적정한지 뿐만 아니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함께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3: 네, 박상용 검사는 현재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의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 고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이번 사태는 결국 연어 술파티라는 허위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이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대검 측은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뉴스입니다.
0: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자 이란이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 협상장으로 출발했지만 후속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 먼저 종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5: 호르무즈 봉쇄는 적의 약속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며 침략이 계속될 경우 적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4: 이란 혼영수비대 해군도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다며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5: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접근하면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이란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통제권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한 이란이 재봉쇄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일단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최종 협상은 양해각서가 제대로 이행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하거나 사주한다며 이는 협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이번 방문과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4: 19일 잠시 휴전에 합의했던 이스라엘은 몇 시간 뒤인 20일 새벽 레바논 남부를 향해 또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헤즈볼라 역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협의 사항이라며 20일 또 한 번 이스라엘군의 휴전을 명령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설상가상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향후 협상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재 시각 21일 열리는 이란과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재 시각 20일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레바논의 상황은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 대표단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늦게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스위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X를 통해 이란 대표단의 스위스 도착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회담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도 회담을 앞두고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에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 지난 4월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종전협상에 참여했던 압돌 나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0: 미국과 이란 고위 인사들이 스위스에서 무산된 종전 실무협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협상 장소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1: 본격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하자마자 공격을 재개하면서 가뜩이나 살얼음판 같은 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7: 종전 양해각서를 맺은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무산된 뒤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그리고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은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올 예정입니다. 양측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스위스 정부는 협상 장소인 이곳 뷰르겐슈토크 인근 출입 통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향하는 등 중재국들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해각서에 명시된 대로 60일 안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8: 수십억 달러짜리 선박을 소유한 이들은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거나 바다에 기류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7: 협상은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앞서 첫 실무회담이 연기된 주된 이유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여전히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하고도 바로 다음 날 서로 공격을 재개해 사망자 여러 명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 10여 곳을 공습하면서 헤즈볼라가 먼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을 향해 발사체를 수십 발쏘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휴전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확대하는 것을 막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 충돌이 완전한 종전 여정에 큰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비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0: 이란 전쟁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전국 주유소 석유값은 여전히 2,000원대 초반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동안 국내 기름값 상승을 통제해온 최고 가격제 해제 시점이 석유값 인하의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이란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 유가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9: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최근 한 달 동안 30% 급락했지만 국내 기름값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지난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0.7원 내린 2,009.2원이었습니다. 지난주 경유값도 전주 대비 0.7원 하락한 2,004.1원으로 2,000원대 초반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종전의 영향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기준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73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0: 네, 소비자들이 벌써 넉 달 가까이 무거운 유가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9: 네, 원유가 도착하기까지의 시차, 그리고 정부 가격 통제 정책이 국내 석유값 인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동에서 출발한 원유가 국내 정유사에 도착하기까지 20일 넘게 소요됩니다. 여기에 실제 정제 작업을 거쳐서 판매되기까지 일주일 정도가 더 걸리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중동산 원유 가격이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는 건 빨라도 7월 중순은 되어야 합니다. 또 당장 호르무즈해 안쪽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이 빠져나오기까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후 소진된 비축 원유를 채우려는 글로벌 수요가 쏠리면 실제 국내 공급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 급등을 막아왔던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히려 인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유사가 그동안 원가 대비 손실을 감수하면서 가격을 낮춰왔던 만큼 국제유가 하락분 역시 바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일단 지난 18일 예정됐던 7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일단 6차 최고 가격 고시를 연장하고 이번 주말까지 미국과 이란의 합의 내용 등 진전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또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여건이 조성되는지를 지켜본 뒤 실제 최고 가격제 종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경입니다.
0: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거래량 비중이 커지는 등 쏠림 현상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이러한 쏠림 현상이 증시에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 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거래가 쏠리는 현상이 보이고 있죠?
10: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분석해보면 전체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과 비교할 때 삼성전자의 거래량 비중은 지난달 4.95%에서 이번 달은 지난 19일까지 기준으로 6.24%로 집계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0.89%에서 1.04%로 확대됐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거래가 몰리면서 우선주나 이들 종목의 지분을 보유한 대형주의 거래 비중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루 평균 거래량 비중이 지난달 0.88%에서 이번 달 1.14%로 커졌고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비중은 각각 0.08%에서 0.11%로, 0.12%에서 0.15%로 확대됐습니다. SK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한 SK스퀘어도 0.15%에서 0.21%로 커졌습니다. 이런 탓에 현대차의 거래량 비중은 지난달 0.37%에서 이번 달 0.29%로 작아지는 등 여타 대형주에서는 거래량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0: 네, 이런 쏠림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진다고요?
10: 네, 증권가에서는 특정 종목의 거래가 몰리며 증시 변동성도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우선주를 제외한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비교할 때 95%까지 오르며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에 앞서 지난달 말 해당 비율이 93%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기간 코스피에서 단기 조정이 나타났다는

0: 부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지난 19일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 미국과 이란 간 서명식 연기에 따른 휴전 불안 외에도 소수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꼽혔습니다. 단기적인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과 한 주에만 코스피가 10% 넘게 폭등한 데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현재 글로벌 환경도 높은 변동성과 쏠림 현상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한 고금리 상황을 가정한 투자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반도체 호황 여파에 동탄 집값이 최근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핀셋 규제가 또 다른 풍선 효과 부작용을 낳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아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22억 원대를 돌파한 동탄의 신축 아파트. 같은 면적의 서울 마포 대장 아파트 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삼중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대출 세금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시세 차익 투자가 가능한 데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폭발하면서 동탄 아파트 값은 2주 만에 무려 4%가 치솟았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급등세가 이어지자 동탄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해야 할지를 놓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빡빡해지고 취득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데 동탄은 석 달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뛰어넘어 정량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카드는 당국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판단해 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격 변동과 거래 동향, 파급 효과를 두루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지속적인 국토부의 공식 입장. 추가 규제 카드를 놓고 정부가 신중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됩니다. 동탄구 토호구역 지정 권한은 경기지사가 갖고 있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3중 규제 족쇄를 채우기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뒤늦게 추가 규제를 하면 지난 10.15대책 때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4: 결국에는 묶은 지역 외에 동탄에서 지금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3: 또 반도체 업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동탄에 직주 근접 실수요가 워낙 강한 만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도 집값 상승 압력을 꺾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5: 앞으로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 엄청난 앞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 동탄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순간 유동성이 용인 기흥이나 처인구 등 인근 비규제 지역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YTN News FM.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는 하늘에 구름이 가득했는데요. 어느덧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오늘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는데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구도 29도, 광주 30도로 덥겠습니다. 또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강변북로에는 사고가 또 올림픽대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이촌동북은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가양대교 부근부터 한강대교를 지날 때까지 긴 구간에서 쭉 밀리는데 이 구간 올림픽대로의 소통 상황이 그나마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한강대교 부근에서만 잠깐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구리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로 잠실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지고 다시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영동대교 부근부터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동호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영동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이 시간은 다양한 팝들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오렌지 플레이버드 시가렛의 오렌지 플레이버드 시가렛. 이 시간 첫 곡입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1시 뉴스 뮤직 4인조 인지밴드 오렌지 플레이버 시가렛의 음악으로 문 열었습니다. 이 시간은요, SNS 속에 배경음악으로 흐르던 귀로는 참 익숙한데 공명이나 가수, 뮤지션명 모르겠다는 음악들 전해드려보고요. 또 귀에 익숙하고 흥얼거리기 딱 좋은 팝까지 선곡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앱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Shape of a Woman, 마돈나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의 Bring Your Love까지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talk about. 레이디 가가 Shape of a Woman, 마돈나, 사브리나 카펜터의 Bring Your Love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드론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변호사가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에는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두 사람을 포함해 5명의 참모진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사 콘셉트를 두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기하학과의 정시 합격 평균 점수가 서울대 자연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반도체 학과의 정시 모집 합격자의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평균 점수는 96.2점으로 서울대 자연대보다 0.4점이 높았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가 97점, 성균관대 96점, 서강대와 연세대가 95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대와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기하학과는 서울권 의대 평균인 98.8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97.2점인 지방권 의대보다 높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호자 가운데 절반은 취약계층이고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0: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35분입니다. 노래 두 곡이에요. 바로 들려드립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런던 보이, 해리 스타일스의 에퍼처.
1: We can go driving in on my scooter, you know, just around London. Oh, I-

11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자기 손에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트루스 소셜에 네타냐후의 흔들리는 재선 기회, 트럼프가 그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제목의 미국 온라인 매체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선거에 누가 출마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전후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긴장감이 높아지자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자제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일요일인 오늘 참고인 등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연일 진행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모두 마무리하고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조사도 빠르면 이번 주 시작될 전망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합수부는 기초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차례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완파하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경기에서 일본과 비겼던 네덜란드는 F조 2차전에서 브로비와 학포가 나란히 멀티골을 터뜨리며 같은 유럽의 스웨덴을 5-1로 물리치고 조 선두로 나섰습니다. 2조의 독일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에서 코티디부아르의 2-1 역전승을 거두고 12년 만에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노래 3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크로스케 모스카토, 핏불의 팀버, 맥스웰의 썸띵썸띵 띄워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0: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0: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2: 모든 일이 무위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0: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전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외출하신다면 강한 자외선은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전국의 자외선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특히 충청 이남 곳곳에는 자외선 지수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내륙의 돌풍 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부순환도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홍제램프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홍지문 터널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 밀리고 있는데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39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연희램프 사이로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영동 청담대교와 청담대교가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탄천 일교 부근에선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뒤쪽으로 복정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휴전에서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서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문제에서의 진전이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0: 우리는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1: 첫 만남에서는 협상 구조를 마련할 거라며 양국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실무진이 현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이 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휴전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충격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상황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1: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미군은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0일 기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60일 휴전 종료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통행료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19일 개최될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실무회담이 오늘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3: 71일 만에 재개되는 두 나라 대표단의 회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합의 위반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미국 측 협상대표인 벤스 부통령, 스위스에 언제 도착합니까?
4: 네, 벤스 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스위스에 도착합니다. 6시간 전쯤 워싱턴 DC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으니까 스위스 도착까지는 앞으로 2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협상은 현지 시간 21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공지됐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곳 시간으로 21일 아침 7시나 8시 정도로 예상됩니다. 잠깐 쉬고 협상장에 나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대표단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지난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첫 회담 이후 71일 만입니다. 파키스탄 회담 때는 벤스 부통령이 현지에 도착한 다음 오후에 중재국 파키스탄 총리를 먼저 만나고 저녁에 이란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2: 네, 이란 대표단은 이미 오늘 아침 스위스에 도착해 회담을 준비하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등 이란 협상 대표단은 이른 아침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타고 온 비행기를 보면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탑승한 비행기에는 미나브 168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타격한 날 피해를 본 초등학교 이름과 희생된 학생 168명을 의미하는데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란은 오늘 회담에서 레바논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본 협상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의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만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부터 따지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3: 네, 미국은 양해각서 합의문에 어떤 조항에 초점을 맞춰서 협상에 임할까요?
4: 네, 미국도 레바논 휴전 문제를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다루겠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다만 기자들과 만나서 이 레바논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 우리의 방식은 최고위급에서 원칙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스위스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저는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입니다.
4: 벤스 부통령 발언대로면 전체 협상은 이틀 이상 진행될 걸로 보여서 양국 대표들이 만나는 회담이 여러 차례 깊이 있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와 공격 중단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테고 미국은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연계해서 논의하려는 자세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이란 핵 문제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3천억 달러를 약속한 재건 기금의 구체적 내용 등이 오늘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섰습니다.
3: 신임 홍보소통수석의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모두 5명의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오늘 인사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5: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수석급 5명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성기용 수석이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의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봉욱 전 민정수석 후임자로는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 지휘부 등을 거친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거라고 강 실장은 부연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수석에는 약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개건 교수가 기용됐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차장 인선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1차장엔 육군 장성 출신으로 자주국방과 군 구조개혁에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을 중용했고요. 기존의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왔던 송기호 비서관이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에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임명할 AI 미래기획수석까지 고려하면 이번 인선은 중폭 이상의 개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민주당은 배심원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3: 이번 주 국회에선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는데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삿바싸움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죠?
6: 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은 기자회견에서 연어 술파티가 위증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 즉 술파티는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술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배심원이 4-3으로 위증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위증 이미 증명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만 해야 했는데 다수결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선고해버렸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증언 가운데 공범분리 규정 위반과 진술회유 압박, 회덕밥을 포함한 외부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못했다며 오직 술 부분만 위증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조작기소를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조작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동원하며 대대적 정치 공세를 펼쳤지만 국민의 판결로 정의가 드러났고 음모론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공소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의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특검을 띄우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판결을 무기로 삼아 여론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진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죠?
6: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안까지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후에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 참고인에 대한 2차 기관 보고,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0: 무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집중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선거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벼르는 상황입니다.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이어질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도 삽바싸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지만 국민의힘은 동시특검이 먼저란 입장이라 국조특위는 여야 간의 치열한 전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각 당 상황 살펴보죠. 먼저 민주당 오늘 육상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하죠.
0: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열립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 호남을 순회하며 사실상의 연임 도전에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정청래 대표도 참석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싸움 과열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낸 뒤 호남 일정에만 집중하며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내며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미묘한 기류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도부 사퇴 격론이 펼쳐지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입원을 기점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미정인데요. 대신 당대표 명의로 오늘 6.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지역 발전 대안을 제시해서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비교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이 대폭 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기존 12곳에서 4곳으로 광역단체장 자리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일단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요. 장 대표가 쇄신파의 사퇴 압박이 선을 긋고 당권 굳히기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 대표는 퇴원해서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2: 술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1: 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도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검찰의 항소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죠?
3: 네, 항소 기간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인 만큼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전까지는 항소 여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미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뿐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도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검토 의견을 정리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면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무부와도 조율을 거칠 전망인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양형이 적정한지 뿐 아니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함께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 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 강경 대응을 예고했죠?
3: 네, 박상용 검사는 현재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의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이번 사태는 결국 연어 술파티라는 허위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이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검 측은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0: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4: 비가 와.

0: 빈틈 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News FM.
5: YTN 라디오 57분,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만 많겠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실내에서 보내셨다면 오늘 외출해보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기온은 살짝 오르면서 조금 덥습니다. 현재 서울 26.2도, 대구 28.2도, 광주 25.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희동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제에서 연희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정릉터널부터 밀리고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인데요.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정체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정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12시 뉴스앤트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어제는 날이 꽤 흐리고 비도 많이 내리더니 오늘은 서울은 화창한 편입니다. 계신 곳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지금은 해가 좀 떠 있죠? 빨래도 널고 환기도 시키고 나들이도 다니면서 그러면서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신나는 곡들 많이 준비해뒀고요.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첫 곡 띄워드립니다. 박지현이 부르는 빠라빠빠.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12시 뉴스엔트로 첫 곡은 박지현이 부른 빠라빠빠 전해드렸습니다. 뭐 노래 제목부터 느낌이 딱 오죠. 어깨를 흔들 준비를 하고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힘차게 또 신나게 한번 출발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신나는 곡들도 많이 준비를 해뒀고요. 또 트로트라고 하면은 신나는 곡들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는 아주 깊은 그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노래들도 많다 보니까 적절히 좀 섞어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이 노래를 들으니 제가 좋아하는 이 노래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다면요.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그리고 채팅창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창 열려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가 됐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비도 왔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그냥 집에만 있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처음에 예보가 나왔을 때는 비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빠르게 좀 빠져 비구름이 빠져나간 것 같고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좀 따뜻한 화창한 그런 날씨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0677님도 대부도에 바람 쐬러 왔습니다. 하늘이 정말 예뻐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항상 그런 말 있죠. 비 온 뒤 맑음. 예. 비가 오면 정말 뭐 하늘에 껴있던 그런 먼지 같은 것들 예, 싹 씻겨 내려가고 화창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마 오늘 하늘 보면서 아우 예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신 곳들마다 예쁜 하늘 사진 있다면 역시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스튜디오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예, 스튜디오 안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예쁜 하늘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신나는 곡들 두 곡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해요. 앞서서 빠라빠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짜라짜짜입니다. 예, 주현미의 짜라짜짜 두 번째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홍진영의 엄지척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홍진영의 엄지척, 주현미 짜라짜짜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변호사가,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에는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들을 포함한 총 5명의 청와대 참모진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실장은 성기홍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거라고 소개했고, 한찬식 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 공급 부족 추세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22.5로 지난 2021년 2월 셋째 주 이후 약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달 서울 월세 수급 지수 역시 4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114.8을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실제로 예쁜 하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파란 하늘 구경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시는 사진마다 특징을 공통적으로 꼽자면 구름이 참

안성훈의 엄마 꽃, 홍지윤 울엄마 두 곡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9일 개최될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실무회담이 오늘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이란과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대표단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지난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첫 회담 이후 71일 만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일요일인 오늘 참고인 등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연일 진행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모두 마무리하고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조사도 빠르면 이번 주 시작될 전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완파하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에서 일본과 2대2로 비겼던 네덜란드는 F조 2차전에서 프로비와 학포가 나란히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같은 유럽의 스웨덴을 5대1로 물리치고 조 선두로 나섰습니다. 2조의 독일은 코트디부아르의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조 1위를 확정하며 12년 만에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후반 교체로 들어간 운다프는 동점과 역전골을 뽑아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조의 에콰도르와 큐라소는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신청곡 황영웅의 황금빛 인생 이어서 하동근의 복세편살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시 20분에 뉴스앤트롯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

0: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절기 하진데요. 낮 더위도 평소보다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26.5도, 대구 28.2도, 광주 26.8도 보이고요. 서쪽 지역은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영남 서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 보입니다. 이외 서쪽 지역 많은 곳도 높음 단계라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량은 많이 없는 편이지만 사고 소식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영양고속도로 서울방향 강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강촌 나들목에서 정체고 서종에서 남양주요금소 구간 13km 정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군포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부곡 나들목에서 군포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마포와 용산, 성수, 강서 지역에서 정체 보이고요. 곳곳에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2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인데 나머지 차로에서 차간 간격 좁게 지나고 있습니다. 복정부터 20분 정도 걸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자 이란은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2: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 협상장으로 출발했지만 후속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 먼저 종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4: 호르무즈 봉쇄는 적의 약속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며 침략이 계속될 경우 적에게 이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계획할 겁니다.
3: 이란군 해협은 다쳤다며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4: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접근하면 안전이 위협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 TV입니다.
3: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통제권이 무엇보다 큰

0: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한 이란이 재봉쇄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일단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최종 협상은 양해각서가 제대로 이행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하거나 사주한다며 이는 협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이번 방문과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건지 확인할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0: 19일
1: 대변인입니다.
0: 잠시 휴전에 합의했던 이스라엘은 몇 시간 뒤인 20일 새벽 레바논 남부를 향해 또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헤즈볼라 역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협의 사항이라며 20일 또한번 이스라엘군에 휴전을 명령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얼마나 갈지 알수 없는 상황. 설상가상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향후 협상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 대표단이 현지 시간 20일 늦게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스위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X를 통해 이란 대표단의 스위스 도착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회담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도 회담을 앞두고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에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참여했던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자기 손에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트루스 소셜에 네타냐후의 흔들리는 재선 기회, 트럼프가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제목의 미국 온라인 매체에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선거에 누가 출마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북한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요구마다 일일이 대응하며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이 이란 다음은 북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미 대화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4: 북한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거칠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 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가 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강하게 비난하더니 한미 핵협의 그룹의 북한 비핵화 재확인에는 헛된 망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요구가 나오자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며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비핵화 요구에 반발하는 사이마다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5: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두 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6: 조선중앙TV입니다.
5: 도달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핵역량 증강으로서는 지금 핵과학연구 집단이 도달한 고도의 기술력에 의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4: 북한이 이처럼 비핵화 요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핵 능력을 수시로 과시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게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해석을 낳는 상황.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피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7: 북한 경제 상당히 안 좋습니다. 1달러당 만 원이었던 환율이
6: 조한범
7: 지금 7만 원, 6만
6: 통일연구원
7: 원이거든요.
6: 석좌연구위원입니다.
7: 북중 교역 늘었다? 전세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북미 관계 해결이 없이는 사실은 내심 제일 기다리고 있다. 북미 관계 해결 없이는 미래가 없거든요.
4: 비핵화 거부가 북미 대화 거부가 아니라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의 다음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3: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의혹으로 첫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먼저 내일 예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6: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는데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네, 이번 주 후반에는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도 나오죠?
6: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는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대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 씨와 최재영 목사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아싸위 인사청탁과 함께 이른바 나토 3종으로 알려진 안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금거무기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가방, 이유한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일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변호사가,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에는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인선 결과를 발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성기홍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거라고 소개했고, 한찬식 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경제안보를 다루는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기용됐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사 콘셉트를 두고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3: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을 비판하며 오는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 전 의장은 오늘 SNS에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느냐고 적었습니다. 최근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지지자들 사이 과열 양상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자신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지만 평생 민주당원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 힘들다며 크고 하나 된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선거 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 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입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 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소멸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금액은 35억 7천여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금액으로는 1억 9,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헌법상 독립기구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데요. 공정한 선거

0: 를 위한 권한을 그동안 조직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부터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권남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뿌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19 혁명 직후 3차 개헌에서 부정선거를 막자며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위원회를 만든 게 지금 선관위 조직의 시작입니다.
2: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막연한 조문을 정리하고
1: 헌법은 선거관리 업무를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원 신분 보장부터 내부 규칙 재정권까지 각종 방어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는 거꾸로 의혹과 논란에서도 선관위를 지키는 정가의 보도로 쓰였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오부요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도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3: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4: 박찬진
3: 헌법기관이
4: 당시 중앙선관위
3: 선관위를
4: 사무총장입니다.
3: 한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이라든가.
1: 소쿠리 투표 사태 다음해인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지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합니다.
5: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권익에
4: 따라 할 것이고,
5: 이런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에게 할 것이고.
1: 결과는 선관위의 승리. 헌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위상 덕분인지 소쿠리 투표 관련 처벌은 고작 직원 2명의 징계로 끝냈고, 아빠 찬스로 부정채용 논란이 인 당사자는 파면은커녕 이후 승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했지만,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련법 개정부터 원포인트 개헌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참정권 침해 논란은 헌법 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주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헌법 소원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데, 쟁점은 뭔지 신규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자 당사자와 유권자들은 곧장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원은 선거 자체가 유효한지, 현재는 선거 진행 과정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따져달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헌재에 제기된 헌법 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 3건은 일반 시민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한 건은 투표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잠실 7동 주민을 포함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자기 관련성 또 권리 침해의 반복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꼽습니다. 자기 관련성은 청구인들이 투표용지 부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와 연결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4건 가운데 한 건은 청구인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투표용지가 어떤 경위로 부족하게 준비됐는지도 중요하게 들여다볼 부분인데, 이 부분은 권리 침해의 반복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향후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투표용지 부족이 이례적으로 일어난 실수라고 판단되면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직 관련 헌법 소원 3건은 지정 재판부에서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 선관위를 향한 문제 제기가 헌재의 본안 판단까지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0: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랐지만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편이라서 볕은 조금 가려주고 있습니다. 편하게 외출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자외선은 높은 편이라서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그래도 바람 강한 편이고요. 물결도 여전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곡나루역 부근에서는 금요일부터 MCT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마곡중앙로 마곡나루역 3번 출구에서 6번 출구 구간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차량 이용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양방향 모두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공항 쪽은 성산대교부터 밀리고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정체고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위로 강북 방향 2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이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강촌 나들목에서 6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남권에서만 정체인데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1시 뉴스앤트로 시작합니다. 자, 앞서 12시 뉴스앤트로 끝곡 유진표의 천년지기까지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이번 시간 역시도 신나는 음악들 또 깊이 있는 음악들 많이 준비를 해뒀고요.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 문자 채팅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손태진, 신성, 애녹이 함께한 쓰러집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1시 뉴스 엔트로 첫 곡은 손태진 신성 애녹의 쓰러집니다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도 이제 힘차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신청곡이 있으면 문자 그리고 채팅창으로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자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번입니다. 문자 그 수신인 쪽에 받는 쪽에 샵 0945 우물정 0945 써서 보내시면 되고요. 사진도 보내실 수 있고요. 장문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휴일 오후인데 지금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쉴 때 아무래도 축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예. 월드컵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즐기고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 경기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 경기들도 시간이 되면은 함께 즐기고 있어요. 사실 기대를 많이 했던 대회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참가국도 많이 늘고 그러다 보면 경기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꽤 재밌더라고요. 여러 가지 바뀐 룰들에 의해서 경기 스피드도 빨라진 것 같고 골도 꽤 많이 나는 편이잖아요. 평균 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골 이상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골도 많이 나고 하니까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적만 더 좋아지면 대회가 더 즐겁지 않을까 하는데 다음 주에 치러질 3차전 예, 경기 잘 치러서 뭐 32강, 16강, 8강 쭉쭉 잘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1차전 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그 국가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2차전에서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또 다른 나라들도 여러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3차전 잘 치러서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고 지금 1시부터 튀니지하고 일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일본과 우리가 16강인가? 예, 거기서 만날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잘해서 16강 올라와서 만나서 우리가 또 한일전에서 이겨서 8강을 간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도

재미나게 해보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휴일을 즐기고 있는 그 풍경들 문자와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항조의 어왓 이상 세네젠니 그리고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두 곡 띄워드립니다.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라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배심원 4대 3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가운데 공범 분리 규정 위반, 진술 회유와 압박, 진술 세미나 등은 기소하지 못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인 5개 사항에 대해 검찰이 위증 기소를 못했다는 사실이 조작 기소를 방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각종 의혹과 선거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에다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4년 동안 1억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을 유발한 50% 축소 인쇄 지침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이미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 전 위원장의 각종 의혹과 직무 유기, 대국민 기만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함께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에 원탁회의를 국정상설협의체로 격상한다면 국정운영의 엔진은 훨씬 더 뜨겁게 가동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5732님, 오늘 저녁에 대학생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5개월 만에 제주로 온답니다. 오면은 평소에 못 먹던 것들 함께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한우가 먹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야, 5개월 만에? 그러면 5개월 만에 보게 되는 건가요? 우리 5732님도 서울에 가서 아드님 본 적 없고? 와, 그러면 정말 꽤 반갑겠는데요. 네, 맛있는 걸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우, 예, 맛있게 등급 높은 걸로 예, 준비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9080님, 저도 월드컵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번에 뭔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대표팀이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일단 참가국 수부터 늘어났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조별리그 통과하면 16강부터 시작이 됐는데 항상 그래서 목표가 16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전효진 숨어오는 바람 소리, 장민호 좋은 시절 두 곡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반대차로 이면도로에 진입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친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조항의 취지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 운전할 것이라는 교통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보행자도 해당 조항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단체 운영 돌봄센터에서 교사의 아동 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 측이 경

경북 경주시와 돌봄센터 운영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해 3,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피해 아동의 부모는 돌봄 교사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 2023년 23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해 피해를 봤다며 8,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난임병원 자재창고에서 20대 난임연구원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체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끝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 마중물사랑, 김다현 당신만이 내 사랑, 오승근의 장미꽃 한 송이 준비했고요. 2시부터는 뉴스앤뮤직으로 팝과 그리고 가요 이어집니다. 저는 2시 20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비가 쉬어가서 오늘은 외출하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기온은 높은 편이라서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내륙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는데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한강 주변에서는 주말 작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하남 쪽은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양방향 모두 작업 중이고요. 동호대교 위로 강북 방향 2차로에서도 도로 보수 작업 중입니다. 강면목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3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판교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 5차로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섰습니다. 신임 홍보소통수석의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모두 5명의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인사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6: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수석급 5명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성기홍 수석이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의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봉욱 전 민정수석 후임자로는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 지휘부 등을 거친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거라고 강 실장은 부연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수석에는 약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개관교수가 기용됐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차장 인선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1차장인 육군 장성 출신으로 자주국방과 군 구조개혁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강건장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을 중용했고요. 기존의 안보실 경제안보 비서관을 맡아왔던 송기호 비서관이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의 의미

0: 승리에 대해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임명하게 될 공석인 AI 미래기획 수석까지 고려하면 이번 인사는 중폭 이상의 개편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술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윤 검사도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검찰의 항소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죠?
2: 네, 항소 기간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인 만큼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전까지는 항소 여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미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 등도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검토 의견을 정리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면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무부와도 조율을 거칠 전망인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 양형이 적정한지 뿐만 아니라 무죄나 공소기가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함께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 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2: 네, 박상용 검사는 현재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의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이번 사태는 결국 연어 술파티라는 허위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이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검 측은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민주당은 배심원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번 주 국회에선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는데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삿바싸움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3: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은 기자회견에서 연어 술파티가 위증이라고 판단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 즉 술파티는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술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위증인지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위증임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 판결을 참고만 해야 하는데 다수결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증언 가운데 공범 분리 규정 위반과 진술 회유 압박, 회덮밥을 포함한 외부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했다며 오직 술 부분만 위증으로 기소한 자체가 조작 기소를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조작 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동원해 대대적 정치 공세를 펼쳤지만 국민의 판결로 정의가 드러났고 음모론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특검을 띄우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판결을 무기삼아 여론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3: 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후에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2차 기관 보고,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집중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선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벼르는 상황입니다.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이어질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도 삿바싸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지만 국민의힘은 동시특검이 먼저란 입장이라 국조특위는 여야 전쟁터가 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각 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오늘 이번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하죠.
3: 네, 잠시 뒤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열립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 호남을 순회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에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정청래 대표도 참석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싸움 과열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낸 뒤에 호남 일정에만 집중하며 관련 입장 표명은 자제해왔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자 메시지를 내며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 미묘한 기류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도부 사태 격론이 펼쳐지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입원을 기점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미정입니다. 대신 당 명의로 6.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지역 발전 대안을 제시해서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된 직후에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을 대폭 늘렸다고 자평했습니다. 기존 12곳에서 4곳으로 광역단체장 자리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요. 장 대표가 최신파의 사퇴 압박이 선을 긋고 당권 굳히기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 대표는 퇴원해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에는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면서 봉쇄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먼저 합수본 오늘 참고인 조사는 하루 쉬어가죠?
4: 네, 합수본은 오늘 추가 참고인 조사 없이 압수물을 분석하고 출석 요구 대상자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선관위 서버를 들여다보며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번 주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주중 집중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 기초수사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오늘로 17일째인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4: 네, 오후로 접어들면서 참가자 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나들이객까지 겹치면서 주출입문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고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쪽에 세워진 커피차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고 무료로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봉쇄 장기화로 경기장을 이용하는 체육계와 문화계 피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9개 종목 단체의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서울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봉쇄 장기화로 옆 경기장과 야외 무대로 장소를 옮겼는데 관객들과 시위 참가자들 사이 충돌이나 혼선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가스총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제지됐던 만큼 경찰은 오늘도 기동대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멸 시효 때까지 환수받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도 35억 원이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 비용을 30일 안에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 가운데 86.5%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중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2012년 10월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35억 3천여만 원 중 4억 원 정도만 변제해 31억 4천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 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돼 있는데 선관위가 소멸 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35억 7천여만 원은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1억 9,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소멸 시효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이란과의 회담 참석을 위해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레바논의 상황은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이끌게 될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휴전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서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문제에서의 진전이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2: 우리는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1: 첫 만남에서는 협상 구조를 마련할 거라며 양국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실무진이 현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이 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휴전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총격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상황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1: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미군은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0일 기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60일 휴전 종료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통행료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더 높겠습니다. 28도에서 30도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과 해안 지역은 22도에서 25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는 최대 60mm로 양이 더 많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 3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진부나들목에서 6km 정도 밀립니다. 만종분기점 부근에서 문막 구간 8km 정도 정체고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천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부천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많이 밀려도 9km 정도라 큰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구간 정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강촌에서 마곡터널 구간도 혼잡합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일산쪽은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다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가 됐습니다. 뉴스 앤 뮤직 출발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K-POP 듣는 시간이죠. 비교적 최신 곡들 많이 띄워드리는 시간이고 좀 흥겨운 노래들 많이 나오는 시간이니까 식사하시고 좀 쉬는 분들 이제 몸을 활기차게 움직여볼 시간입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If I Hazy.

네, 이번 시간 첫 곡 이파이 노래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2시 23분입니다. 이제 오후가 됐고요. 이 시간에는 K-POP 위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K-POP을 많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워낙 인기가 많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장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예전에는 우리의 뭔가 감정과 우리의 삶과 딱 맞는 그런 곡들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영어 가사도 워낙 많아졌고요. 뭔가 가사나 그 감정보다는 리듬감과 멜로디 위주로 좀 노래가 더 귀에 익는 것 같아서 한편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한편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 뭐 그런 개인적인 뭐 소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K-POP 노래들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렇게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최근에 나오는 K-POP 음악들은 무대를 보는 맛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춤이 특히나 안무가 상당하죠. 굉장히 독특한 안무들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꼭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다면 한번 무대들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K-POP 함께 듣는 시간이고요. 신청곡 남기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노래 두 곡 이어갑니다.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그리고 QWER의 내 이름 맑음.

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이란과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레바논의 상황은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부터 미래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통행료를 미국이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완파하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에서 일본과 2-2로 비겼던 네덜란드는 F조 2차전에서 브로비와 학포가 나란히 멀티골을 터뜨리며 같은 유럽의 스웨덴을 5-1로 물리치고 조 선두로 나섰습니다. 2조의 독일은 코트디부아르의 2-1 역전승을 거두고 조 1위를 확정하면서 12년 만에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들을 곡은요.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먼저 준비했고요. 그리고 트와이스의 스트래티지까지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0: I'ma get ya, I'ma get ya real good and I betcha.
1: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0.7원 내린 2,009.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경유값도 전주 대비 0.7원 하락한 2,004.1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직관적이고 강하게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바뀐 건강경고에서는 구강암과 심장질환 등의 그림을 바꾸고 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기존의 암시형 문구를 암에 걸린다는 확정적 문구로 변경했습니다. 또 간접흡연은 남을 병들게 하는 길에서 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로 문구를 바꾸고 산소호흡기를 찬 신생아 모습을 넣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생활 폐기물을 수거할 때 2인 1조 작업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도 안전기준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 위탁업체에만 적용돼 사고가 잇따랐다며 앞으로는 아파트 측과 계약한 업체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안전기준에는 2인 1조 규정과 함께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가 많은 시간을 피하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차량에는 후방 영상 장치와 접근 후진 경보음 발생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4723 애청자님이 신청곡을 남겨주셨네요. 외국에서 온 학생들한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노래를 함께 듣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박재범의 가나다라를 함께 준비해서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신청을 해주셔서 박재범과 아이유가 함께한 가나다라 먼저 띄워드리고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까지 세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은 정리하도록 하고요. 3시 20분에도 계속해서 뉴스앤뮤직 이어집니다. 우리 가요 그리고 팝 듣는 시간이니까요. 신청곡 있는 분들은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3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 엄마
2: 민준아 유정아
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4: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 아빠 늦게 와도 돼
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 나도 바쁘니까 끊어
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6: 교통안전 1분 턱
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해안은 물결도 높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앞바다에서도 5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해안 앞바다의 물결도 3m까지 높아져 있는데요. 물가 접근 피해 주시고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 충청권 정체가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금호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옥산분기점에서 옥산하이패스 부근 10km 정도 밀리고 있고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도 막힙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강촌에서 마곡터널 구간 혼잡합니다.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까지도 정체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진부에서 진부 2터널 구간 만종분기점에서 문막 구간 혼잡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밀리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 주변과 동북권 이동량이 늘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쪽은 월릉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2: 오늘 폼 미쳤다
13: 미쳤다
1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5: 미쳤다 오, 오,
1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해 조금 전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휴전에서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0: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서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문제에서의 진전이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19: 우리는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0: 첫 만남에서는 협상 구조를 마련할 거라며 양국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실무진이 현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이 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 휴전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충격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상황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0: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미군은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0일 기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60일 휴전 종료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통행료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8: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실무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71일 만에 재개되는 두 나라 대표단의 회담은 전쟁 책임 문제와 이란 핵포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 두 달간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락치 외무장관이 하루 먼저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의 비행기 옆면에는 미나브 168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희생된 미나브 초등학생 168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은 70여일 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레바논 공습의 책임도 미국에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 회담은 본협상이 아니고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의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만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9: 약속에는 약속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란도 상응 조치를 할 겁니다. 이스마일 바바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20: 이스라엘 때문에 시작부터 수세에 몰린 미국은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출발하면서 레바논 상황은 호전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사안이라고 방어했습니다.
19: 우리의 방침은 최고위급에서 원칙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머물 수 있게 될 다행입니다. 스위스는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20: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재봉쇄 위협으로 맞서면서 무산 직전에 몰렸던 실무회담은 일단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4월 첫 종전회담에 참여했던 중재국 파키스탄과 카타르까지 협상 테이블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원칙과 이란 핵 문제, 제재 해제, 3천억 달러를 약속한 이란 재건 기금의 구체적 내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양국이 이미 서명한 양해각서라는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세부 이행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는 더 까다로울 수 있어서 정해진 60일 안에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1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자기 손에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트루스 소셜에 네타냐후의 흔들리는 재선 기회, 트럼프가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제목의 미국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선거에 누가 출마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전후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긴장감이 높아지자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자제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변호사가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에는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기홍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거라고 소개했고 한찬식 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사 콘셉트를 두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는 만큼 공연 체육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개표소 봉쇄 시위 17일째. 휴일에도 여전히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 출입구마다 텐트와 모기장이 자리를 잡았고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농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콘서트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전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이동 동선을 분리하면서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콘서트 관람객과 집회 인파가 한데 모여 혼잡을 초래하는 상황은 다행히 피했지만 공연 체육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인근에 있는 다른 무대로 공연 장소를 급히 변경했고 경기장 인근에서 예정된 다른 콘서트들도 줄줄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계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9개 종목단체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집회를 강제 해산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 질서 유지 이상의 물리력을 투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소동에 이어 지하실 무단 침입과 가스총 적발까지 잇따른 사건 사고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8: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참정권 침해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주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헌법소원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데 쟁점은 뭔지 신귀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자 당사자와 유권자들은 곧장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원은 선거 자체가 유효한지 현재는 선거 진행 과정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따져달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헌재에 제기된 헌법 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 3건은 일반 시민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한 건은 투표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잠실 7동 주민을 포함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자기 관련성 또 권리 침해의 반복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꼽습니다. 자기 관련성은 청구인들이 투표용지 부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와 연결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4건 가운데 1건은 청구인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투표용지가 어떤 경위로 부족하게 준비됐는지도 중요하게 들여다볼 부분인데 이 부분은 권리 침해의 반복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향후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투표용지 부족이 이례적으로 일어난 실수라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직 관련 헌법소원 3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 선관위를 향한 문제제기가 헌재의 본안 판단까지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8: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일요일인 오늘 참고인 등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연일 진행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모두 마무리하고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조사도 빠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합수부는 기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차례로 피의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내란 중요인물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지 5개월여 만입니다. 박 전 장관은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이번 재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1심 판단을 받게 됐는데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 김 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 총액은 특검 추산으로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 씨 측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매관매직 행위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번 주 초중반까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8: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이른 가운데 전국 주유소 석유값은 여전히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완전 통항 재개 여부가 기름값 정상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국내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죠?
5: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최근 한 달 동안 30% 넘게 급락했지만 국내 기름값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지난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0.7원 내린 2,009.2원이었습니다. 지난주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 대비 0.7원 하락한 2,004.1원으로 2,000원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종전의 영향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기준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두바이유 가격은 $73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18: 소비자들이 벌써 넉 달 가까이 고유가를 부담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격이 떨어질까요?
5: 네, 원유가 도착하기까지의 시차 그리고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국내 석유값 인하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동에서 출발한 원유가 국내 정유사에 도착하기까지 20일 넘게 소요됩니다. 여기에 실제 정제 작업을 거쳐서 판매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가 더 걸리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중동산 원유 가격이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는 건 빨라도 7월 중순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변수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다시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은 통항 신청을 내고도 출항 시점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 측이 60일 뒤부터 통행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점도 해상 물류 비용을 자극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소진된 비축 원유를 채우려는 글로벌 수요가 쏠리면 실제 국내 공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 급등을 막아왔던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히려 인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유소가 그동안 원가 대비 손실을 감수하면서 가격을 낮춰왔던 만큼 국제 유가 하락분도 바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일단 지난 18일 예정됐던 7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일단 6차 최고 가격 고시를 연장하고 이번 주말까지 미국과 이란의 합의 내용 등 진전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또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여건이 조성되는지를 지켜본 뒤 실제 최고 가격제 동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전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

0: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짧고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우산 챙겨주시고요. 적게는 5mm, 많게는 30mm인데 제주는 저녁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앞바다에서도 5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어서 물가 접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 10km 정도의 정체 보입니다. 그래도 일부 구간만 답답한 흐름 보여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막힙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에서 둔내터널 구간 11km 정도 정체고요. 만종분기점에서 문막까지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에서 10km가량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남이천 나들목에서 모가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용산과 마포, 강남에서 이동량 늘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고 일산 쪽은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도 정체 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월곡램프에서 홍제문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실시간 주요 뉴스와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2시의 때에는 최신 K-POP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대 위주의 음악들 준비해봤습니다. 2000년대라고 하면 아마 그 미니 홈피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도토리를 주고 샀던 그 음악들, 추억의 음악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에픽하이 Love, Love, Love.

0: 네, 우리 추억의 노래 중 하나죠. 에픽하이 러브 러브 러브 듣고 왔습니다. 2007년쯤 발매된 노래니까 이게 20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우 깜짝 놀랍죠? 벌써 20년이나 된. 하지만 전혀 오래된 노래 같지 않은 그런 곡입니다. 에픽하이 러브 러브 러브 함께 듣고 왔는데 뭐 힙합 과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대중에게 힙합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했던 그런 노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음악들이 좀 있죠.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에픽하이도 그중 하나인데 굉장히 또 많은 여러 가수들과 함께 콜라보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 20년 정도 전 노래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과거의 어느 때만 하더라도 내 추억 속에 그 플레이리스트를 꺼내 들어야만 오래된 노래들을 들었었던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재발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된 곡들을 커버해서 요즘 가수들이 다시 부르는 경우들도 많고 리메이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 20년 만에 다시 재결성을 해서 나오는 그룹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최근에 완전체 컴백이다 뭐 이러면서 다시 나오는 경우들 많은데 야, 이 노래도 20년 지나도 여전히 세련되고 좋은 음악처럼 들리는 것처럼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그룹들이 얼굴도 그대로고 정말 나이는 우리만 먹는 건지, 나만 먹는 건지,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요즘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볼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아했던 곡들 있다면, 추억의 곡들 있다면,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그리고 손담비의 미쳤어 두 곡 띄워드립니다.
1: Hey, look at the hottie, y'all. Whoa, you know her? Her name is Ivy. Whoa, Ivy? Hell, man. Ah, to the feet, to the fire.
2: Okay.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손담비 미쳤어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으로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이,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변호사가,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에는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들을 포함한 총 5명의 청와대 참모진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을 임명해 언론 장악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 위원장 출신을 임명해 노조 편향 코드 인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을 비판하며 오는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 전 의장은 오늘 SNS에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지만 평생 민주당원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 힘들다며 크고 하나 된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띄워드릴 곡은요,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그리고 박지윤의 소중한 사랑 준비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신청곡 그리고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ll, wait,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정재욱 시즌 인더선 박지훈 소중한 사랑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선거 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연일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 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입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 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소멸 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금액은 35억 7천여만 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행령 안에는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과 인사 내용을 제외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수청장 임명과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인지 뒤 통보 의무, 수사심의 신청 요건 등이 담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끝곡은 세 곡 준비했어요. 우리 신청곡으로 남겨주신 JYJ의 찾았다, 보아의 밀키웨이, 그리고 듀스의 여름 안에서 준비했고요. 저는 이 곡들 전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까지 뉴스 앤 뮤직 쭉 이어지니까요. 오늘 쉬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살짝 낮겠습니다. 오후에 내륙은 비 소식도 있어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는데요. 가벼운 긴 소매도 괜찮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1도, 전주 20도, 대구 19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4도, 광주 26도로 예상됩니다. 마포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요.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권 교통량도 많이 늘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중랑교에서 창동교 구간 양방향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횡담도 휴게소 구간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 전평교에서 정안나들목 인풍교 구간 현재 10km 정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 and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5: 홍보소통 수석 자리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론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7: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 세심하게 비서실장입니다.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6: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7: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8: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7: 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6: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 추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남 차관이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장을 역임한 항만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초대 북극항로 추진본부 본부장을 맡아 해양수석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해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미묘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5: 나흘째 입원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명의로 6.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자화자찬이 줄을 이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민주당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어떤 말 했습니까?
10: 네, 지난 금요일부터 호남을 순회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에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온 정청래 대표가 먼저 연단에 섰습니다. 그간 민주당 정신을 강조하는 등 선명성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던 모습과 달리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럽 순방을 계기로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세계적 지도자를 우뚝 섰단 말을 반복하며 이재명 대통령 찬사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정청래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권 싸움 과열 우려 메시지를 염두에 둔 듯 톤 조절에 신경을 썼지만요.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다소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서울 탈원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100% 만족할 결과는 아니었다고 거듭 밝히며 선거 지휘봉을 쥐었던 정청래 대표를 향해 묵직한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가 돼야 한다며 자신이 당에 돌아오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당권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을 둘러싼 유력주자들의 기싸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는 관례에 따라 오는 26일 전준희 구성 전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사실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말 후임자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복귀해 준비에 착수할 걸로 전망됩니다.
4: 네, 국민의힘은 당장 전당대회가 잡혀있지는 않지만 장동혁 대표 진퇴를 둘러싼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죠.
10: 네, 지난주 내내 지도부 사퇴 격론을 펼쳤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입원을 기점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미정이지만 오늘 당 명의로 6.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해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을 대폭 늘렸다는 자화자찬이 줄을 이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2곳에서 4곳으로 광역단체장 자리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과거 선거 결과를 가져와 후한 점수를 매긴 겁니다. 장 대표가 쇄신파의 사퇴 압박에 선을 긋고 당권 굳히기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 대표는 퇴원해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적극적인 당권 행사를 통해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란 관측입니다.
5: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연어술 파티를 위증이라고 결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죠.
10: 네,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은 기자회견에서 연어술 파티가 위증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 즉 술 파티는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술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위증인지에 대해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위증임이 증명됐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 판결을 말 그대로 참고만 해야 했는데 다수결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증언 가운데 공범 분리 규정 위반과 진술 회유 압박, 또 회덮밥을 포함한 외부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했다며 오직 술 부분만 위증으로 기소한 자체가 조작 기소를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어술 파티가 허위로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이 적반하장, 아전인수 태도를 이어간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였을 뿐이라고 적었고요. 송석준 의원도 2년여에 걸쳐 국정감사장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조작특위까지 만들어 사실을 왜곡하려 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특검을 띄운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판결을 무기삼아 여론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5: 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항소 기간에 맞춰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8: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0: 홍준화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항소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 이 사건의 본질인 사실 공소권 남용이나 쪼개기 기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입니다. 해석 논쟁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시위가 길어지면서 공연, 체육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4: 개표소 봉쇄 시위 17일째. 휴일에도 여전히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 출입구마다 텐트와 모기장이 자리를 잡았고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농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콘서트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전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이동 동선을 분리하면서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콘서트 관람객과 집회 인파가 한데 모여 혼잡을 초래하는 상황은 다행히 피했지만 공연 체육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인근에 있는 다른 무대로 공연 장소를 급히 변경했고 경기장 인근에서 예정된 다른 콘서트들도 줄줄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계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9개 종목 단체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집회를 강제 해산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 질서 유지 이상의 물리력을 투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소동에 이어 지하실 무단 침입과 가스총 적발까지 잇따른 사건 사고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본 분석을 이어가며 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 합수본은 수사의 속도를 높여 이번 주까지 투표소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5: 합수본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출석 요구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루 쉬어가는 대신 기초 수사에 집중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주중에는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번 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0: 통상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 분석 등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체계 마비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간부들을 수사 의뢰 권고했습니다. 합수부는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유명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병합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때까지 환수받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도 35억 원이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30일 안에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 가운데 86.5%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중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2012년 10월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35억 3천여만 원 중 4억 원 정도만 변제해 31억 4천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 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돼 있는데 선관위가 소멸 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35억 7천여만 원은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1억 9,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소멸 시효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유모 유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는 흐리겠고요. 오후에 내륙과 제주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는데 제주는 최대 60mm로 양이 더 많고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마포와 여의도, 판교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서 이동량 늘어났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판교 나들목에서 정체고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청담대교부터 밀리고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호대교부터 속도 느려지고요.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시계에서 하월곡까지 정체고 구리 쪽은 정체 풀렸습니다. 현재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향 6.4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금천나들목 방향 광명교에서 금천교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우리말 중에는 모음이나 자음 딱 하나 때문에 뜻이 완전히 뒤바뀌는 무서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 빛나기를 바라다가 무서운 빚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정이라는 글자도 자음이 하나 바뀌면 나를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요, 참 묘하게 우리 가계부를 지키는 이 자산관리도 한 끗 차이로 운명이 완전히 갈리곤 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하면 미래를 든든하게 보증하는 확실한 보험이 되지만 작은 디테일을 놓쳐버리면 위험한 모험이 돼버리기도 하죠. 작은 디테일 그냥 놓친 채 대충 묻어두면요. 내 노후를 통째로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진짜 모험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연금과 자산, 불안한 모험이 아닌 확실한 보증 수표로 만들 수 있게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명쾌한 전략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명장 김중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불러도 될까요?
2: 네, 불러주세요.
1: 긴장하셨네요.
2: 짜자쿵짜
0: 짝쿵짜 짝쿵짜 님이라는 글자에
2: 음이 안 붙였는데
0: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근데요, 진짜 정말 한 끗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두 분도 현장에서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하시죠?
2: 네, 많이 있죠. 네.
1: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서도 좀 해당이 될 건데 내가 재무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상담을 할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은퇴설계를 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요 선택 하나로 정말 똑같은 돈을 똑같은 기간 동안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 경우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보장성 보험으로 따지자면 똑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똑같이 보장받으려고 했더니 이 보장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내는 보험료가 막 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0년 이상 되면 거의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확실히 비교가 필요한 거죠.
0: 그렇죠. 빚에서 빛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모험이 아닌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할 겁니다. 그 한 끗의 디테일은 과연 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굿모닝 굿나잇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나도 전문가를 좀 직접 만나서 우리 집 가정경제 잘못된 부분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오늘도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잇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이계번이 상담소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노래를 안 하니 김중남 팀장님 직접 부르셨어요. 자,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3910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국민연금이 노후 자금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곧 50대가 되다 보니 노후가 정말 걱정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10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많은 금액을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최소한이라도 대비한다면 노후 대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노후 자금의 전부인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봤더니 우리 청취자님 102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아,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말 장수,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65세 전후로 은퇴를 한다고 하면은 이후 한 30년, 40년은 우리가 이 자금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사실 30대 후반인 저도 궁금해요.
1: 맞죠. 우리 양수진 아나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0: 저도 없는 삶이 사님의 쪼개쪼개서 차곡차곡 국민연금 붓고요. 뭐 개인연금 좀 하고요. 혹시라도 뻥튀기가 돼줄까 싶어서 투자도 조금 조금씩 해보면서 지내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노후 생각하면 되게 걱정되고 불안해요.
1: 맞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은퇴 후에 30년 정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낼까라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재무 목표에서 항상 뒤로 밀리는 경우가 다수예요. 자, 이게 왜일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한평생 사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안 산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재무적으로 30대에는 결혼 자금을 목표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40대에서 50대 정도는 이제 주택 이전이나 자녀를 키워야 하는 교육 자금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매달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내 노후 자금은 계속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노후 자금의 핵심은 정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50대 이후의 청취자분들이 이제라도 좀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 네, 맞죠.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은 그래도 본인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인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 추가적으로 좀 노후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는지조차 모른다고 이제 통계조차 나왔잖아요.
0: 저도 사실 잘 몰라요.
2: 지금 당장 알아보셔도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그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고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 통지서 고지서 날라와요. 거기에 예상 금액도 한 3개월인가 6개월씩 날라오거든요.
0: 그렇군요. 매달 매달 받는 고지서에 3개월 주기로 예상 연금 수령액이
2: 네.
0: 나오는군요.
2: 3개월인 6개월인지 모르겠는데 날라오니까 그거라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노후 자금 준비 도대체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퀴즈로 드려보겠습니다. 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 노후 자금은 얼마일까요? 요거를 술 먹었다는 건데 업앤다운 게임으로 금액을 불러주시면 우리
1: 회식자리에서 저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0: 아 정말요?
2: 정성훈 팀장님이 업앤다운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세 번 안에 맞추셔야 정답입니다.
0: 아, 제가 네. 게임의 강해요. 게임의 최강자라는 거죠. 네. 한 번에 맞춰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부의 적정 노후 자금은 월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2: 업?
0: 업? 더 필요해요? 330만 원?
1: 아, 너무 아까운데요? 다운.
0: 아, 그럼 320만 원.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예요?
1: 324만 원인데요.
0: 아, 너무 빡빡하다. 아, 이 정도 맞았다고 해주시지.
1: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를 드려야 되니까. 네. 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 노후 자금은 월 324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25년 기준 KB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연금액은 350만 원, 최소로 248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0: 그럼 1년 사이에 엄청 큰 금액이 또 늘어난 거죠?
1: 맞아요. 물가상승률 때문일 거다라고 보는데 평균 300만 원으로 책정을 한다 했었을 때 65세 은퇴 후에 25년간 약 2.5%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약 9억 원 정도의 현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사실 추가 소득원 없이는 이 금액을 100%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0: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월 달에 12월 달 일 걱정하진 않거든요. 그건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 4, 5월만 해도 그래요. 지금 6월 달이 됐지만 12월에 있을 걱정 벌써 하진 않는데 노후는 먼 12월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노후 자금은 사실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이 노후 자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익률도 있을 수 있고 노후 자금의 크기나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상욱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후 자금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연금액을 얼만큼 강제적으로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얼마나 강제성 있게 소액이라도 내 노후 자금을 좀 준비할 수 있겠느냐. 요게 포인트인데 사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매달 3,40만 원의 노후 연금을 받자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기도 해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65세 이후에 매달 3,40만 원도 없어서 자녀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수십 년 살아가는 삶보다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자녀 눈치 보면서 수십 년 살아가는 삶보다는 지금 조금이라도 살펴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 완전 팩폭인데요.
2: 네, 그래서 미래의 내가 저 멀리서 내 소리치는 거 자주 들으셔야 돼요. 자꾸 얼마라도 모아놔라, 준비해라, 들리잖아요.
0: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월급에서 좀 떼서 보내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어야 된다는
1: 맞아요.
0: 거죠.
1: 근데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그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1월 달에 12월 계획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0: 맞아요.
1: 그러니까 놓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옆에서 자꾸 이 이야기를 해주고 중요성을 강조해줄 전문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 연금 관련해서 여러분들 준비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사 5번으로 일단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부담 없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2: 네, 사실상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한다 그러면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연말정산 그리고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뭐 연금저축 그리고 IRP 통해서 연 900만 원까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 소득세를 떼어요. 5.5%에서 3.3%. 그리고 주의할 거는 이거를 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도 떼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말정산은 안 되지만 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이런 보증형 변액연금을 연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하시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월 적립식은 150만 원까지 매월 그리고 일시납은 1억 원까지 전액 비과세로 평생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구간에는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보험료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비과세 연금은 그건 정말 장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네. 잘 살리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특히나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 제가 사회생활 첫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정말도 사회생활 하면서 눈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서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0: 보증.
1: 맞아요. 보증. 보증 서는 순간 폐가 망신한다.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니까 절대 절대 보증 같은 건 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노후 준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내 노후를 보증해주는 이 보증형 상품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특히나 굿모닝 청취자분들은 40, 50대의 요 연령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연령분들 사이에서는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자금만큼은 좀 안전하게 확정적으로 보증되는 이런 보증형 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보증형 연금을 선택할 때도 상품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2: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보증형 변액연금을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0: 네.
2: 기준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나서 70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는 똑같은 조건으로 A사는 매월 126만 원을 그리고 B사는 매월 112만 원을 그리고 C사는 92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0: 똑같은 월 납입 100만 원인데.
1: 네, 맞아요.
2: 맞습니다.
0: A회사, B회사, C회사의 연금 수령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2: 맞아요. 똑같이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선택을 달리하면 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A사와 C사의 매월 연금액 차이가 무려 34만 원까지 차이를 보고 있거든요.
0: 엄청 커요.
2: 결국은 동일한 금액을 내고 똑같이 연금을 받는데 회사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누구는 92만 원 받고 누구는 126만 원 받고 아 정말 제가 속이 원래 좋은데 아이고 배야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2: 그래서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이렇게 회사 같은 회사는 많지만 결국은 7에서 8% 뭐 5에서 6%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입하느냐 그리고 언제 연금을 타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다 다릅니다. 결국은 그냥 뭐 알아서 잘 해줬겠지 하는 그 연금이 결국은 잘못된 회사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 받는 연금액이 몇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비교가 필요합니다.
1: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서 내 노후 준비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충란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 먼 내 모습에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때 가서 내 자신한테 좀 미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후 준비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연금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분들도 상담 신청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저는 이미 연금 준비를 나는 잘 하고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돌다리 두드려 보면 건너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증형 연금 상품 또는 비과세 연금 상품이 진짜 좋은 게 맞는지 철저한 비교 분석 통해 나를 위한 유리한 설계를 해나가야겠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이용료만 딱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받았고 그때 투자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열심히 운영 중인데요. 수익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 안 배웠다면 저 아직도 허덕이며 살았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방송으로 목소리 만나니까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부천에서 보내주신 청취자님 사연이에요. 김충남 팀장님 누군지 기억나시겠어요?
1: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저도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우리 9583번님도 문자 한통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고 지금 삶이 바뀌셨다라는 거잖아요. 아, 두 분이 또 이번에는 어떤 분 만나서 깊은 고민 사연 해결해 주셨는지 이제 실제 또 상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은 정상욱 팀장님 써주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제는 저는 보장성 보험 모시중한디로 정해봤는데요.
0: 머시중헌디.
2: 맞아요. 사실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따져보고 가입을 하죠.
0: 네.
2: 그런데 그 연락 주신 청취자님이 60대 후반이셨어요. 현재 개인 택시를 하시면서 저희 굿모닝 방송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부터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했지만 사실 뭐 방송으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이 그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꾸준히 방송만 들으시다가 이번에서야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현재 총 7건의 보험에 매월 76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보험을 동호회에서 만난 후배분께 가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1: 이쯤 되면 예상되는 게뭐 언제나 그랬듯이 수년 동안 꾸준히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또 2, 3년 안에 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이것저것 또 좋다 그래서 가입을 하셨는데 4건이나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보험료만 무려 46만 원이었고요. 문제는 또 청취자분이 향후에 건강 상태를 허락하신다면 한 10년 정도 그 정도 운전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거든요. 계산해 봤더니요. 1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0: 60대 후반이신데 아무리 10년 더 운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매달 나가는 보험료 76만 원 감당이 되실지 내야 할 자녀 보험료가 1억 4천만 원이다. 이거 노후 자금으로 쓰셔도 모자란 돈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청취자님이 보험의 조정 시에 후배분께 피해가 가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또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속이 많이 상했는데요. 우선 청취자님 연령 대비 보험료가 너무 높았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보장안을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에 납입이 끝난 보험에 좋은 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이제 재가입을 또 하신 상태셨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보장성 보험으로 우리가 막 일확천금을 벌겠다, 막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이 자산들은 저축이나 효과적인 투자로 자산을 늘리셨으면 좋겠고 보장성 보험은 비용의 목적으로 좀 발병률이 높은 우선순위별로 좀 맞춰서 준비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일했던 분이 굿모닝 굿나잇 두분 전문가를 만나 어떻게 도움받았는지 이제 구체적인 머니 처방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이래서 저희가 정말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이 청취자분은 기존에 이미 납입이 종료된 이 종신보험에 그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1에서 3종 수술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치조골 이식 흔히 알고 있는 임플란트 하시면 2종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또 모르시고 비싼 또 치아보험 6만 원을 또 가입을 하셨고요. 또 9개월 전에 가입한 암보험에는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또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어요. 나머지 또 매월 26만 원의 보험에는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이제 비싼 치료죠. 항암 중립자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의료 신기술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또 가입한 게 9만 원. 엄청납니다. 네.
0: 그러네요.
2: 제가 앞서 보장성 보험 모시중한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3대 성인병 진단비인 암이나 뇌, 심장의 보장을 준비할 때는 첫 번째로 기존에 발표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50대 이후에 가장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이 암, 진단비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남성암 발병률 1위가 폐암이 아닌 전립선암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성의 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암들이 일반암 진단비가 아니고 소외감 진단비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0: 안 된다.
2: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해봐야 되는 건

0: 50세에서 70세 사이에 심장질환 진단 비율이 무려 77%였고요. 뇌질환 발병률이 75%로 높았어요. 그러면 뇌나 심장의 진단비는 보장의 범위가 넓은 허혈성이나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1: 되어야만 한다.
0: 세 번째로 그외 일부 중요한 수술비나 고가의 암 치료에 대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나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등을 하면 된다?
1: 된다. 무조건 된다.
0: 맞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갑자기 막 제가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 들어요. 소외감으로 암보험이 빠지면 안 된다. 혈관,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장이 넓어야 한다. 여타 비급여 주요 치료비, 약물 치료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짚어보니까 간단하고 쉬운데요. 그래서 청취자님은 상담 후에 조정 결과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2: 네, 그렇게 조정해 봤더니 매월 보험료는 기존 76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줄어서 매월 33만 원을 줄일 수 있었고요. 향후에 2년 후에 한 건강보험료 납입이 끝나게 되면 매월 보험료는 28만 원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보장안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발병률이 높은 암들이 소외감으로 빠지지 않은 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이나 혈성 진단비, 그리고 고가의 암 치료 보장이나 뇌심장 주요 수술비까지 모두 효과적으로 보장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연령이 동일하겠지만 특히 50대나 60대 이상의 소비자분들은 이 치료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상당히 많이 차이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취한님 같은 경우에는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이 똑같은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월 11,900원을 납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만 좀 바꿨을 뿐인데 매월 5,500원으로 이 특약 하나에서만 무려 6,400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사마다 이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가 필요합니다.
0: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 하나로 남이 될 수도 있고 님이 될
1: 그렇죠.
0: 수도 있잖아요. 보험료나 은퇴 준비에서도 적절한 이 플랜을 통해서 좀더 효과적인 내용으로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점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상담을 진행한 후에 청취자님께서 나처럼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테니까 방송에서 당신의 사연을 꼭 소개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가입을 할지하고 가입하고를 반복하시면서 이제 손해봤던 돈들을 차라리 내 노후 준비를 조금이나마 더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아쉬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명품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다면 사실 명품에 돈을 쓸 이유가 없겠죠.
1: 그렇죠.
0: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께서도 효과적인 보장성 보험과 명품에 걸맞는 노후 준비를 할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내 재무 상태나 보험 점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관련 도움을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7359번님.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정상욱 팀장님, 감사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0: 감사합니다.
1: 아유.
0: 지금 운전하실 텐데 안전운행 하시고요.
1: 그렇죠. 약간 갓길에 정차하시고 분명히 문자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우리 7359번 기사님 도움 받으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고 나도 용기 내서 상담 신청해야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1: 4738번님 문자 사연도 소개를 해볼게요. 보증형 연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럼 원금 손실이 아예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2: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 네.
2: 보증이 되는 건 연금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1: 연금이 보증이 된다? 그 원금은 보증이 안 돼요?
2: 원금은 이것도

0: 똑같이 변액이라서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이 펀드 수익률이 안 나면 손해를 본 상태에서 해지하면 손실을 볼수 있어서 연금이 보증이 된다.
1: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한 시점까지 이걸 유지하고 연금 개시를 했을 때 보증한 약속한 금액의 연금액을
0: 네,
1: 드릴게요.
0: 그건 보증입니다.
1: 이게
0: 뭐 예를 들면
1: 약속된다는
0: 이런 거죠.
1: 거네요.
2: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납입 기간 10년 동안 내고 나는 65세 연금을 받을 거야. 그러면 10년 납입 후에 65세 연금을 개시하면 7에서의 8% 가입 시점에 그 금리를 정확하게 보증을 해서 그 시점에 연금을 정확하게 줍니다. 단, 납입 기간 내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0년 내에 해지를 한다. 그러면 해지 시점에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납입 기간 이후에 좀 기간이 길어졌다면 수익을 볼 수도 있다. 근데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5096번님, 저는 직장인인데요. 여유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40만 원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쓸수 있는데, IRP, 그리고 변액연금, 도대체 뭘, 어떤 걸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네요.
2: 일단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세액공제도 받으셔야 할 것이고 그외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한 건 청취자님의 이제 연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40만 원 정도를 5대 5 비율로 나눠서 좀 연금저축 펀드를 좀 활용한다든지 IRP를 좀 적절하게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뭐 보증형 변액연금도 활용하시는 걸좀 권장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과세 연금 상품이 나중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많으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연말 정산의 공포 때문에 요거
0: 맞아요.
1: 이제 세액공제되는 상품으로 자꾸만 또 눈이 간단 말이에요. 이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0: 근데 사실상 이거는 연말정산이나 그 본인의 소득 증빙 자료를 봐야 돼요. 해서 나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저것 다 더하고 빼기 해봤더니 결정세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액공제 상품에다 많이 넣는다고 해서 돌려받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세액공제의 금액에 따라서 나의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1: 뭐 직장 동료가 이만큼 한다니까 나도 따라서 할게
0: 아, 그쵸,
1: 아니라
0: 그쵸, 그쵸. 다
1: 내
0: 달라요.
1: 이 소득 금액과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비과세 연금 상품이 유리할지, 세액공제에 좀더 많은 돈을 불입해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0: 네,
1: 거군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이 밖에 또 전문가분이 끝으로 간단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0: 네, 저 어느 묘소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그 묘소가 있습니다.
1: 너무
0: 그래서
1: 무서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0: 버나드 쇼라는 그 작가분인데 뭐 우물쭈물 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받아보시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내가 내는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1: 좋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5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과 연금이 내 미래에 만일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내 상황과 미래의 내 상황까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뭘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힘들죠. 전문가가 함께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1대1 맞춤 재무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김동률의 더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량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은 내일까지 초속 18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중동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 1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를 처리 중이고 여파로 감곡나들목에서 7km 정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0km가량 막힙니다. 강원권 정체는 많이 늘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월문 3터널 구간 20km가량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천안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강대교에서 여의 상류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3분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세부 협상을 위해 조금 전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2: 이르면 오늘 오후 미국과 이란의 MOU 이후 첫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우려했던 이스라엘의 공습 변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주요 쟁점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그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였는데 이란이 네. 재봉쇄를 선언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레바논 공습 때문인 건가요? 이게?
4: 네, 맞습니다. 뭐 지금 그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자마자 이스라엘은 그 레바논의 한 10곳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다 감행을 했죠. 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그 MOU 협상의 그 1항이 그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 그러니까 정전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리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이 세 차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어겨졌으니 이란 입장에서도 또 다른 그 조건인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그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금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나온 발표로는 지금 호르무즈 협이 봉쇄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배들이 지금 항행을 하고 있다. 자유항행으로 통과하고 있다라고 밝힌 걸 봐선 이란 입장에서도 이번 협상을 뭉그러뜨리는 것은 원치 않고 그렇지만 지금 가장 그 MOU 협상 그리고 종결 협상의 가장 선행 조건인 모든 전선에서의 그 휴전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란 측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이제 벤스 그 부통령도 지금 그 스위스에 도착을 했고 실무 협상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 협상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협상 60일 협상 60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협상 진행 중에서는 또 이런 계속해야 되는 그 삿바싸움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충돌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 뭐 저뿐만 아니라 외신들의 그 분석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스라엘이 지금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네. 자신의 SNS에 네타냐후 총리의 재선이 미국 손에 달렸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자신이 없었으면 네타냐후는 감옥에 갔을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4: 네. 일견 그 주장에 맞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레바논 전선이 잠깐 휴전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법부에서 그 정지돼 있던 그 네타냐후 총리의 그 사법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입법부에게 얘기를 해서 사면권을 좀 발동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미국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협상 국면에서 왜 이렇게 어깃장을 냈느냐.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는 이런 위험에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확실히 이번 MOU 협상 타결 그리고 협상 진행 국면에서 MOU 조항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안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미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이 지금 이번 그 양측의 그 대화에서 수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에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내부 강경파는 이 MOU를 보고 나서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란 협상단이 이제 스위스에 도착을 했잖아요. 협상이 조만간 재개가 될 텐데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겠죠?
4: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휴전을 하고 60일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도 60일 협상 국면 중에서는 그리고 어떤 지금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마냥 이 목리를 부릴 수 있는 어깃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건 협상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이란과 어떤 안으로 협상을 하고 특히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그리고 그 희석된 양을 어떻게 관리 통제할 것인지는 아직 그 본격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이럴 겁니다. 우리가 이란과 절대 편안하게 협정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벤스 부통령도 이면 협상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이 진행될 때 우리가 확실히 이란의 핵 능력을 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고 이렇게 계속 나타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어깃장을 놓느냐 아마 그래서 불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협상 국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뭐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안이 계속 충돌한다고 한다면 또 이스라엘이 그 미국 입장에서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란 압박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금 이 협상 초기 국면에서는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되게 크게 대립각을 보이면서 충돌하는 것 같지만 협상 국면에서 만약에 협상이 잘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은 조금 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틀어줄 것이고 만약에 이 협상 국면에서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자율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상황만 갖고 지금 이 현 시점만 갖고 이스라엘이 계속 묵리를 부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협상이 파기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국면에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특히 핵 관련한 것들에 대한 의제가 그 서로 맞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더 세게 통제할 수도 아니면 이스라엘의 통제를 조금 놔줘서 오히려 이란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그런 국면이 지금 둘 다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60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국이 이번에도 이제 핵처리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 부분?
4: 지금 어찌됐건 지금 그 주일 그 대사였던 차기 미국의 대권 주자라고 하는 그 분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오해 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협상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저도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양측의 그 워딩이 조금씩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둘 다 그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이제 양측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우리가 갖겠다. 그것은 우리 그 자치권을 갖고 있는 그 주권국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핵 주권이니까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것 자체가 핵무기 경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그 주권국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IAEA 그러니까 국제 핵 합의나 NPT 그러니까 핵 그 비확산 체제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그 3.67%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부시 행정부나 이전에 친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 워딩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제로 인리치먼트, 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절대 반대한다는데 이게 조금 워딩이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 자기의 수사가 바뀌어왔기 때문에 협상 국면에서도 지금 약간 전향적이었던 그 이야기가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를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면 60일 안에 오히려 협상이 빨리 진척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충돌되고 워딩이 된다면 60일보다는 더 협상이 조금 더 끌어가져 더 연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4: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호르무즈 통행 아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호르무즈 항행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는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처럼 핵 항모를 뭐 세대

0: 해든 보내든 이렇게 해서 자유항행을 위해서 뚫어낼 건데 그러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이야기를 이란한테 던지고 있는 것이죠. 호르무즈 관리권, 통행권, 서비스 행악권 그게 무엇이 됐든 이란의 그 관리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협상에 잘 임하지 않고 호르무즈 봉쇄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제도를 이란이 계속 고수하고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목리를 부리려고 한다면 우리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할 건데 미국이 지금 어찌됐건 자신의 돈으로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항행을 이뤄내려고 하진 않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중동에서의 석유 수입을 거의 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지금 중동 걸프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국익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 자기네들이 여기에 관여를 안 하겠다라는 게 원래 자기네들이 피벗 투 아시아, 아시아 회기 전략에서도 나오고 돈로 독트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이란이 미국이 여기서 힘을 뺄게 뻔하니까 우리가 계속 목리 부리면 우리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직접 개입할 것이고 우리가 통행료를 걷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를 자유항행으로 뚫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이 자연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지금 통용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통행료를 부과해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관리권을 미국이 쥐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보다는 이 협상을 이 61 협상을 제대로 임하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호르무즈 통행권에 관련해서 관리권에 대해서 이란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도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협상 시작 전에 강하게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국면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게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거로 지금 미국과 합의한 MOU 양해각서를 들었습니다.
0: 네, MOU 안에서 그 어떤 관리 체제를 준다. 그러니까 오만과 걸프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그래서 어떤 체제가 될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라카 해협도 어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라카 해협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그 통해 관리고 비슷하게 돈을 받는데 그걸 어떤 하나의 공동의 그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갖고 있어서 그 자연 파괴라든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비용이 필요하면 거기서 빼서 쓰겠다라는 거지 이게 어떤 특정 국가가 그 관리권을 가져서 그 돈이나 통행료를 징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서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그 지정학적인 그 어떤 무기로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으니 좀더 다자틀로 해서 이란이 이 관리권을 독점적으로 하지 못하는 틀을 얘기 한 것이 이것이지 이것을 어떤 제도화를 해서 이란이 마음대로 거기서 돈을 징수하는 그걸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요번에 60일 그 협상 안에서 분명히 물론 지금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핵 협상이지만 호르무즈 자유항행 관련한 거 그리고 다자 관리 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특정 국가가 관리권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료 이용료나 아니면 어떤 이용료, 그다음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호르무즈 자유항행에서 뭐 왔다 갔다 할때그 부과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그 비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 기금 안에서 해결하자라는 거지 어떤 특정 국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 통행료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 어떤 특정 국가가 갖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협상 국면에서 어떻게 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다자 틀이 만들어질지는 또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입장에서 이란 재건 기금이 굉장히 골칫거리잖아요.
0: 네, 맞습니다.
2: 지금 카타르와 이란 재건 기금에 대해서 미국이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0: 네.
2: 왜 카타르인 거죠?
0: 카타르가 지금 동결 자산에 대한 처리를 가장 많이 이렇게 했던 중간자 역할을 했던 그 금융 허브이자 그런 관계가 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예.
0: 그리고 카타르가 이란과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와 이란이 사이가 좋은 것을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2017년, 2014년도 한번 있었고 2017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쿼텟 그 4개국이 어떻게 보면 외교 단절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카타르 같은 국가는 LNG를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국가로서 남부 사우스파스 유전과 그 이란의 북부 유전이 그 LNG 유전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도 맞고 서로 사이도 좋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결자금에 대한 어떤 그런 해제 절차를 한번 해봤던 국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석유대금 60억 달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카타르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경제제재가 되고 그걸 풀어지지 않아서 돈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절차만 진행된다면 가장 빨리 그 동결자금 해제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60억 보낸 그 카타르에 보낸 돈이 가장 빨리 이란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것들 다 보면 그 카타르가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 그런 절차들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는 국가고 그리고 이란과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그 카타르가 이번 국면에서 중재국으로서 그 후반기에 계속 더 그 파키스탄보다 더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아시아 최강인 일본이 월드컵 통산 첫 번째 경기에서 튀니지를 대파하며 새 기록을 써냈습니다. 일본은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튀니지에 4-0으로 완승했습니다. 이 4-0 승리는 월드컵에 진출한 역대 아시아팀 가운데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공격수 우에다 아야세가 두 골의 도움 한 개로 일본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죽음의 조에 속한 일본은 네덜란드의 다득점에서 밀려 조 2위에 자리했습니다. 일본과의 첫 경기에서 비겼던 네덜란드는 스웨덴을 5-1로 물리치고 조 선두로 나섰습니다. 2조의 독일은 코트디부아르의 2-1 역전승을 거두고 조 1위를 확정하며 12년 만에 토너먼트에 진출했고요. 같은 조인 큐라소는 골키퍼 룸이 15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에콰도르와 비교 처음 출전한 월드컵에서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경기 도우미는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 지역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40mm, 이외 내륙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성수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반월터널 부근 진출로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평창에서 둔내터널 구간 13km가량

정체고 덕평에서 양지 터널 구간도 혼잡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감곡나들목에서 7km가량 정체입니다. 창원 쪽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구간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음성휴게소에서 일축 구간도 정체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금왕 꽃동네 부근에서 피발령 터널 구간 10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7km가량 막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월문 3터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강일 구간도 천천히 지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News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6월 21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바로 오늘입니다. 24절기 중에 10번째 절기인 하진데요. 창밖에 짙은 녹음은 여름의 한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한낮 공기에 실려오는 후끈한 기운은 계절의 분위기를 더 짙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낮의 길이가 다시 조금씩 조금씩 짧아질 텐데요. 1년의 절반을 지나는 반환점에 다가서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계절을 계획해보는 여유로운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루터 밴드로스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Endless Love.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오후 5시 뉴스앤 뮤직은 Endless Love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루터 밴드로스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그 중에서도 팝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의 둘째 날인데요. 이제 늦은 저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이 참 우중충하고 많이 흐린 편입니다. 갑자기 또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어둡고 좀 습한 날씨인데 이렇게 습도가 높다 보면 좀 짜증이 나고 불쾌지수가 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분을 좀 상쾌하게 바꿔줄 수 있는 노래들로 채워보겠습니다. 팝 두 곡 준비했어요. 노래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 브라운의 Fine China,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릅니다. The Story of Us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0: end.
1: (5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2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송촌동 평동산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꾸며 종합소득세 27억 원 상당을 포탈한 안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구에서 안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를 특가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 추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남 차관이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장을 역임한 항만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초대 북극항로 추진본부 본부장을 맡아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해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팝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그레고리 포터의 Take Me to the Alley, 그리고 이어서 비틀스의 In My Life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실무회담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AFP통신은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대변인이 밝혔다고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타이완 동부 해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조사와 관할권 행사가 향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 탄티에는 최근 중국 자연자원부의 타이완 동부 해역 해양 환경조사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개발 관리 기반 구축에 나선 거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으며 중국 측은 이번 조사가 해역의 자연 생태와 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해양 국토 공간 개발과 보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월드컵 통산 1000번째 경기에서 튀니지를 대파하며 새 기록을 써냈습니다. 일본은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튀니지에 4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4대0 승리는 월드컵에 진출한 역대 아시아 팀 가운데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셀레나 고메즈의 소버, 이어서 자넷 잭슨의 네스티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 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2: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4: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2: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십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7: FM.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휴일 저녁 시간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반월 터널 부근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둔대 분기점에서 지금 안산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이후 월급 분기점에서는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이전 평창 나들목에서 둔대 터널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이 창원 가는 길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 2km 구간 차단경이 좁혀져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0: 홍보소통수석 자리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론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3: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2: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3: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4: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역량,
3: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2: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 추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에서 남 차관이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단장을 역임한 항만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초대 북극항로 추진본부 본부장을 맡아 해양수석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해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0: 두 사람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현재까지는 3파전이 예상되는데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거로 전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추켜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6: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5: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에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 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7: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 몸 아닙니까?
4: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7: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5: 서울 탈환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8: 네. 제가 광주에서 지금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네.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5: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 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항소기한에 맞춰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입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항소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이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주장이 허위라는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의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 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9: 조작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했습니다.
10: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4: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청구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9: 그러면서 이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11: 검찰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4: 의원입니다.
11: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9: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12: 핵심 논의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4: 최보연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2: 자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9: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공연, 체육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개표소 봉쇄 시위 17일째, 휴일에도 여전히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 출입구마다 텐트와 모기장이 자리를 잡았고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농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콘서트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전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이동 동선을 분리하면서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콘서트 관람객과 집회 인파가 한데 모여 혼잡을 초래하는 상황은 다행히 피했지만 공연 체육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인근에 있는 다른 무대로 공연 장소를 급히 변경했고 경기장 인근에서 예정된 다른 콘서트들도 줄줄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계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9개 종목 단체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집회를 강제 해산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 질서 유지 이상의 물리력을 투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소동에 이어 지하실 무단 침입과 가스통 적발까지 잇따른 사건 사고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수사의 속도를 높여 이번 주까지 투표소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합수본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출석 요구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루 쉬어가는 대신 기초 수사에 집중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주중에는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번 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 분석 등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체계 마비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간부들을 수사 의뢰 권고했습니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유명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병합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두 아이들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5: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민준아. 유정아.
9: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0: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1: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8: 나도 바쁘니까 끊어.
9: 주말에도 긴급 돌봄.
8: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YTN FM.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서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가량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으로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양재 나들목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양재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입장 거봉표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는 13km 구간 더딘 흐름인데요. 현재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 삼골 부근 1차로의 승용차와 버스 간의 사고 때문에 일대가 좀 밀리고 있고 1km 구간 정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내리천 휴게소에서 상남 3터널까지 5km 구간 밀리는 모습이고 설악에서 넓은 3터널까지도 15km 구간과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까지는 다시 7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정체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중 3악장을 편곡한 노래 우리 사이의 침묵 이 실렌시 드라 노이 파페라 테너 아모리 바실리의 노래였습니다. 1935년 6월 21일 프랑스의 소설과 이 프랑수아즈 사강이 태어난 날입니다. 사강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Goodbye Again, 이수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제곡처럼 사용된 음악이 바로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중 3악장인데 이 영화 이후 브람스의 가장 유명한 선율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클래식 음악 중에서는 이렇게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사용되고 나서 인기곡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아다지에토, 바그너의 발키리의 비상,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같은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파헬벨의 캐논도 1980년 개봉한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영화, 보통 사람들 이전에는 잘 알려진 곡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중 왈츠 2번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아이즈 와이드 샷 덕분에 유명해진 곡이고요. 영화를 통해 유명해진 클래식 음악입니다. 파헬벨의 캐논을 편곡한 노래 상투스, 리베라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중 왈츠 2번 파보 예르뷰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파헬벨의 캐논을 편곡한 쌍투스, 리베라 합창단의 노래 이어서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중 왈츠 2번,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10님입니다. 테디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요즘 테디가 자주 듣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듀에토의 미라클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들었지 한번 봐볼까? 제가 요즘에 우선 달리기 할 때 아무래도 아이돌 노래가 빠질 수 없는데 아일리의 It's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들으면 계속 달리게 되거든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막 중간에 그런 멜로디 같은 게 있어갖고 너무 신나갖고 그것도 있고 너의 이름은의 OST 스파클 그것도 들었고 지금 제 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파클도 들었고 그리고 스즈메 두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다 뚜루루루루루 좀 그런 거 듣는데 그리고 안드레아 보첼리의 깐토 델라 테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1280님입니다. 테디가 이야기해 주신 조수미 선생님의 북감 후기 중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후기 중 죽음 이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걸 듣고 공감이 됐어요. 저도 살면서 간혹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보는데 특히 드미트리 대사 중에서 죽음이 정말로 나쁜 것일까?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나쁜 것이 될 수 있지? 라는 부분을 들으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느낌표가 생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최근 믿음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북감의 내용이 감정적으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여러 방면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남은 공연들도 건강하게 파이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극을 계속하면서 어느 날 연기를 하는데 제 손목을 이제 잠깐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서 맥박이 톡톡톡 손목에서 뛰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무엇일까? 이 그냥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공연 중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맥박이 끊기는 날까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가족과 이렇게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맥박은 한없이 작고도 고요한데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아득바득 살았던 것일까. 참 맥박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거의 허준이었죠 뭐. 3266님입니다. 친한 동생과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보고 왔어요. 제가 전부터 인태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동생도 인태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대요. 배우님들 모두 연기 잘하시고 특히 인태님이 너무 멋지고 연기랑 노래 다 잘하셔서 재밌게 잘 봤대서 너무 뿌듯했어요 해주셨습니다. 전부터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가 우선 궁금하고 제가 저를 생각하는 것과 남이 저를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미묘하게 우리가 사진으로 나온 것도 저의 실물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실물을 절대 볼 수가 없어. 오히려 우린 누구보다 우리 얼굴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정말 그 거울의 평면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입체적인 3D를 볼 수가 없지. 우리 스스로, 그죠? 나중에 AI가 발달되면 어떠한 이런 우리 요즘 큰 뭐 안경 같은 거 완전히 쓰고 우리의 3D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3인님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은 어떤지 꽤나 궁금합니다. 떼끼에로님입니다. 25세 꿈을 쫓기에 좋은 나이죠. 제 딸도 25세.
그녀만의 꿈을 쫓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기특하다 우리 딸.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첫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2-1로 체코를 꺾었네요. 장하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이 기세로 남은 경기도 화이팅입니다.

승리다. 역시 제가 안 봐야 이기는 건가요? 전 패전요정, 패요인 듯합니다. 끔찍한 징크스지 뭡니까? 2024년에는 테디가 바빠서 제가 중계를 딱 절반 70게임 정도밖에 못 봤는데 그때 팀이 우승했죠. 어쩔 수 없네요. 제 공연을 보러 오십시오. 0737님입니다. 경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차 안입니다. 예전 고등학교 수학여행과 달리 색다른 감정과 시선으로 보게 된 경주 여행이었네요. 어린 시절이었다면 지루했을 유적지도,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집들도, 다도체험도 모두 의미가 있었고, 또 치유의 시간도 되었네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니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어온 것 같아요. 예쁜 사진들도 올려봐요. 테디도 그런 시간들이 틈틈이 있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소나기가 내렸으니 백인태의 설명할 수 없는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사진이 엄청 이쁘네요. 탑이 하나 보이고 또 하나는 그물 위에 떠 있는 궁궐 모양의 요걸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좀 운각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물에도 그 운각이 비치는 거야, 밤이라서. 그리고 다도 체험까지. 아주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땐 무언가를 창조하기가 힘들잖아요. 직접 만들어내는 게.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하나하나 뭐 옷도 꿰매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마음으로 이 기와 집들과 돌탑을 다시 보면, 야, 그때는 기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나 싶죠.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돌을 깎았을 것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뭐 몇백 년, 천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쌓을 수 있는지. 찬란했던 문화. 그 당시에 그걸 쌓았던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쌓아왔을지. 아이고 힘들다, 덥다, 아이고 춥다. 왜냐면 이게 금세 되지 않았을 거야. 몇 년, 뭐 10년, 30년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해롱이님입니다. 듀에토 더 클래식이래 역대급 수위. 아오, 크크크크크크크크. 19금이 아니라 99금 해야 할것 같아요. 쇼스타코비치의 상상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인태님 오늘 오페라 들려주느라 특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유유해주셨는데, 아니 정말 많은 사연이 왔대요. 이게 끝나자마자 정말 사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크크크크크를 보아하니 다들 은근히 즐기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당혹스러운 척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샵 0945를 이렇게 이런 수위일 때 남발을 하면 어쩔 수 없죠. 더센걸 찾아볼까 이러면서. 제가 그런 거안 된다. 아마 우리 뒤더클 청취자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다른 걸로도 샵 0945를 많이 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 대단해요. 마리안나님입니다. 내용은 막장이지만 테디의 실감나는 목소리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뿌띠 듀더클 북감에서 또 만나요. 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듀에토의 미라클, 백인태의 설명할 수 없는 듣겠습니다.

0: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 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6월 21일 일요일 인테리어 1분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작곡가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1908년 6월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세헤라자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여러 이야기를 음악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중에서 네 번째 곡, 바그다드의 축제, 바다.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연주로 듣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 오늘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서울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로 이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 소나기가 지나갈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정체가 꾸준합니다. 서쪽 나들목에서 월문 3터널까지 13km 구간 밀리고 있고 남양주 요금소를 지나서 강일까지는 다시 7km 구간 정체입니다. 현재 광주 대구고속도로는 대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함양산 산골 휴게소 1차로 갓길에서 대형 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광주 방향 함양 산골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예대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각 구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경기 화성 동탄 일대는 지난해 11호 대책 당시 이른바 3중 규제를 피해간 지역입니다.

0: 하지만 반도체 호황 여파에 새끼 매매가 가능한 비규제 효과가 부각되면서 동탄 집값이 최근 이상과열 영상을 보이자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22억 원대를 돌파한 동탄의 신축 아파트. 같은 면적의 서울 마포 대장 아파트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3중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대출 세금 규제가 완화돼 있고 시세 차이 투자가 가능한 데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폭발하면서 동탄 아파트값은 2주 만에 무려 4%가 치솟았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급등세가 이어지자 동탄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해야 할지를 놓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빡빡해지고 취득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데 동탄은 석 달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뛰어넘어 정량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카드는 당국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판단해 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격 변동과 거래 동향, 파급 효과를 두루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지속적인 국토부의 공식 입장. 추가 규제 카드를 놓고 정부가 신중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됩니다. 동탄구 토허구역 지정 권한은 경기지사가 갖고 있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3중 규제 족쇄를 채우기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뒤늦게 추가 규제를 하면 지난 10.15 대책 때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2: 결국에는 묶은 지역 외에 동탄에서
3: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입니다.
2: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1: 또 반도체 업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동탄에 직주 근접 실수요가 워낙 강한 만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도 집값 상승 압력을 꺾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4: 앞으로 규제가 된다
3: 동탄
4: 할지라도
3: 공인중개사입니다.
4: 사실 여기 엄청난 앞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동탄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순간 유동성이 용인 기흥이나 처인구 등 인근 비규제 지역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정부가 청년층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란 비판이 있는 반면 20, 30대 탈모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할 경우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대상을 20, 30대 청년으로 국한할지 확정되지 않았고 건보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잠재 수요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최소 수천억 원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탈모를 건강보험 논의 선상에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환자단체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도 미루면서 탈모를 먼저 검토하는 건 주객 전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의료계도 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선심성 복지제도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6: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제도가
3: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입니다.
6: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이어야 합니다.
5: 올해 건보 재정이 5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2035년엔 적자폭이 4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는 엄중한 현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비만이나 중증 여드름처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다른 문제와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역시 관건입니다. 반면 청년층 입장에서 탈모는 충분히 중증으로 볼 수 있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결혼과 취업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탈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생존과 관련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7: 당사자가 이 탈모 때문에 느끼는
3: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명예교수입니다.
7: 사회생활에서의 불편한 삶의 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당사자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5: 다음 달 4일 정부 주최로 열리는 탈모치료제의 건보급여 적용 토론회에서 세부 쟁점과 급여 대상, 시점 등이 좀 더 구체화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 낮 오후 2시 40분쯤 전남 곡성군에 있는 한 물놀이 시설에서 남자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11살과 9살 어린이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어린이 2명은 형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2명이 물놀이 도중 갑자기 쓰러졌는데 감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였다며 감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이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1: 내일 경기가 열리는 몬테레이로 이동하는데요. 더위가 변수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2: 멕시코전을 끝내고 회복 훈련을 진행한 축구대표팀이 하루 꿀맛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난 체코와의 1차전이 끝났을 때와 같은 일정입니다. 지난달 18일 미국 솔트레이크 사전 캠프부터 단체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혈기왕성한 젊은 선수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대표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3: 선수들의 안전이나
4: 한덕현 축구대표팀 멘탈 코치입니다.
3: 위협받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좀 선수들한테 본인의 시간이나 본인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대표팀은 이제 3차전 결전지 몬테레이로 향합니다. 과달라하라로부터 몬테레이까지 거리는 650km로 비행기로 1시간 정도입니다.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첫 이동 일정이지만 체력적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상대팀 남아공이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파추카부터 경기 장소인 멕시코 시티와 애틀랜타, 몬테레이까지 3,900여 km를 이동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일정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더위입니다. 몬테레이의 경기 시간 평균 기온은 섭씨 31.1도로 과달라하라보다 평균 4, 5도가 높고 낮 최고 기온은 41도까지 치솟아 이번 대회 경기장 가운데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홍명보호가 경기 사흘 전 일찌감치 몬테레이로 이동해 적응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5: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좀 더
4: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5: 좀 조직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체코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고 32강 불씨를 살린 남아공은 우리보다 하루 늦게 몬테레이에 도착해 결전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0: 두 경기 연속 후반 교체에 무득점. 우리나라 역대 최고 선수 손흥민의 이번 월드컵 성적입니다.
1: 손흥민에게 더 시간을 줘야 한다는 분석도 많은데 3차전을 앞둔 홍명보호의 고민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6: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은 앞선 두 경기에서 똑같았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 그리고 후반 이른 시간에 교체입니다. 비록 득점은 없었지만 손흥민은 뛰는 시간 동안 충분히 역할을 해냈습니다. 옵사이드를 뚫는 손흥민의 직선적인 움직임은 상대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우리 대표팀 공격의 첫 번째 옵션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두고 그래서 논란은 뜨겁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지만 미국의 디 애슬레틱은 이른 교체를 지적했습니다. ESPN은 포지션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2강행을 확정할 남아공전 앞두고 손흥민 활용법은 벤치의 가장 큰 고민으로 떠올랐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전술을 선택한다면 ESPN의 지적처럼 오현규나 조규성을 원톱에 세우고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출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7: 3차전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이제
4: 공격수 조규성 선수입니다.
7: 잘 준비해서 3차전 꼭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5: 저희가 두 경기를
4: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5: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 스피드적인 측면도 그렇고 피지컬적인 측면도 좋은 면이 보이다 보니까
6: 앞선 세 번의 월드컵에서 세 골. 손흥민도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시간을 더 얻기 위해 골과 승리가 절실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튀니지를 대파하며 아시아팀 최다 득점 승리라는 새 기록을 썼습니다.
1: 다만 죽음의 주 선두 자리는 스웨덴을 완파한 네덜란드에 내줬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8: 아시아 최강팀 일본이

0: 새 역사를 줄줄이 써냈습니다. 튀니지와의 역대 1000번째 월드컵 경기에서 경기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의 월드컵 최단 시간 득점입니다. 전반 31분에 터진 우에다의 추가골로 더 달아난 일본은 후반 이토주냐의 골과 우에다의 멀티골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역사상 최초로 4대 0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죽음의 조에서 아시아팀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 선두 자리는 다득점에서 앞선 네덜란드가 일단 차지했습니다. 1차전에서 일본과 2대2로 비겼는데 스웨덴을 5대1로 물리치고 이번 대회 첫 승을 챙겼습니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14경기 무패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퀴라소는 월드컵 첫 본선 무대에서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앞서 독일에 1대7로 대패했지만 에콰도르와의 2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골키퍼 룸이 무려 15개의 선방으로 팀에 큰 영광을 안겼습니다. 교체 출전한 운다프가 두 골을 모두 책임진 전차군단 독일은 코트디부아르를 꺾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1: 여름을 대표하는 꽃 가운데 하나인 수국이 울산 장생포에 활짝 펴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2: 수국 축제와 함께 다양한 탈 것과 볼거리도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3: 울산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인근이 꽃대골로 변했습니다. 활짝 핀 수국이 화사한 빛깔을 뽐내며 정원을 물들입니다. 관람객들은 꽃사이를 거닐며 향기에 취해 더위를 잊습니다. 이곳에 생긴 여름 전령사 수국만 40여 종에 3만 7천 봉, 절정기에는 최대 90만 송이가 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가족들하고 와서 너무 좋고 지금 장생포 보통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자연 풍경을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조성이 돼 있고 기분이 좋네요. 가족들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3: 수국 축제장을 오가는 모노레일 터널에는 바닷속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전국 최초 이동형 해양 영상 투사 시설로 축제 기간에 맞춰 공개됐습니다. 높이 13m에 길이 31m로 고래도시 울산을 주제로 관람객들 눈과 귀를 떼지 못하게 사로잡습니다. 목재로 만든 건물은 1층에는 여객선 매표소가, 2층에는 장생포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섰습니다. 또 레일이를 짜릿하게 달리며 수국과 바다를 감상하는 웨일즈 카트, 13m 높이 공중근의 웨일즈 스윙도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5: 활짝 펴 있는 오색 수국뿐만 아니라
6: 서동욱 울산 남구 청장입니다.
5: 함께 저 외부까지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여러분의 시작 수국과 각종 놀이시설을 함께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 화사한 수국도 보고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번 수국 축제는 장생포 수국 설렘을 타다를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자정 무렵 광주 월계동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는 이와 함께 범행 현장에서 이채원 양을 도우려했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에 앞서 외국인 아르바이트 동료 A씨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시민단체는 장윤기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내일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9: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0: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4: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0: YTNS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서는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도 5에서 3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가는 게 전반적인 흐름은 좋아진 가운데 이 봉평 터널 부근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펴서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 양재 부근부터 2km 구간 밀리고 있고 용인 휴게소에서 용인 나들목까지는 다시 3km 구간 정 차가 이어집니다. 이후 광교 터널 부근에서 북선 나들목까지 2km 구간 더딘 흐름인데요. 광주 원주 고속도로는 지금 원주 방향 동양평 나들목 지정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쇼팽의 연습곡, 이별의 곡을 편곡한 노래였습니다. Careless Love, 애니 헤슬럼이 불렀습니다. 애니 헤슬럼은 르네상스라는 프로그레시브 락밴드의 보컬이었는데요. 클래식 작품 선율을 편곡한 음반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인테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오페라를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체코의 오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메타나 작품입니다. 바로 8여간 신부. 당시 체코는 오스트리아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프라하에서도 여러 오페라가 공연됐습니다. 모차르트의 돈조반니 같은 작품은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체코 프라하에서 초연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체코어로 노래하는 오페라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선구자와도 같은 작곡가가 바로 스메타나입니다. 스메타나는 교향시 나의 조국으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의 오페라에서도 체코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을 체코의 민속 음악을 통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마르젠카 역의 가브리엘라 베냐치코바, 예니크 역의 페테르 드보르스키, 바시크 역의 미로슬라브 코프, 츠데네이크 코슐러가 지휘하는 체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스메타나의 오페라 8여간 신부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마을의 광장 한쪽에 선술집이 있어요. 저 선술집 좋아해요. 사람들이 봄날을 맞아 즐겁게 떠들면서 놀고 있지만 크루시나의 딸 마르젠카마는 혼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잘생긴 청년 예니크와 함께 있지만 마르젠카의 부모는 가족도 없는 그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지주의 아들과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시무룩한 마르젠카와는 달리 예니크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마르젠카는 그런 글을 보고 혹시 당신 다른 아가씨를 좋아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아, 만약 당신이 그렇기만 한다면을 서글프게 부릅니다. 어? 이 남자친구가 장인어른 될 사람이 내 딸은 잔을 못 주네. 부자랑 결혼해야 되거든 하고 지주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해. 사랑이 조금 없어 보이긴 하네.

마르젠카는 예니크에게,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당신의 부모는 누구고 넌 왜 집을 떠났어? 이런 걸 묻습니다. 그는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 행복은 사라졌지라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중창 어머니의 축복과 가치로 들려줍니다. 난 원래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생모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지. 그리고 계모의 모함으로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 객지에서 하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 마르젠카는 또 금세 넘어가서 아이고 불쌍한 내 남자친구 하면서 그의 처지를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하인이네. 왜냐면 하인 노릇을 객지에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 지금은 하인은 아닌 건가? 그러니까 하인 신분처럼 그런 것 같아.

0: 마르젠카의 부모 크루시나와 루드밀라가 결혼 중매인 캐찰과 함께 등장합니다. 캐찰은 돈 많은 지주 미하의 좀 모자라는 아들 바셰크를 훌륭한 청년이라고 속여서 결혼시켜 거액의 사례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담뚜가 이때도 있었네요. 어떻게든 이제 사기 결혼처럼 집은 잘 살지만 모자란 남자랑 결혼시킨 다음에 그 제가 없었으면 결혼시킬 수 있었을까요? 하면서 돈 받으려고 중매인인 거지.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 루드밀라는 여보, 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요 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버지 크루시나는 삐아의 아들이 두 명이라고 하는데 결혼시키려는 청년은 어느 쪽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중매인 캐찰은 차남입니다. 장남은 이미 몇 년 전에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마르젠카가 이들에게 다가가자 중매인 캐찰은 이미 아버지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르젠카는
1: 그따위 내 할 바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귀고 있는 예니크 말고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0: 아버지 크루시나는 네가 그러면 내가 무슨 망신이냐. 넌 이제 집안을 살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만 어머니 루드밀라는
1: 여보, 그래도 우리 마르젠카를 조금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이 아이가 평생 살 건데요.
0: 그때 마을의 젊은 남녀가 모두 모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합창, 서로 힘을 합치자 부르는 가운데 일막이 내립니다. 2막입니다. 선술집 앞에서 선술집 아닙니다. 굉장히 조금 변했죠. 그냥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를 찬양하는 합창, 맛있는 술이란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체코의 민속 무용인 프리안트를 춥니다.

다들 퇴장한 뒤 지주 미아의 아들 바셰크가 등장합니다. 그는 좀 모자라는 데다 말을 아니 제가 그러니까 배가 고 심하게 더듬기까지 합니다. 마르젠카가 등장해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바로 결혼 중매인이 추천한 자신의 결혼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남자를 중매한 것에 대해 괘씸하게 생각하다가 이 지주의 아들 모자란 바셰크가 자신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를 속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바셰크를 유혹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마르젠카란 여자는 아주 질 나쁜 여자예요. 게다가 그녀는 지금 다른 남자를 좋아하니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나처럼 예쁜 여자는 얼마든지 많아요. 결국 그녀는 바셰크에게 말이에요. 마르젠카라는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겠어요. 나 정말 이쁜 여자가 만나요? 맹세를 받아냅니다.

0: 중매인 캐찰이 마르젠카의 애인 예니크를 따로 만납니다. 그는 예니크에게 돈 많고 예쁜 애인들을 소개해 줄 테니 마르젠카를 다녀와세요 라고 하면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니크는 순순히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돈은 그럼... 그리고는 금화 300골덴까지 받아냅니다.
1: 이거 나쁜 놈이네.
0: 예니크는 마르젠카는 지주 미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서를 만들게 합니다. 아, 예니크가 이 지주의 첫째 아들이네, 집 나간. 근데 그 사실은 본인만 알고 있고 마르첸카한테는 얘기하지 않은 거야.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춘기로 집을 뛰쳐나왔나 봐. 그죠? 그런 것 같아. 계모의 모함으로 집을 나온 거지. 그러니까 돈도 받고 마르첸카의 아들 아니고선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들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중매인 케찰과 마르첸카 부모도 등장합니다. 케찰은 예니크가 서명한 계약서를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예니크를 가리켜
2: 자기 여자를 돈 받고 팔아버린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0: 이라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마르젠카의 아버지 크루시나도
3: 에이,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놈에게 내 딸을 출판했지 않소? 라고 화를 냅니다. 모두가 합창으로 예니크를 비난하는 가운데 이막이 내립니다.
0: 산막입니다. 일막과 같은 마을 광장입니다. 지주의 둘째 아들 바셰크는 혼자 등장합니다. 그는 심하게 더듬는 말로 이름도 모르는 처녀를 사모하는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노래합니다.
1: 왜 저도 제 거를 더듬었을까요?
0: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리아. 그것이 내 머리에 달라붙어서입니다.

지주의 아들 바쉐크는 서커스 단원 중 미모의 아가씨인 에스메랄다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때 곰 역할을 하는 배우가 술에 취해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커스단 단장은 바쉐크를 가리키며 에스메랄다에게 저 바보를 꿰어서 곰 역할을 맡게 만들어! 라고 말합니다. 순진한 바쉐크는 나 곰 좋아해요. 나 곰 하하 할게요. 좋아하면서 승낙합니다. 바쉐크의 부모인 지주 미하와 하타가 중매인 케찰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쉐크를 데리고 가서 아가씨와 선을 보게 하려고 하지만 바쉐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니크가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소문을 들은 마르젠카가 흥분해 등장합니다. 중매인 케찰은 계약서를 보여주고 마르젠카는 난 버림받았어 라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지주의 둘째 아들 바쉐크가 나타나 울고 있는 마르젠카를 보고는 저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놀랍니다. 근데 얘는 에스메랄다한테도 반하면서 이 바보야. 모두가 퇴장하고 마르젠카가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예니크가 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중얼거리면서 아리아, 그 사랑의 꿈을 부릅니다. 얼마나 멋있던가 그때의 사랑의 꿈은.

그때 예니크가 등장합니다. 마르젠카는 싱글벙글 웃고 있는 그를 보고는 그가 정말로 자신을 배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이중창, 나의 마르젠카, 너는 그렇게 고집쟁이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니크를 비난하고 마르젠카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예니크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젠카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미아의 아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저입니다.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마르젠카 네가 항상 나타나. 이제 마르젠카가 그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만 남았죠. 너의 얼굴이 떠올라. 그러자 울먹이는 마르젠카는 놀라고 기뻐하면서 그야 당연히 당신이지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말합니다. 중매인 케찰은 지주 미아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예니크에게 금화 300굴덴까지 내야 합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안 케찰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곰의 가죽 복장을 한 바셰크가 등장합니다. 그의 바보 같은 모습에 지주 미하와 하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합창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마르젠카와 예니크는 기쁨의 포옹을 하고 막이 내립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인테어 오페라 극장. 오늘은 스메타나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 어떠셨나요? 확실히 러시아 오페라랑 좀 달라요. 소박하고 아름다운 진짜 우리가 보는 그 굉장히 멋진 남자가 나오는 그 드라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앞에 나타나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야. 스메타나 오페라 팔려간 신부의 서곡과 중간에 나오는 춤곡은 독립된 연주곡으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서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6월 21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스데네이크 코슐러가 지휘하는 체코 피라모닉 연주입니다. 전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린 뒤 폭염 수준에 더위는 한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내려 곳곳에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전반 흐름은 많이 좋아진 가운데 서울 쪽으로는 부분적인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는 7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따라 서울 가는 길 서종 나들목 3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서종 부근에서 월문 3터널까지 6km 구간 밀리고 있고 덕수 3패 나들목을 지나서 강일까지는 다시 5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 인천 가는 길 용인휴게소에서 낭용이 나들목까지도 아직은 5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홍보소통수석 자리에는 송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로는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5: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6: 강호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5: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4: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0: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1: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2: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0: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공석인 AI 미래기획 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조국 혁신당은 청와대가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보안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수석이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인사검증을 직권 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에서 승용차가 보행자들을 덮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곡성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는 어린이 형제가 물에 빠져 숨졌고 강원 동해안에서는 고등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홍성욱 기자입니다.
5: 지하철 환풍구를 들이받고 흰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선 차량. 오후 1시쯤 부산시 남구 대연역 인근 비탈길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쳤습니다.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0대와 30대 보행자는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운전자 A씨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에는 전남 곡성군에 있는 한 물놀이 시설에서 남자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인 11살, 9살 어린이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구조대가 거친 파도 속 수색작업을 벌입니다. 일행과 해변을 찾은 18살 A군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9시 40분쯤. 해양경찰은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 헬기 등을 보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높이 3m가 넘는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다며 연안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와 함께 건물 위로 치솟습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10분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4: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 아파트 단지 인근 인도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 한 명이 싱크홀에 빠졌다가 자력으로 탈출했고 손과 발목에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리시청과 경찰, 소방은 임시 안전조치를 취했고 정확한 땅꺼짐 현상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가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화재가 났고 운전자는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충남 보령 녹도 앞바다에서 승객 3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고장나 바다 위에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과 직원 등 30여 명이 1시간 가까이 바다에 갇혔다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0: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여객선 선장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면서 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수사의 속도를 높여서 이번 주까지 투표소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 합수본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출석 요구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루 쉬어가는 대신 기초 수사에 집중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주중에는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번 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 분석 등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체계의 마비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간부들을 수사 의뢰에 권고했습니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유명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병합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는 만큼 공연 체육회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2: 개표소 봉쇄 시위 17일째. 휴일에도 여전히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 출입구마다 텐트와 모기장이 자리를 잡았고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농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콘서트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전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이동 동선을 분리하면서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콘서트 관람객과 집회 인파가 한데 모여 혼잡을 초래하는 상황은 다행히 피했지만 공연 체육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인근에 있는 다른 무대로 공연 장소를 급히 변경했고 경기장 인근에서 예정된 다른 콘서트들도 줄줄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계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9개 종목단체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집회를 강제 해산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 질서 유지 이상의 물리력을 투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소동에 이어 지하실 무단 침입과 가스총 적발까지 잇따른 사건 사고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선거 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입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소멸 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금액은 35억 7천여만 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휴전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서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문제에서의 진전이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4: 우린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긴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문제죠.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입니다.
3: 첫 만남에서는 협상 구조를 마련할 거라며 양국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실무진이 현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이 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휴전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총격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상황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3: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미군은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0일 기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60일 휴전 종료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통행료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0: 이런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 대구 24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서는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도 5에서 3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청계광장에서 3일교까지 양방향 전면이 오늘 밤 10시까지 통제됩니다. 소공로는 보행 환경 개선 공사로 이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향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흐름도 한결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쪽으로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주로 이동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1: 모든 사람의 몸 안에는 의사가 살고 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의사는요, 격렬한 운동 뒤에 찾아오는 피로나 고된 일과 끝에 쌓인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동안 몸 안으로 들어오는 해로운 것들도 묵묵히 없애준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 이야기인데요. 이 말을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조금 놓이지 않으신가요? 지난 한 주 마음을 핥히고 간 상처도, 무거웠던 어깨도 조금씩 괜찮아질 겁니다. 내 안에 꽤 실력 좋은 의사가 살고 있으니까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저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김영민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 안에는 의사가 살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인데요. 사실은 뒤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질병을 낫게 하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의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적어도 방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단순히 면역력만 믿고 면역력이 해주겠지,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병은 의사가 치료하는 거고 나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몸 안에 있는 든든한 의사, 면역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건강은요, 스스로 챙기는 거니까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오늘도 마음에 좋은 건강한 이야기로 채워갑니다. 잠시 후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시간에는 의사 선생님 한 분 모십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 맞은 한국여자의사회 박혜영 수석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훈훈한 소식 만나보시죠. 굿피플 굿뉴스 이현웅 아나운서입니다.
2: 좋은 사람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반가운 뉴스, 굿피플 굿뉴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6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폭염과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사랑의 열매는 출범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 총 63억 원 규모의 배분금도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 에너지 취약 가구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여름나기 키트 제작과 전기요금, 보양식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캠페인 참여는 ARS 전화나 문자, 사랑의 열매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2학기 대학생 천원 매점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천원 매점은 생활비 부담이 큰 대학생들을 위한 복지 매점인데요. 먹거리와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90% 이상 할인해 단돈 1,000원에 판매합니다. 지난해 가천대와 평택대에서 처음 운영된 뒤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는 참여 대학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달 30일까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중순 운영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사회적 고립을 막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 대상지 17곳을 선정했습니다. 온마을 돌봄밥상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먹거리를 나누고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입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공유 주방을 중심으로 반찬 나눔과 건강, 영양 상담, 심리 상담 연계 등 맞춤형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굿피플 굿뉴스,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과거 빛바랜 신문 기록을 보면 여자 의사라는 단어가 낯설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요즘 병원에 가보면요, 다정하시고 또 훌륭하신 여성 의사 선생님들 정말 자주 뵙게 되죠. 낯설게 여겨지던 여자 의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기까지에는 지난 70년간 묵묵히 길을 다져온 여자 의사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여자의사회 박혜영 수석 부회장 모셨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 박혜영 수석 부회장님이신데요. 부회장님,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한국여자의사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내과의사 박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올해로 한국여자의사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칠순, 그러니까 고희를 맞은 셈인데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여자의사회, 어떤 조직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1: 네, 한국여자의사회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의사들의 모임입니다. 국민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봉사, 의학 교류, 미래의 여자 의사를 키우기 위한 장학 사업까지 여성 의사들이 건강한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0: 네, 여성 의사들을 위한 모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여자 의사회가 1956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여성 의사의 숫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을까요?
1: 네, 그렇죠. 1950년대에 네. 총 의사 수가 약 6천 명 남짓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0: 네.
1: 1956년에 출범할 당시에 여자 의사 수가 620명 정도라고 하니까
0: 네.
1: 10% 내외가 여자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명 중에 한 명인 꼴이죠.
0: 네, 굉장히 소수였네요. 아마 이런 배경에서 한국 여자 의사회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단체 한국 여자 의사회가 만들어진 과정이 궁금합니다.
1: 네, 놀랍게도 6.25 전쟁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이제 부산에 피난을 가 있을 때
0: 네.
1: 처음에 이제 몇몇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휴전이 된 후에 서울로 복귀해서 친목으로 시작했던 여의사 모임인데
0: 네.
1: 1956년도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인 여성 의료 전문가 단체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정말 어렵고 굉장히 어수선할 때였을 텐데 그래도 여자 의사회를 창립했다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의 미래를 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여성 의사 선배님들이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도 시간을 내셔서 모이셔서 이렇게 한국 여자 의사회의 시초가 되는 모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0: 였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과거에는 그랬는데 사실 요즘 병원 가보면 여자 의사 선생님, 여성 의사 선생님들 정말 많이 뵙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의사 중에 여자 의사, 여성 의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1: 네, 2025년도 의사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의사 수가 대략 14만 2천여 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여자 의사 수가 3만 8,400명 뭐이 정도 되어서 대략 27%에 달합니다.
0: 10%였는데 지금은 27% 정도
1: 네,
0: 되는군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과대학에는 여학생 수의 그 비율이 거의 반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여자 의사 수 비율이 50%를 육박할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지금 현재도 사실 30, 40대의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 전체 여의사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 한국 여자 의사회가 처음 출발했던 그 시점, 그리고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요. 의료계 안에서 여성 의사들의 대우나 역할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뭘까요?
1: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건데, 이제 수적인 성장,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 10%에 불과했던 여성 의사의 비율이 이제 27%, 거의 뭐 30%를 육박할 정도로 수적인 성장이 있었고요. 혹시 우리 강영구 앵커님께서는 여자 의사, 그러면 어떤 과목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0: 제가 여성 의사 선생님을 많이 봤던 거는 소아과 다닐 때여가지고 소아과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길을 가다 보면 여성 의원, 산부인과에 그런 문구가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성 의사분들은 주로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1: 네,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 산부인과, 소아과에 이제 국한되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입하기가 쉽지도 않았고요, 다른 과에.
0: 범위가
1: 그런데
0: 좀 한정돼 있었군요.
1: 네, 여성 의사의 거의 쿼터라고 할수 있을 만큼 뭐 어느 과만 뽑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여성 의사 안 뽑아 이런 거를 공공연히 과거에는
0: 과거에는
1: 하기도 했었습니다.
0: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심지어 비뇨기과까지 이제 여성 의사의 진출이 어떤 뭐 전공 분야를 뭐 나눈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리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대학병원장이라든지 학회회장, 뭐 의학단체장 이런 식으로 여성 의사들의 리더십이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서 굉장히 참 뿌듯하고 기쁩니다.
0: 크게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수적인, 규모적인 증가, 그리고 전공의 다양화, 그리고 리더십까지 이렇게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최초,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로서는 박에스터, 본명 김점동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가 되죠. 여성 의사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때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1: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 선생님은 도전과 성취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880년대 후반, 그러니까 조선시대입니다.
0: 조선시대군요, 무려.
1: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본인의 이름이 없어서 뭐 청주댁, 뭐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리던 시절이었고, 남성 의사에게 몸을 보이느니 그냥 아파도 죽겠다 이런 마음이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보구녀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0: 보구녀관이요.
1: 여성을 보호하고 구한다라는 뜻인데요. 고종께서 이 이름을 하사하셨다고 전해지는 보구녀관은 여성을 위한 최초의 의료시설입니다. 여기서 박에스더 선생님은 서양인 선교사 중에 한 분인 로제타 셔우드 선생님의 영어 통역을 맡고 또 수술 보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후에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 끝에 그러니까 현지에서 박예수 선생님 남편이 사망하신다든지 그런 어려움 끝에 미국의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0: 네.
1: 1900년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 한 10년쯤 뒤에 34세의 굉장히 젊은 나이로 폐결핵에 걸려서 사망할 때까지 조선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위생 교육에 평생을 마친 정말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0: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박에스터 선생님. 박에스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으신 셈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최초의 여성 의사로는 어떤 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1: 네, 그 국내에서 여성 의사를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1900년도에 박예수 선생님이 돌아왔는데 한 10년, 20년 가까이 한국에서는 여성 의사가 없었거든요.
0: 아, 네.
1: 그래도 앞에 잠깐 언급드린 로제타 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정식 입학생도 아니고
0: 네.
1: 청강생으로 여성 의사 세 분을 이제 입학을 겨우겨우 사정해서 입학하신 후에 1918년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처음 되신 여성 의사 세 분이 계시고요.
0: 네.
1: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외국 유학을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허영숙 선생님이란 분은 동경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918년 같은 해에 외국에서 졸업을 했으니까
0: 네.
1: 한국에 와서 의사 면허 시험을 보고 한국 의사가 됩니다. 그렇게 진짜 그 당시는 여성들이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0: 네.
1: 길이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0: 아, 정말 정식 입학생이 아니라 청강생으로서 공부를 해서 의사 면허를 쟁취를 하고 또 외국 유학을 통해서 의사 면허를 받고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정말 그래서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회장님,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드라마를 보면 뭐 전미도 배우가 연기한 최송아 선생님처럼 여성 전문의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시게 그려질 때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 저럴까? 실제 현장에 뛰는 여성 의사분들의 현실은 드라마랑 뭐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떨까요?
1: 드라마에서 여성 의사들이 참 매력적이고 되게 이제 능력도 출중하고 아주 멋있죠.
0: 네네.
1: 사실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0: 네네.
1: 다만 이제 뭐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육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0: 네.
1: 그 work and life balance라 그래서 이제 일과 그 육아의 양립을 하는 거는 세계 여자 의사회에서도 이렇게 화두로 떠오를 만큼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0: 많은 분들께 전 세계에 있는 여성 의사들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워라벨 문제가 또 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부회장님, 예. 다가오는 7월 11일에 대규모 한국여자의사회 70주년 기념식이 또 열리고 학술 심포지엄도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 네.
0: 70년을 집대성한 그런 영상도 상영된다고 들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가장 공들여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뭘까요?
1: 네,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7월 11일 토요일에
0: 7월 11일 토요일에요.
1: 네,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중에 한 섹션을 저희 한국여자의사회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시작부터 세계여자의사회와 발맞춰서 발전을 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 100년도 그러할 것인데요. 저희가 가장 공들여 준비한 게 있다면 그동안 70년 역사 를 정리하는 아주 제대로 된 영상을 잘 마련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나 또는 후배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 멋진 자료로 남길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7월 11일 토요일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 박혜영 수석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출연하신 분들의 신청곡 들어보는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순서입니다. 부회장님,
1: 네.
0: 어떤 곡 신청해 주셨을까요?
1: 저는 시인과 촌장의 풍경을 듣고 싶습니다.
0: 풍경이요? 네.
1: 네, 제가 학생 때부터 좋아했어서 그 뭐 공연장 가서 들었던 기억도 있고 그런 곡인데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이 가사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0: 학생 때부터 좋아하신 곡이시군요.
1: 네.
0: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부회장님께서 학창시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궁금한데 노래 듣고 와서 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시인과 천장의 풍경.

0: 한국여자의사회 박혜영 수석 부회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시인과 천장의 풍경 듣고 오셨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 박혜영 수석 부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부회장님, 개인의 이야기를 좀 여쭈고 싶어요. 의사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1: 제가 1989년에 졸업을 해서 네. 올해로 의사된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0: 37년이요?
1: 네. 그런데 제 느낌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서 잘 살았나 봐요, 그 사이에.
0: 아, 진짜 37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0: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 입학하던 때는 1980년대였고 그
1: 네.
0: 당시에는 졸업 정원제라 그래서 입학은 많이 시키고 졸업을 이렇게 제한하는 일명 졸정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입학을 많이 시켜서 제가 의대를 갈수 있었지 아마 요즘같이 치열했으면 의대 못 갔었을 것 같아요. 네.
1: 아이고, 이렇게 겸손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수많은 진료 과목 중에서
0: 네.
1: 내과 전문이십니다. 내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0: 제가 이제 내과를 선택한 거는 정말 의사다운 의사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다.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할수 있었고요.
1: 네.
0: 그 중에서도 세부 전공인 내분비내과라는 거를 제가 이제 정하게 됐는데요. 내과가 워낙 과가 여러 분야를 이제 하다 보니까 분과라는 것을 개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제가 내분비내과를 이제 선택하게 됐던 거는 내과 레지던트를 시작하는 1년 차 3월, 그러니까
1: 네.
0: 첫 달에 제가 내분비내과를 돌았는데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저를 너무 예뻐하시면서 아유, 박 선생하고는 1년 내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좀 칭찬에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평생 내분비내과를 하고 있습니다.
1: 과장님의 그말 한마디가 우리 부회장님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끔 한
0: 네,
1: 거네요.
0: 맞습니다. 예.
1: 아, 그렇구나. 현재 부회장님께서는 내과 전문의이시면서 종합병원, 인천 힘산종합병원의 이사장으로 또 계십니다. 내과 전문의, 그리고 이사장.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회장님의 하루 일과, 요즘 어떠세요?
0: 보통 한 새벽 5시쯤 일어나서요.
1: 새벽 5시요, 네.
0: 네, 아침 식사는 꼭 하고 출근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아침을 먹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잘못 지내서요.
1: 네.
0: 그리고 진료가 있는 날에는 거의 진료실에 메어 있다시피 하고, 진료가 없는 날에는 이제 회의를 한다든지 병원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새는 저녁 모임이 좀 많아가지고
1: 네.
0: 퇴근이 늦다 보니까 집에서 약간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1: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아니, 집에서 불만이?
0: 집에서 불만이.
1: 집에서 불만이.
0: 네.
1: 아, 빨리 오셨으면 하는데.
0: 네. 그런데 사실 많이 바쁜 건 맞지만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서 이제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부회장님. 남편분께서, 이수찬 대표 원장님께서도 유명한 정형외과 전문이신데, 의사 부부시잖아요. 아,
0: 네.
1: 이걸 여쭤볼 수 있게 돼서 참 좋은데, 두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0: 아유, 이거를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는 인천의 길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남편이 정형외과 레지던트 2년차 때, 그리고 저는 인턴 때였는데요.
1: 네.
0: 제가 이제 응급실 당직을 하고 있으면 보통 인턴 때는 환자가 오면 급과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정형외과 환자가 와서 연락을 드리면 그냥 제 목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부리나케 전화를 끊고 달려 내려오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 인턴을 돌 때는 보통 소독하는 드레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턴의 역할인데 그중에 가끔 어렵고 좀 커다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 네.
0: 그런 복잡한 드레싱은 저도 모르게 어느새 하고 가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뭐 찍혀서 결혼했다고나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1: 아, 남편분께서 아, 같이 근무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마음을 많이 표현하셨네요.
0: 네.
1: 그래서 아, 이제 남편분과 이제 가정을 꾸리고 뭐 자제분도 계시죠. 육아를 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커리어를 쌓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0: 네,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애들 어릴 땐 육아를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엄마 아빠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1: 네.
0: 애들이 철이 좀잘 들어서 형이 동생을 챙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예.
1: 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위기를 넘긴 것도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개인적으로도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에 아주 앞장서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어떤 나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뭐 멋지게 또 열심히 지내시는 분들에게 비하면 좀 부끄러운데요.

0: 제가 한 15년째 매달 방문하고 있는 전진상 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도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는 분위기랑은 사뭇 다르게 이곳에서 만나는 분들은 서로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더 뜻깊은 진료가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37년간 의사로서 지내오셨습니다. 진료실을 지켜오시면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환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나 아, 내가 의사 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이건 제 전공하고 연관되는 상황인데요.
1: 네.
0: 과거에 이제 난산을 하셨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산 과정에서 아주 심한 출혈이 있던 그런 어머니들은 막내 아이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산후조리를 못해서 몸이 평생 안 좋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셔요.
1: 네.
0: 그런데 이 과정 중에는 취한증후군이라고 해서 뇌하수체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된 호르몬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그런 호르몬을 보충해 드리면 어렵지 않게 아주 건강해지시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병은 통증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시가 없다 보니까 내내 꾀병이라고 본인도 주변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원인도 밝히고 몸이 좋아지고 나니까 저더러 평생은인이다 이러면서 매번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를 들으면 정말 보람되고 굉장히 기쁩니다. 네.
1: 아무래도 많은 환자분들로부터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특히 본인도 잘 모르는 병을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주시니까 그 환자분은 선생님 절대 잊지 못하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회장님, 의료 현장에서 여성 의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강점이라든지 혹은 환자를 대할 때 선생님만의 남다른 소통 방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환자분 진찰을 할때 이제 보통 청진을 한다 그러면 숨소리를 듣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1: 네.
0: 간혹 숨을 멈추시라고 그러고 이제 소리를 청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혈관 소리 같은 거를 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1: 네.
0: 이런 때는 저도 같이 숨을 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환자분이 불편하지 않게 언제까지 숨을 참을 수 있는지를 제가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만 진찰을 하는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면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1: 네.
0: 이렇게 여자 의사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예.
1: 지금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의사를 준비를 하거나 혹은 의사를 꿈꾸는 여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0: 요즘에 이제 의사 되는 길이 공부를 통해서만 할수 있는 것처럼 되다 보니
1: 네.
0: 대부분 공부에 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제가 그동안 30여 년 의사로서 지내다 보면 공부를 잘해야만 의사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와중에도 인간에 대한 따뜻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본인만의 여유도 꼭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물론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만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좀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네요. 부회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한국 여자의사회 수석 부회장으로서 또 의사 박혜영으로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0: 네, 의사 박혜영으로서는 이제까지 한 것처럼 진료실에서 만나 뵙는 우리 환자분들께 최선의 의사가 되는 거,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수석 부회장으로서는 회장님을 잘 보좌해서 후배 여자 의사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함께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했듯이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선배 되고 싶습니다.
1: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 함께 했네요.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여자의사회 박혜영 수석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초대 감사합니다. 아주 무척 재밌고요.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길을 가던 70대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다리가 풀려 넘어지면서 이마를 크게 다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망설임 없이 달려와 어르신을 부축한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 중인 스리랑카 출신 유학생들이었는데요. 한 학생은 쓰러진 어르신을 부축했고 또 다른 학생은 얼른 근처 상점으로 달려가서 지혈할 물건을 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두 학생은 어르신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어르신은 경황이 없어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대학 측에 수소문해서 이 두 학생을 다시 찾으셨고요. 지금까지도 귀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급한 순간 망설이지 않고 내민 손, 늦게라도 꼭 전하고 싶은 고맙다는 말,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인연이 아닐까 싶네요.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마지막 곡은요.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린 뒤 폭염 수준의 더위는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로 초여름 더위를 나타내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월계 1교 부근 월릉 분기점에서 2,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교차하는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정체가 아직은 꾸준한 모습입니다. 묵동 나들목에서 하워골 램프 일대까지는 정체의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막바지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나 한강대교 사이 아직은 차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서부가선도로 매각 쪽은 정체가 거의 풀려가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자키,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진날, 부산에서는 파도탄이 실려 배결하는 국제 서핑대회가 열렸습니다. 충남 계룡에서는 조선시대 전통훌례와 민속놀이를 재현한 문화제가 열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4: 보드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 파도 사이로 물살을 가릅니다. 손으로 열심히 노를 젓고 파도 위에서 방향을 비틀며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인 하진날, 부산에서는 국제 서핑대회가 열렸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흐린 날씨였지만 서핑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5: 가면서 턴을 하기 좋은 파도고요.
6: 서핑대회 참가자입니다.
5: 날씨도 이렇게 흐릿흐릿하면은 이제 원래 여름 같으면 덥잖아요. 근데 이런 날씨 하면은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요.
4: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동호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도 해변에 찾아 물놀이를 즐기며 주말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신명나는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고 푸른색 예복을 입은 신랑이 식장에 들어섭니다. 뒤이어 형형색색의 화관을 착용하고 가마에 탄 신부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7: 화창한 날씨 속에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전통 혼례식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 신랑 신부

0: 후가 예례갖춰 맞절하고 백년해로를 다짐하는 등 전통 혼례를 처음 본 아이들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1: 책에서 옛날 결혼식 본 적 있는데 엄마랑 같이 나와서 실제로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2: 재밌었어요. 행복하세요.
3: 행복하세요.
0: 해변에서는 파도에 올라타고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들며 활기 넘치는 주말을 보냈고 고택에서는 전통혼례와 민속놀이를 관람하며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되새겼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 부산에서는 승용차가 보행자들을 덮쳐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곡성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는 어린이 형제가 물에 빠져 숨졌고 강원 동해안에서는 고등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홍성욱 기자입니다.
5: 지하철 환풍구를 들이받고 흰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선 차량. 오후 1시쯤 부산시 남구 대연역 인근 비탈길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쳤습니다.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0대와 30대 보행자는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운전자 A씨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에는 전남 곡성군에 있는 한 물놀이 시설에서 남자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인 11살, 9살 어린이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구조대가 거친 파도 속 수색작업을 벌입니다. 일행과 해변을 찾은 18살 A군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9시 40분쯤. 해양경찰은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 헬기 등을 보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높이 3m가 넘는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다며 연안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와 함께 건물 위로 치솟습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10분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홍보소통수석 자리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로는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0: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1: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2: 강우식
1: 향한
2: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0: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1: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2: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역량,
1: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0: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국민의힘 정전식 원내대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을 임명해 언론 장악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을 임명해 노조 편향 코드 인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눈속임석 국면 전환용 인사가 아니라 인적 쇄신이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시사해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현재까지는 3파전이 예상되는데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추켜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6: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 정청래
6: 똑같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5: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에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7: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2: 김민석
7: 정부
2: 국무총리입니다.
7: 여당이라는 것이 한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5: 서울 탈환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8: 네. 제가 광주에서 지금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네. 이 전당

0: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1: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 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거취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당권 구축에 나선 모습입니다. 장 대표 입원 이후 당내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은 사이 당직 개편 추진과 함께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까지 내놨는데요. 부장원 기자입니다.
3: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거의 3주가 다 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한 가운데 당 차원의 성적표를 예고 없이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선거에서 1,708명의 당선인을 냈다는 결과표를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내주고도 비교적 선전했다,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 정작 패배 지역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보에는 더더욱 호평일색이었는데 전국을 아우른 지원 유세를 펼치며 혼신을 다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고리로 조여오는 퇴진 압박에 선을 그으려는 행보로 풀이됐는데 당장 당내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 대표가 과로로 입원한 뒤 수위 조절에 들어갔던 반 장동혁 측은 반성한 줄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고 반발했고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버티기를 넘어 당권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기를 거치지 않은 실무자들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 문제에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4: 투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추어
5: 네.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어렵지 않나.
3: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퇴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당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면 돌파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
2: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주장이 허위라는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 무죄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 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7: 조작기소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했습니다.
8: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합리적
6: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7: 그러면서 이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9: 검찰들이 얼마나
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7: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황체입니다.
10: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6: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7: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최대 60mm 정도 비도 예보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초여름 더위를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지금 MCT 페스티벌 행사로 마곡중앙로 마곡나루역 3번 출구에서 6번 출구까지 약 220m 구간 양방향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의 통제는 내일 새벽 5시를 기점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소문호 경차점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조 분부 앞까지는 양방향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부가선도로 도심 쪽으로 사고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계 1구에서 월릉 분기점 구간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아직은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도 아직은 정체 서행입니다. 사대문 안쪽은 청계천 후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청계광장에서 3일교까지는 양방향 전면이 오늘 밤 10시까지 통제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물을 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블러가 부릅니다. Girls and Boys.

FM 94.5MHz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블러의 Girls and Boys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이제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궁금합니다. 또 어떤 노래 함께 듣고 싶으신가요?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말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한 주 또 어떻게 버티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또 우린 힘을 내서 한 주 잘 살아가야겠죠? 6월도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21일. 이제 새로운 한주 지나고 나면 며칠 남지 않아요.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또 2026년도 절반이 지나가 버립니다. 반기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다양한 저 이렇게 올 6개월 잘 보냈어요라고 보내주실 내용 있으시면 그냥 소소한 내용이라도 보내주세요. 함께 공유해 볼게요. 또 여러분의 일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보내실 건지 또 여름휴가 계획도 좋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윤상이 부릅니다. Back to the Real Life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변호사가,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에는 김경자 우석대 개관 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강원식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들을 포함한 총 5명의 청와대 참모진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을 임명해 언론 장악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을 임명해 노조 편향 코드 인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이런 눈속임성 국명 전환용 인사가 아니라 인적 쇄신이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시사해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낮 오후 2시 40분쯤 전남 곡성군에 있는 한 물놀이 시설에서 남자 어린이 두 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11살, 9살 어린이 두 명을 순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어린이 두 명은 형제 관계인 걸로 확인됐는데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도 많은 청취자분들 함께해 주시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9620번님 오늘도 자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전해주셨고요. 5265번님 내일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전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겠어요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내일 오후에는 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좀 소나기가 시원하게 기온을 떨어뜨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면 도로가 축축하게 젖으면서 살짝 미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운전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절기상 하지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벌써 하지입니다. 내일부터는 낮이 또 조금씩 조금씩 짧아질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4절기 중에 동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내일부터는 낮이 길어지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오늘 같은 하지는 조금 슬퍼요. 이제 다시 밤이 길어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건 하지 감자라고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고향 본가에서 감자를 캐서 그 올해 첫 수확물인 것 같아요. 감자를 보내주셨는데 아유 어찌나 맛있던지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몇 알을 넣어가지고 싹 구워서 먹으니까 어쩜 그렇게 포슬포슬 맛있게 입안에서 녹아내리는지.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농작물들이 있죠. 하지라서 좀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는 감자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뭐든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밤이 지나가면서 한 주가 잘 끝나가고 있다. 마무리되고 있다.

있다. 내일부터 새롭게 또 힘내서 잘 보내야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이어서 장혜리가 부릅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자료를 보면 집회 참가 인원의 주말 콘서트와 음악 축제까지 겹치면서 오후 3시 기준 올림픽공원 일대 실시간 유동 인구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각종 의혹과 선거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에다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4년 동안 1억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을 유발한 50% 축소 인쇄 지침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이미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 전 위원장의 각종 의혹과 직무유기, 대국민 기만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아이유의 반편지, 조덕배 나의 옛날 이야기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0: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린 뒤 폭염 수준의 더운 한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로 이 초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30도 안팎의 낮더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동부간선 도심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아직은 뒤로는 차량들의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워골 램프 일대까지도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하남 쪽은 흐름이 많이 좋아진 가운데 여의상교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나라나 강변 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일대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북단에서 동작대교 사이도 아직은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9: 홍보소통수석 자리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의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11: 앞으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12: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11: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10: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11: 육군 장성 출신이며
12: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1: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10: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13: 지지율 반등을 위해

0: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서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을 임명해 언론 장악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을 임명해서 노조 편향 코드 인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눈속임성 국민 전환용 인사가 아니라 인적 쇄신이라면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시사해서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조국혁신당은 청와대가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헌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수석이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 혐의로 너무 넓혀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 추진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남 차관이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장을 역임한 항만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초대 북극항로 추진 본부 본부장을 맡아 해양 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글로벌 해양 강국을 건설해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2: 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항소 기한에 맞춰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항소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주장이 허위라는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 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건 기자입니다.
4: 조작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했습니다.

0: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1: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0: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2: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 검찰들이 얼마나
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2: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4: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서 경쟁하듯이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에 더해서 송영길 전 대표까지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현재까지는 3파전이 예상되는데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에 출마를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축혀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7: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6: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에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8: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1: 같은데 김민석
8: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6: 서울 탈환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9: 네. 제가 광주에서 지금 새 후보 중에 제가
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네.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6: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 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거취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당권 굳히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장 대표 입원 이후 당내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은 사이에 당직 개편 추진과 함께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거의 3주가 다 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한 가운데 당 차원의 성적표를 예고 없이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선거에서 1,708명의 당선인을 냈다는 결과표를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내주고도 비교적 선전했다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 정작 패배 지역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보에는 더더욱 호평일색이었는데 전국을 아우른 지원 유세를 펼치며 혼신을 다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고리로 조여오는 퇴진 압박에 선을 그으려는 행보로 풀이됐는데 당장 당내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 대표가 과로로 입원한 뒤 수위 조절에 들어갔던 반 장동혁 측은 반성한 줄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고 반발했고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버티기를 넘어 당권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기를 거치지 않은 실무자들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 문제에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11: 투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10: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퇴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당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면 돌파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
1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는 만큼 공연 체육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혜린 기자입니다.
13: 개표소 봉쇄 시위 17일째. 휴일에도 여전히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 출입구마다 텐트와 모기장이 자리를 잡았고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농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콘서트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전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이동 동선을 분리하면서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콘서트 관람객과 집회 인파가 한데 모여 혼잡을 초래하는 상황은 다행히 피했지만 공연 체육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인근에 있는 다른 무대로 공연 장소를 급히 변경했고 경기장 인근에서 예정된 다른 콘서트들도 줄줄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계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9개 종목단체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집회를 강제 해산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 질서 유지 이상의 물리력을 투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소동에 이어 지하실 무단 침입과 가스총 적발까지 잇따른 사건 사고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최대 60mm 정도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의 기온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초여름 더위를 나타내겠습니다. 이 시각 도심에서는 소곡로 보행 환경 개선 공사로 소곡로 서울 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향 하위 1개 차로가 차단돼 있으니까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도 영등포 로터리에서 서울교 남단 구간은 영등포 고가차도 관련 때문에 이 공사로 이 부분이 부분 통제돼 있으니까 일대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에서도 밤시간 이용해서 공사 구간이 살펴지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교에서 군자교 구간 1, 2차로 점유하고 지금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의 도심 방향 아직은 창동교부터 월계 1교까지는 막바지 정체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하남 방향 동작대교 남단에서 반포대교 사이도 차간 교교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쿡다북스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Your Eyes.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쿡다북스의 Your Eyes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노래도 같이 듣겠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마이클 부블레, Close Your Eyes, 이어서 존 레전드가 부릅니다. Open Your Eyes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마이클 부블레 Close Your Eyes, 이어서 존 레전드의 Open Your Eyes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현재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이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결과 응답자의 87%가 1320원인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부담이라고 답했고, 업종별로는 커피숍과 이미용실, 기타 도소매업 순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이 가장 높았고, 무인화, 자동화 도입 고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임시 일용직을 포함한 임금 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상용직 근로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상용 근로자는 220만 명으로 청년층 상용 근로자 21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지난 2014년 이후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직 규모가 청년층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포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이 확인한 결과 해당 포탄은 모의 훈련용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서 해당 물체를 수거했고 이후 군에서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시간 25분 정도 후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잠자리에 이미 누워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부터 또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늘 일터에서 또 뭐 여러 공방 아니면 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감 시간에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문자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디서 계시든 늘 위로가 되는 방송으로 좋은 음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마지막 시간대 방송이죠.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신청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고종서님이 에이핑크의 썬데이 먼데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렇게 또 걸그룹의 노래 듣다 보면 힘이 날 때가 있죠. 신나는 아이돌들의 목소리로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요. 여름이 되면 또 듣고 싶은 노래들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시원해지는 노래들인데요. 먼저 신청곡부터 띄워드릴게요. 고종서님의 신청곡 에이핑크의 썬데이 먼데이 듣고요. 이어서 오마이걸의 돌핀, 이어서 여자아이들 클락션까지 만나볼게요.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적금이 출시돼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 신청 기간 첫 영업일인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는 출생연도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의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한 뒤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5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심사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중 보험금 심사 기준이 변경되면 안내를 의무화하고 보험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지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심사 기준 변경 대상 가입자에게 심사 기준 변경 근거와 취지, 변경 내용, 적용 시점과 연락처 등을 2개 이상 채널을 통해 안내해야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경남 함양군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광주를 향해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쪽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까지 튀면서 버스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에도 구멍이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화물차를 몰던 70대 운전자와 60대 동승자, 관광버스를 몰던 60대 운전자와 승객 3명까지 모두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2849번님, 경기 화성에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때는 YTN 라디오로 뉴스 듣고 있어요. 94.5MHz. 와, 주파수 고정돼 있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특히 여객업에 계시는

운전기사분들이 늘 버스 안에서나 택시 안에서 저희 YTN 라디오 94.5MHz로 고정해 주시면 그만큼 큰 홍보가 또 없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2849번님 언제나 빠른 뉴스, 24시간 가장 빠른 채널, 라디오든 TV든 항상 YTN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퇴근길에 문자 참여해 본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 또잘 귀가하셨다고 추가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시고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김유나의 길, 정차식의 나는 너를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비가 내린 뒤 폭염 수준의 더위는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로 오늘

가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27도로 초여름 더위 정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30도 안팎의 낮 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로에서는 밤시간 이용해서 공사 구간 잘 살펴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소공로 에서는 보행 환경 개선 공사로 소공로 서울 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향 하위 1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사고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성동교에서 군자 교관 1, 2차로를 지금 점유하고 이 도로 보장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 국회대로 따라 막바지 좀 정체가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목동 운동장의 송해병원 교차로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 다시 파고 고가 사거리 구간도 제속도로 밑돌매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국 선언했으면 아마 악착같이 받아냈을 것입니다. 이거 뭐 받아봤자 나한테 내 주머니에 돌아온 거 없이 바로 이런 전무후무한 기강회의 그리고 무능 이런 것들이 결집이 돼서 바로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요. 저도 2년 전에 총선에 출마했습니다만은 또 그 2주 동안 그 본 선거에 드는 비용만 사실은 이 보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끝난 다음에요. 회계 책임자가 거의 날밤을 한 달 동안 세울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합니다. 왜? 보존은 되도록이면 조금을 해 주려고 뭐 전액 다 15% 넘으면 전액 다 보존? 아, 그거는 뭐 그 이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자체는 되도록이면 보존을 안 해줄 그런 그걸 뭐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박탈이 당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놔라라. 이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회의가 있는 것이죠. 이 재출마 금지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재산 몰수, 강제 환수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 밑바탕을 깔아놔야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든 아니면 선관위법을 고치든 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제도가 개선이 될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얼렁뚱땅 국조가 넘어가고 기반 그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정말 지금 올림픽공원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의 그 공분 이것은 정말 이게 나라의 어떤 그 방향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2: 예, 선관위 개혁 관련해서는 여야가 모두 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약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도입해서 진실 규명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라든지 원포인트 개헌 아이디어를 내놓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3: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0: 조영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3: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과 동시에 함께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사실상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책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선거 관리 시스템이 무능하게 엉망으로 진행된 부분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법만 개정해도 된다.

0: 될까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감사원의 그런 선관위 직무 감찰에 대해서 위헌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바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외부 통제와 감사가 들어간다.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여야 공의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국민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공감을 하고 있으니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선관위가 헌법 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국회라든가 외부 통제가 필요한 그러한 방향으로 개헌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도 함께 논의의 장에 들어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단지 뭐 특검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쟁점에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쟁점에만 치우친다고 한다면 사실상 참정권 침해라는 위중한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국민의힘에서는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특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2: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개헌도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은 이게 개헌 자체가 이 이슈가 되면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3: 김동원
2: 됩니다.
3: 전
2: 그래서
3: 국민의힘
2: 선관위 사태에
3: 대변인입니다.
2: 대해서 또 개헌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도 필요하면 여야 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특검이 선행이 돼야 된다. 특검은 뭡니까? 강제 수사,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검사를 선택을 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진상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강제 수사권입니다. 국정조사가 45일 동안 진행이 돼도요. 또 여야 간에 뭐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또한 달이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강제 수사권이 밑바탕이 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포인트 개헌은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원포인트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끔 바로 선관위의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적 특별 독립권을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선진국에서 선관위란 조직이 3천 명이 갖고 있습니까? 또 헌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고 이번에 정말 중앙선관위는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인 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이것은 굳이 헌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 예, 각당 상황 한 가지씩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지방선거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만났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뭐 당대표에 대해서 로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출마를 할 뜻을 내비쳤는데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할까요?
0: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없긴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대한 도전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뭐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든가 뭐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질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보완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회 내부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바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인 그런 통일된 의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되었을 때그 당시에 보였던 강성 지지층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지들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석을 할 여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은 사실상 기정 사실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김민석 총리도 아직까지 총리의 그런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총리직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 전당대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의 그런 대결 구도로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송영길 의원도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이세 명의 후보 간의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입원한 사이에 당직 개편 추진 얘기도 나왔고요.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퇴는 안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2: 네, 본인과 지금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가 물러날 이유는 없다. 이번 그 지방선거를 보는 상황이 당 지도부는 그래도 악조건에서 선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당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광역자치단체장 4대 12로 참패를 했다라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그 지도부가 바로 사퇴를 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8월까지거든요. 그 당대표 임기가요. 그런데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당대표의 어떤 그 남은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넘으면은 새로운 지도부는 그 임기 동안만 채운다라는 또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함수 관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두 달 내에 어떤 그 집단 사태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지도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총선이 1년 10개월로 다가왔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지도부로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현역 의원들도 점점 숫자가 많고요. 제가 속한 당협위원장 모임에서도 그런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1: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보도 전문 편성 라디오 채널 YTN 뉴스 FM은 매시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이어집니다.
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4: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지 5개월여 만입니다. 박 전 장관은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이번 재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1심 판단을 받게 됐는데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 김 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 총액은 특검 추산으로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 씨 측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매관매직 행위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번 주 초중반까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어린이날 한밤중 귀갓길에 살해범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형의 49제 추모제가 엄수됐습니다. 이채원 학생 추모 모임은 이 양의 49제 하루 전인 오늘 광주 신창동에서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양의 고교 1학년 담임교사인 정혜윤 씨는 추모사에서 이 양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들고 나서서 돕던 아이였다며 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던 이 양의 꿈을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는 생전 응급구조사가 꿈이었던 이 양에게 명예소방관증과 소방복을 수여했습니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을 내일 오전 10시 진행합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자정 무렵 광주 월계동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역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건당국이 AI를 활용한 감시망을 만들고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감시단까지 꾸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6: 지난 2월 고급 외제 차량이 서울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0: 벌어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다량의 프로포폴 주사제와 주사기가 발견됐고 운전자는 약물을 맞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애토미데이트 앰플 수만 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붙잡히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오남용을 잡아오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시에서부터 제재까지 수위를 높여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 관리 시스템에 AI를 결합해 문제가 있는 사례를 구분해내는 데 2, 3주 걸렸던 것을 3일 정도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특별사법경찰, 마약류감시원 등 50명 규모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출범합니다.
1: 마약류 범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신분 비공개 수사, 위장 수사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0: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신고 보상금의 대상은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한층 높입니다.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보건당국은 여기에 다양한 예방교육, 중독자의 재활치료까지 더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촘촘히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오늘 오후 6시쯤 경남 함양군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광주를 향해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쪽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까지 튀며 버스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에도 구멍이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화물차와 관광버스 탑승자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텃밭이 작업 중 포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이 확인한 결과 해당 포탄은 모의 훈련용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서 해당 물체를 수거했고 군에서 추가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3: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공급 부족 추세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만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전월세 값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4: 서울 아파트 전월세 수급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22.5로 2021년 2월 셋째 주 122.8 이후 약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월세 수급도 마찬가지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월세 수급지수는 114.8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월부터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이후 월세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착공 물량 감소가 신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데다 올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보유주택을 매도하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월세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임차인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월세 매물이 풀릴 여지도 더 좁아졌습니다.
5: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가 세입자들이
6: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5: 시장에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든 게 전세난의 주요 원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4: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58%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6배, 월세 상승률은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여러 정비 사업은 전월세 추가 상승을 촉발할 잠재적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이 철거로 없어지는 동안 임시로 이주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전월세 수요가 대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 우리 교육 현장의 민낯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많은 공감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왕따, 촉법 소년 같은 말 속에도 학폭 문제를 보는 사회의 시선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함께 살펴보고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제철 과일이죠. 복숭아와 수박, 포도처럼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과일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인터넷과 SNS에 중국산 가짜 복숭아가 유통된다, 수박 껍질 잘못 버리면 과태료를 문다 같은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여름철 과일을 둘러싼 각종 속설과 오해에 대해서 선정수 팩트체커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0: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1: 네, 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요즘 드라마 참교육 이야기가 정말 어딜 가나 나오더라고요. 교육 현장의 괴롭힘과 폭력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 오늘은 이 드라마가 제기한 학교 현장의 문제들을 어원풀이의 시각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로콤즈 신동광입니다.
1: 네. 넷플릭스 작품이죠. 네. 보셨어요? 이 드라마?
2: 전 원래 이 작품을 웹툰으로 몇 해 전에 봤었어요.
1: 웹툰 원작이군요.
2: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유튜브 쇼츠로 보고 있는데 네. 예, 아직까지 예, 지금 본편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쇼츠만 보고도 마음이 상당히 아렸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과장된 상상 속 허구가 아니거든요. 현실 세계를 그것도 일부만 반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속이 많이 상하죠. 그 실상들이 학교 언어, 즉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에도 그 현실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1: 네, 저도 참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어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참교육이라는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였나요?
2: 참교육이 1980년대 전교조 운동에서 처음 쓰였다라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1: 네.
2: 거짓된 교육에 맞서는 진짜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졌었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 제목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바른 교육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즘에 참교육 시켜준다라고 하는 속어가 제대로 혼을 내준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뜻이죠.
2: 네, 제대로 혼내주겠다는 얘기인데 원래 교육이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의 길을 육자예요.
1: 네.
2: 가르쳐서 길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이라는 말이 밖으로를 뜻하는 X의 E와 그다음에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의 듀케레가 모인 말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지식을 억지로 머릿속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0: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재능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활동을 의미하죠.
1: 네.
0: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은 그 기르고 이끈다라는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1: 네. 바로 그 생각, 그 질문이 드라마의 핵심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단어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 텐데요. 학교폭력하면 떠오르는 말이 왕따입니다. 왕따, 이 말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0: 왕따라는 말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임금을 의미하는 왕자랑 그다음에 이제 따돌리다라는 말의 줄임말 따가 모인 말인데요.
1: 네.
0: 따돌림이란 말은 딴 곳에 두다. 그래서 거리를 둬서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온 말인데요.
1: 네.
0: 앞에다 왕을 붙인 이유는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붙은 말이에요.
1: 아.
0: 아시다시피 왕은 가장 크고 강하다는 의미인데 이 말이 따돌림을 꾸며주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이 말이 어원적으로 흥미로운 건 영어로는 분리라고 해요.
1: 네.
0: 분리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분리는 네덜란드어로 연인이나 좋은 친구를 뜻하는 보헬레에서 온 말이에요. 17세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멋진 친구라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였는데요.
1: 네.
0: 이 말이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뒤집어졌어요.
1: 굉장히 좋은 뜻에서 나쁜 의미로 바뀌었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의외입니다. 괴롭힘을 가리키는 말들 중에는 젊은 세대들만 아는 신조어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0: 예,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은어나 속어나 그런 어떤 그들만의 말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1: 네.
0: 그런데 요즘 학교 폭력이나 부조리를 표현할 때 이 신조어들이 참 여러 가지 말들이 파생돼서 두루두루 쓰이고 있더라고요.
1: 네.
0: 주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돼서 일상용어로 자리를 잡은 말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가스라이팅과 이를 반영한 표현들이 있어요.
1: 네.
0: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과 심리를 지배하는 행위란 뜻이죠.
1: 네.
0: 본래 영국의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스릴러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이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나쁜 남편이 집안의 조명, 즉 가스 등을 어둡게 켜놓고 아내가 어둡다라고 말하면은 당신 정신이 요즘에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세뇌하면서 이런 행동에서 나온 말이죠.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학교에서도 보면 괴롭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아이에게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몰아붙이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심지어는 힘 있는 집 자제분들께서 힘없는 기간제 교사를 괴롭힐 때 자행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가스라이팅이 사람과 사람 사이 또 학생들 간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선생님도 피해 대상이 된다니 놀랍습니다.
0: 네, 이번 참교육 외에도 많은 학원물에 나오는 스토리 소재예요. 그
1: 네.
0: 힘 없는 선생님들을 힘 있는 학생들이 괴롭히는 내용들은 자주 나옵니다.
1: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뭐 왕따, 은따, 전따 정도의 용어는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또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냈다, 뭐 카톡 감옥 이런 말도 생겨난 것 같아요.
0: 네.
1: 네트워크 따돌림을 제외하면 사실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괴롭힘이죠.
0: 맞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점점 더그 정도가 치밀하고 악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거나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1: 네,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정말 큰 상처와 슬픔이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네, 이런 종류의 신조어는 정말 반갑지가 않습니다.
0: 네.
1: 네. 자, 선후배 간의 괴롭힘도 비일비재하죠.
0: 뜻밖의 시월드라는 말도 학생들 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의 악습들도 학교 생활에서 어떤 그 은어처럼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1: 시월드라는 말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시댁이나 시집살이를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원래는 고부 갈등을 뜻하던 시월드나 아니면은 군대식으로 뭐 까라면 까라는 표현이 학교 운동부나 동아리에 부조리한 위계질서

0: 속 강요를 표현할 때 확장돼서 쓰이고 있어요.
1: 네.
0: 요즘은 이것들을 묶어서 꼰대질이나 갑질로 통칭하기도 하는데 이 서열을 빌미로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의 연장선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결혼이나 군대에 개태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열을 앞세운 괴롭힘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이버 폭력 행태도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0: 사이버 폭력 관련 신조어들도 늘어가고 있어요. 그 때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1: 떼카요?
0: 예, 가해자 무리, 가해자 떼가 피해자를 단체 카카오톡방에 초대해서 단체로 욕설을 퍼붓고 괴롭히는 행위죠. 문제는 그 방에서 나가도 끊임없이 다시 초대해서 괴롭힙니다. 피해자에게는 카톡 감옥이죠. 그리고 혹시 하트 셔틀이나 와이파이 셔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 저는 빵 셔틀이나 가방 셔틀은 들어봤는데, 이 와이파이 셔틀은 이 참교육 드라마 속에서 처음 봤어요. 이게 정말 실제로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보면서도.
0: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금전적으로 뭔가를 갈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빵 셔틀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빵 사오고 뭐 이제 간식 같은 거네 돈으로 사와 이제 이런 식으로 괴롭혔던 것들인데요. 하트 같은 것들은 모바일 게임의 재화로 쓰여요. 그리고 데이터 핫스팟을 강제로 이 피해 학생에게 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가해 학생들은 와이파이 요금들을
1: 내야 하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은 그 피해 학생의 그 핫스팟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물리적인 폭력만큼이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심리적 사이버상의 학대를 뜻하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1: 그렇군요. 아, 정말 너무 놀랍고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런 학교폭력 문제가 사실 이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히는 방향으로도 번지고 있잖아요.
0: 예, 이건 정말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원래 이제 민원이란 말이 백성민의 발할 원자를 써요. 그래서 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행위인데 국민의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교사를 겨냥한 집요한 괴롭힘의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권리의 언어가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셈인데요. 뭐그 영어 사전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사전으로는 시빌 컴플레인트라고 해요. 시민의 항의 정도로 쓰이는 말인데 그 악성 민원의 경우 허라스먼트라고 쓸 수가 있어요. 고대 프랑스어로 그 하레르라는 말이 있어요. 사냥개를 풀어서 몰아붙인다라는 뜻인데요. 하레르가 원래 뜻은 적이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냥개한테 사냥감을 추적하라고 부추기는 말이죠. 뭐 가서 물어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집요하게 추적하고 몰아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사냥개를 푼다라는 이미지가 섬뜩하게 맞아떨어지네요. 반대로 교사나 학교 권력이 학생을 괴롭히는 문제도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병폐였어요. 지금은 이제 체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1: 여전히 존재하죠.
0: 네, 그 몸체자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그 벌할 벌자예요. 몸에다가 육체적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훈육이라고 보는데요. 뭐 영어로는 corporal punishment예요. corporal이 이제 육체를 뜻하는 거고요. punishment는 징계를 얘기하죠. 법적으로는 이미 금지된 행위지만 언어로는 여전히 부드럽게 포장이 돼서 본질을 윤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말록 홈즈 신동광 작가였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상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1: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 35분까지 방송하는 YTN 온 AI 라디오 온에어를 들었습니다.
0: 네.
1: 모니터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입니다. 온에어가 시작된 지 이제 10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올해 들어 온에어 모니터링을 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0: 네.
1: 그 세 번의 모니터링만 비교해봐도 이제 온에어가 프로그램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0: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AI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창기이다 보니 퀄리티가 아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온에어가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일까요?
1: 초창기 온에어는 AI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 삶에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주로 인간과 비교해 작곡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거나 논문이나 책 요약을 순식간에 해낸다는 시기였습니다.
0: 네.
1: 방송 시작부터 있었던 인간 작사 AI 작곡 코너가 대표적인데요. 30분 동안의 방송 내용을 듣고 3분 내외의 노래로 만들어 방송이 끝나기 전에 들려주던 이 코너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예술이라는 장르를 기술의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0: 네, 방송 내용을 들으면서 끝날 때 노래로 요약을 해버린다니 기술의 발전이 세상 참 놀랍기도 한데요. 어떤 부분에 또 주목을 하셨나요?
1: AI의 정보 처리 능력과 속도를 짚은 뒤 그런 AI가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요. 이후 그 중에서도 금융에 있어서 AI가 가져올 시장의 변화와 개인이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0: 네.
1: 이번 모니터링 기간에 방송한 10개의 메인 토크 코너 온 마이크 중 5개가 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얼핏 들으면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틀었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0: 네.
1: 마치 부동산이나 주식을 잘 모르는 이들을 불인이 주린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과 비슷했는데요. 온에어에서는 AI 금융이 뭔지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변할 것이고 청취자들은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0: 네, AI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에 맞춰서 잘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 챙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새로운 트렌드는 어떤 거라고 하나요?
1: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 하나가 AI 에이전트 커머스인데요. 이는 소비자가 직접 탐색을 하는 대신 AI 에이전트가 우리의 구매 의도와 조건을 파악해 상품을 담고 결제까지 하는 상거래 패러다임입니다. 지난 9일에는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가 이런 쇼핑의 흐름이 가져올 유통시장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0: 네.
1: 이날 제로클릭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지난 10년간 직접 시장에 나가 물건을 고르는 대신 클릭 몇 번으로 쇼핑을 하는 온라인 쇼핑이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수집해 주문을 하기 때문에 클릭조차도 할 일이 없다는 의미의 설명이 이해를 도왔습니다.
0: 네, 쇼핑을 할 때 결정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방송이 있었습니까?
1: 이는 지난 4일 김용진 서강대 교수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연해 설명한 스테이블 코인과도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의 설명을 듣거나 검색해 가입하고 투자하던 시대가 지나고 나의 AI 에이전트와 은행의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상을 한다는 건데요. 인간이 자고 있을 때도 거래를 하며 자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AI 에이전트와 연동이 되면서 기록이 남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김용진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 오면 두려움은 누구나 똑같다. 하지만 기술은 사용해보면 알게 된다고 조언합니다. AI 에이전트 커머스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청취자들이 드는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조언이 적절했습니다.
0: 네, 쇼핑의 모습도 바뀌고 있고 투자의 모습도 변화를 하고 있네요. AI 에이전트끼리 협상을 해서 내가 잘 때도 자산을 늘려주는 시대가 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는지요?
1: 방송을 듣다 보면 계속 AI 에이전트 커머스, 다크팩토리, 스테이블 코인 등의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0: 네.
1: 그럼에도 그 용어들이 낯설고 어렵긴 합니다. 이는 현재 이것들이 상용화된 상태가 아니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한참 전에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이런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일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과 비슷할 겁니다.
0: 네.
1: 하지만 곧 다가올 미래인 것은 분명하기에 준비운동식으로 계속 들려주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보입니다.
0: 네, 오늘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셔서 제가 다 뿌듯한데요. 혹시 들으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없었을까요?
1: 다만 일부 내용은 굳이 온에어에서까지 다뤘어야 했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지난 12일 온마이크에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를 짚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0: 네.
1: 또 AI 정보만을 골라 전하던 에어드롭 코너 대신 주목한 뉴스를 골라 소개하는 양치질 뉴스가 생긴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매일 AI와 관련된 뉴스와 인터뷰만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 아마 아직은 AI와 관련된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소개하기보다 고정 코너가 늘거나 연속 기획식으로 반복해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은 YTN 온 AI 라디오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요새 정말 너무 덥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름 제철 과일만 한 게 없잖아요.
3: 네.
0: 오늘은 과일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복숭아철이 또 다가오고 있어서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레실 것 같은데 이 복숭아와 관련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도 전해졌다고 하던데 어떤 뉴스일까요?
3: 네, 포털 다음에 꿀정보 채널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3일 이런 제목의 콘텐츠를 발행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복숭아 사지 마세요. 과일이 아니라 중국산 가짜 복숭아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제목이죠.
0: 네.
3: 조회수가 8만 9천 회를 넘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시장에 유통되는 복숭아 중에는 겉모습만 유독 크고 탐스럽게 만든 저품질 약품 처리 과일이 숨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에 깔린 복숭아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껍질이 지나치게 매끈하고 털이 거의 없으며 크기가 인위적일 정도로 크고 균일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화학약품 처리를 했을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발견 시 먹지 말고 버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시중에 판매되는 복숭아 중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약품 처리된 중국산 복숭아가 판에 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 끔찍하거든요.
3: 충격적이죠.
0: 네. 네.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0: 아, 다행입니다.
3: 네, 복숭아는 이 외래 해충 유입 우려 때문에 수입이 생과일로는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복숭아가 생과일 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고요.
0: 네.
3: 이 생과일을 수입하게 되면 과일의 과육이나 씨앗 부분에 해충이 알, 유충, 성충 이런 형태로 묻어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각종 과소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묻어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3: 이건 뭐 사과, 수박, 감, 살구, 대추 이런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병해충이 이 수입된 과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방제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노출될 수가 있고
0: 네.
3: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0: 네.
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주요 과일, 생과일 상태로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포도처럼 수입이 일부 허용된 품목은 그 당사국에서 수출 농장을 등록하고 우리나라가 수입할 때 그 농장에서 수확 후 약재 소독, 증온 처리 이런 해충 방제를 위해서 합의된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0: 네.
3: 그런데 이 복숭아의 경우에는 수입 위험 평가를 통과

0: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우리나라 상황으로 오인하도록 편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고 의도적인 것인지 뭐 아니면 이 모르고 만든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콘텐츠 제작자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1: 네.
0: 이 포털 다음은 이 채널 입점자들, 그러니까 콘텐츠 생산자들이 댓글 창을 열지 않고 이메일 주소도 표시하지 않는 뭐 이런 기사 내용에 대해서 문의할 어떤 방법도 열어놓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있거든요. 좀 더 책임 있는 이 포털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러네요. 오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0: 네.
1: 그런데 앞서 그 과일을 생과일 상태로 수입을 하게 되면 해충에 뭐 알 같은 게 묻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망고나 오렌지, 자몽, 체리 이런 과일은 생으로 수입을 하잖아요.
0: 네.
1: 괜찮습니까?
0: 일단 우리나라 식물 검역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주요 작물을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자 이런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많이 되는 6대 과수, 뭐 사과, 감귤, 포도, 복숭아, 배, 단감 이런 것들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런데 포도는 2004년 한국-칠레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엄격한 검역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칠레는 아시다시피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포도 출하 시기와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가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장을 열었던 거죠.
1: 네.
0: 그렇지만 다른 작물들은 아직도 생과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망고, 오렌지, 자몽, 체리 이런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뭐 일부 재배가 되고 있긴 하지만 6대 과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규모이고 수입할 때 개별 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엄격한 검역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네.
0: 망고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수출 국가에 등록된 과수원에서만 재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는 착과 시기에 살충제 처리를 하고 봉지를 씌워서 재배를 한 다음에 수확한 뒤에도 물 세척을 1차로 하고 우리가 흔히 락스라고 부르는 차염소산 나트륨 용액에 담그고 중심 온도 47도에서 20분 동안 직렬 처리를 거치는 뭐 이런 까다로운 조치들을 다 거쳐야지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네.
0: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수입된 과실에서 뭐 과실팔이 이런 살아있는 해충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 또는 안송하게 됩니다.
1: 정말 철저하네요.
0: 네.
1: 요즘 수박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수박을 먹고 나면 이 뒤처리가 정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수박 껍질과 네. 씨가 남는데 이것들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가 나돌고 있더라고요.
0: 네, 요즘에 모바일 포털 프론트 페이지에 수박 껍질 잘못 버리면 과태료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1: 네.
0: 수박 껍질은 단단하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지만 속을 파내고 남은 반통짜리 껍질 같은 큰 크기로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수박씨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정말 가지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네, 대부분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서 조회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기준을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싣고 있는데
1: 네.
0: 이건 사실 예전에는 유용한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뭐 잔반을 돼지 사료와 사육견 사료로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1: 네.
0: 지금은 돼지경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에 잔반을 돼지 사료로 주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용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은 동해 등해라고 하는 파리 비슷한 곤충 사육에 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리 동네에서 통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이 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 그런데 왜 지침이 지자체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통일시키면 헷갈리지 않고 좋을 텐데 말이죠.
0: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음식물류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지방사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자체가 수거랑 처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보통은 업체에 위탁을 주는데요. 이 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0: 하는지에 따라서 이 우리 동네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1: 네.
0: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처리가 되는데요. 우리 동네 처리 방식이 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화라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네마다 처리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처리 방식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체계가 필요한 거죠.
1: 네.
0: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분리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통일해버리면 그 각각의 동네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서 시설에 무리가 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1: 그렇겠네요. 사료화, 그리고 퇴비화는 들어봤는데, 바이오가스는 처음 듣습니다.
0: 이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메탄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 가스로 발전을 많이 하는데요. 사료화하는 동네라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하지 않고 맵지 않은 잔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모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1: 네.
0: 우리 동네가 퇴비화하는 곳이라면 염도를, 짠 기를 최대한 낮춘 상태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주는 게 좋고, 바이오가스화를 하는 곳이라면 발효가 잘 되도록, 발효가 되지 않는 뼈나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빼주는 게 좋죠. 그래서 각자 주거지 사정에 맞춰서 안내를 하고
1: 네.
0: 그에 따라서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전국의 모든 시설을 통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효율적일지는 좀 따져봐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1: 네. 그리고 저는 버릴 때마다 헷갈리는데요. 그럼 수박 껍질과 수박 씨는 도대체 어떻게 버리는 게 맞나요?
0: 일단 지자체 안내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이 수박 껍질처럼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넣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보통 소각한 뒤에 그 잔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 물기 많은 수박 껍질이 대량으로 소각장에 들어가면
1: 네.
0: 소각 온도를 낮춰서 유해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열 효율도 떨어지고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수박 껍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수박 씨가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어폐가 있는데 보통 복숭아 씨나 살구 씨, 호두 껍질 이런 딱딱한 씨앗을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리면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딱딱한 씨앗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수박 씨 정도로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또이 과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음식 궁합입니다. 복숭아와 장어를 같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속설도 복숭아철이 다가오다 보니 슬슬 다시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0: 사실이 아니고요. 뭐 장어와 복숭아, 감과 게, 뭐 시금치와 두부, 당근과 오이, 토마토와 설탕 이런 것들이 궁합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대부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먹고 탈이 나는 거라면 정부가 규제를 하겠죠. 아니면 뭐 이런 음식은 이런 것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공식 안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음식 궁합이 거의 모두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다른 특정 성분과 만나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콘텐츠가 많은데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수준에서는 별다른 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1: 네, 오늘은 여름철 과일에 관한 진실들 선정수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큼하고 새콤달콤한 과일 드시면서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2: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조작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했습니다.
2: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1: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 검찰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1: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4: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5: 부산에서 승용차가 보행자재를 덮쳐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곡성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는 어린이 형제가 물에 빠져 숨졌고 강원 동해안에서는 고등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홍성욱 기자입니다.
6: 지하철 환풍구를 들이받고 흰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선 차량. 오후 1시쯤 부산시 남구 대연역 인근 비탈길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쳤습니다.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0대와 30대 보행자는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운전자 A씨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에는 전남 곡성군에 있는 한 물놀이 시설에서 남자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인 11살, 9살 어린이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0: 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구조대가 거친 파도 속 수색작업을 벌입니다. 일행과 해변을 찾은 18살 A군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9시 40분쯤. 해양경찰은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 헬기 등을 보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높이 3m가 넘는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다며 연안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와 함께 건물 위로 치솟습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10분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1: 어제는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였습니다. 부산에서는 파도 타는 실력을 겨루는 국제 서핑 대회가 열렸고 충남 계룡에서는 조선시대 전통 훈례와 민속놀이를 재현한 문화제가 열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2: 보드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 파도 사이로 물살을 가릅니다. 손으로 열심히 노를 젓고 파도 위에서 방향을 비틀며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인 하진날, 부산에서는 국제 서핑 대회가 열렸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흐린 날씨였지만 서핑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3: 가면서 턴을 하기 좋은 파도고요. 그리고 또 날씨도 이렇게 흐릿흐릿하면은 이제 원래 여름 같으면 덥잖아요. 근데 이런 날씨 하면은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요.
2: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동호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도 해변에 찾아 물놀이를 즐기며 주말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신명나는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고 푸른색 예복을 입은 신랑이 식장에 들어섭니다. 뒤이어 형형색색의 화관을 착용하고 가마에 탄 신부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4: 화창한 날씨 속에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전통 혼례식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 신랑 신부가 예를 갖춰 맞절하고 백년 해로를 다짐하는 등 전통 혼례를 처음 본 아이들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5: 책에서 옛날 결혼식 본 적이 있는데 엄마랑 같이 나와서 실제로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6: 재밌었어요. 행복하세요.
7: 행복하세요.
2: 해변에서는 파도에 올라타고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들며 활기 넘치는 주말을 보냈고 고택에서는 전통 혼례와 민속놀이를 관람하며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되새겼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어느덧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중서부는 어제만큼 덥겠지만 동해안은 선선하겠습니다. 속초의 낮 기온이 21도에 머무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나 밑돌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후 12시 이후부터 밤 9시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은 강우량이 5에서 40mm로 예상되는데 이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밤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이 20도, 창원은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중서부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높은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전 27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예년의 기온 보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30도를 웃도는 심한 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수, 위드 서인영, 그리고 MC만 사랑의 올스타 클라보레이션. 사랑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니, 그리고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4: 동반자.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홍보 소통 수석 자리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현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7: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6: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현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7: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6: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조국 혁신당은 청와대가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헌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수석이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현재까진 3파전이 예상되는데요. 유력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걸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9: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추켜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10: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9: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0: 명픽을 에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1: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0: 서울 탈환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2: 네. 제가 광주에서 지금 새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네.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0: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 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거취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당권 구축에 나선 모습입니다. 당대표 입원 이후 당내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은 사이 당직 개편 추진과 함께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까지 내놨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거의 3주가 다 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한 가운데 당 차원의 성적표를 예고 없이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선거에서 1,708명의 당선인을 냈다는 결과표를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내주고도 비교적 선전했다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 정작 패배 지역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보에는 더더욱 호평일색이었는데 전국을 아우른 지원 유세를 펼치며 혼신을 다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고리로 조여오는 퇴진 압박에 선을 그으려는 행보로 풀이됐는데 당장 당내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 대표가 과로로 입원한 뒤 수위 조절에 들어갔던 반 장동혁 측은 반성한 줄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고 반발했고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버티기를 넘어 당권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기를 거치지 않은 실무자들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 문제에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5: 투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추어
6: 네.
5: 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4: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퇴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당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면 돌파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
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항소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주장이 허위라는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직 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6: 조작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했습니다.
8: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6: 그러면서 이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9: 검찰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6: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황체입니다.
10: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6: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는 만큼 공연계와 체육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개표소 봉쇄 시위 17일째. 휴일에도 여전히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 출입구마다 텐트와 모기장이 자리를 잡았고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농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콘서트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전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이동 동선을 분리하면서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콘서트 관람객과 집회 인파가 한데 모여 혼잡을 초래하는 상황은 다행히 피했지만 공연 체육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인근에 있는 다른 무대로 공연 장소를 급히 변경했고 경기장 인근에서 예정된 다른 콘서트들도 줄줄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계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9개 종목단체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집회를 강제 해산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 질서 유지 이상의 물리력을 투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소동에 이어 지하실 무단 침입과 가스총 적발까지 잇따른 사건 사고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수사의 속도를 높여 투표소에서 일했던 실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번 주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합수본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출석 요구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루 쉬어가는 대신 기초 수사에 집중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주중에는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번 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 분석 등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체계 마비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간부들을 수사 의뢰 권고했습니다. 합수부는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유명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병합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때까지 환수받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도 35억 원이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2: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 비용을 30일 안에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86명. 미반환 액은 236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 가운데 86.5%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중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2012년 10월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35억 3천여만 원 중 4억 원 정도만 변제해 31억 4천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 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돼 있는데 선관위가 소멸 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35억 7천여만 원은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1억 9,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소멸 시효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대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벤스 미 부통령은 이번 회담이 역사적 만남이라며 기술적 협상을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고 모든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협상은 시작됐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레바논의 친이랑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공습을 이란에 가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자신의 SNS에 이란은 고액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즉시 막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지난주처럼 이란을 다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제어에 애를 먹으면서 미 의회에선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미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핵무장에 나설 것

0: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 2002년 할리우드 개봉작 썸 오브 올피어스는 중동전쟁 당시 실종된 이스라엘 핵무기가 세계 평화를 뒤흔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어에 애를 먹고 있는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 보유국 이스라엘이 중동의 불안 요소로 남게 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차례 제재에도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과 벌여온 갈등은 아주 오래된 복잡한 문제라며 냉소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이 혹시 미국의 허락 없이 핵무기를 쓰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2: We don't know what their red lines are for using those nuclear weapons. And so I guess I'm shocked that our government wouldn't make an effort to know, to understand.
1: 미 의회에서 이스라엘 제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불안감이 투영돼 있습니다. 미국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해 중동 전체에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해놓고 이스라엘 제어에 애를 먹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번 종전 협정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0: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홍보소통수석 자리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4: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3: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4: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3: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공석인 AI 미래기획 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을 임명하면서 언론 장악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을 임명해 노조 편향 코드 인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눈속임성 국면 전환용 인사가 아니라 인적 쇄신이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 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시사해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현재까진 3파전이 예상되는데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추켜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7: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6: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에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

0: 강한 당청 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1: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0: 서울 탈환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2: 네. 제가 광주에서 지금 새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네.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0: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 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거취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당권 구축에 나선 모습입니다. 장 대표 입원 이후 당내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은 사이 당직 개편 추진과 함께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까지 내놨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거의 3주가 다 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한 가운데 당 차원의 성적표를 예고 없이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선거에서 1,708명의 당선인을 냈다는 결과표를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내주고도 비교적 선전했다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 정작 패배 지역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보에는 더더욱 호평일색이었는데 전국을 아우른 지원 유세를 펼치며 혼신을 다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고리로 조여오는 퇴진 압박에 선을 그으려는 행보로 풀이됐는데 당장 당내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 대표가 과로로 입원한 뒤 수위 조절에 들어갔던 반 장동혁 측은 반성한 줄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고 반발했고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버티기를 넘어 당권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기를 거치지 않은 실무자들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 문제에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5: 투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추어 네. 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4: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퇴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당 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면 돌파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
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항소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0: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주장이 허위라는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 무죄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 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 조작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했습니다.
3: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2: 그러면서 이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4: 검찰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2: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관측입니다.
5: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개업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홍장환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세 번째로 소환합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문건을 국정원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지시에 따라 국정원 해외 담당 부서가 미국 CIA 측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고 이를 홍 전 차장이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가 어제로 17일째 이어졌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수사의 속도를 높여 투표소에서 일했던 실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번 주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합수본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출석 요구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루 쉬어가는 대신 기초 수사에 집중한 겁니다. 합수부는 이번 주까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주중에는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번 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 분석 등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체계의 마비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간부들을 수사 의뢰에 권고했습니다. 합수부는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유명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병합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소식 알아봅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열린 종전협상 결렬 70일 만에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대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협상단과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대표단은 현재 시간 19일 오전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번 회담이 역사적 만남이라며 모든 이견을 해소하진 못하겠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불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공습을 이란에 가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21일 자신의 SNS에 이란은 고액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즉시 막아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란을 다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위협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도발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맺은 종전 양해각서와 이후 평화협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협상의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제어에 애를 먹으면서 미국 의회에선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미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핵무장에 나설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7: 2002년 할리우드 개봉작 썸 오브 올피어스는 중동 전쟁 당시 실종된 이스라엘 핵무기가 세계 평화를 뒤흔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어에 애를 먹고 있는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 보유국 이스라엘이 중동의 불안 요소로 남게 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차례 제재에도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과 벌여온 갈등은 아주 오래된 복잡한 문제라며 냉소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이 혹시 미국의 허락 없이 핵무기를 쓰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8: We don't know what their red lines are for using those nuclear weapons. And so I guess I'm shocked that our government wouldn't make an effort to know, to understand.
7: 미 의회에서 이스라엘 제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불안감이 투영돼 있습니다. 미국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해 중동 전체에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해놓고 이스라엘 제어에 애를 먹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번 종전협정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2: 당신은 나의 동반자.
13: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홍보 소통 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5: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4: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5: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4: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 공석인 AI 미래기획 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조국혁신당은 청와대가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헌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수석이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현재까지는 3파전이 예상되는데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축혀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8: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7: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에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9: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7: 서울 탈원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10: 네. 제가 광주에서 지금 새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네.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7: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0: 요구에도 개파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인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항소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주장이 허위라는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 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3: 조작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했습니다.
4: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3: 그러면서 이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5: 검찰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3: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관측입니다.
6: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수사의 속도를 높여 투표소에서 일했던 실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번 주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합수본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출석 요구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루 쉬어가는 대신 기초 수사에 집중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주중에는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번 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 분석 등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체계 마비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간부들을 수사 의뢰에 권고했습니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유명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병합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때까지 환수받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도 35억 원이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8: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 비용을 30일 안에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 가운데 86.5%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중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2012년 10월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35억 3천여만 원 중 4억 원 정도만 변제해 31억 4천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 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돼 있는데 선관위가 소멸 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35억 7천여만 원은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1억 9,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소멸 시효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 소식 알아봅니다. 스위스에서 미국과 만난 이란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해 협상장을 떠났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해협을 통해 선박 통항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제는 67척, 그제는 55척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며 원유와 석유 제품은 분쟁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최강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튀니지를 대파하며 아시아팀 최다 득점 승리라는 새 기록을 썼습니다. 다만 죽음의 조 선두 자리는 스웨덴을 완파한 네덜란드에 내줬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9: 아시아 최강팀 일본이 새 역사를 줄줄이 써냈습니다. 튀니지와의 역대 1000번째 월드컵 경기에서 경기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의 월드컵 최단 시간 득점입니다. 전반 31분에 터진 우에다의 추가골로 더 달아난 일본은 후반 이토 주니아의 골과 우에다의 멀티골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역사상 최초로 4대 0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죽음의 조에서 아시아 팀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 선두 자리는 다득점에서 앞선 네덜란드가 일단 차지했습니다. 1차전에서 일본과 2대2로 비겼는데 스웨덴을 5대1로 물리치고 이번 대회 첫 승을 챙겼습니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14경기 무패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퀴라소는 월드컵 첫 본선 무대에서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앞서 독일에 1대7로 대패했지만 에콰도르와의 2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골키퍼 룸이 무려 15개의 선방으로 팀에 큰 영광을 안겼습니다. 교체 출전한 운다프가 두 골을 모두 책임진 전차군단 독일은 코트디부아르를 꺾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1: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12: 네, 감사합니다.
13: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1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5: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but to love you. Just the way you look

Is it 'cause I love you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Just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7: 홍보 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9: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8: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0: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1: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0: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4: 두 사람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현재까지는 3파전이 예상되는데요.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걸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축혀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5: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4: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에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6: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4: 서울 탈환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7: 네. 제가 광주에서 지금 새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네.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4: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 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거취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당권 굳히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4: 장 대표 입원 이후 당내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은 사이 당직 개편 추진과 함께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거의 3주가 다 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한 가운데 당 차원의 성적표를 예고 없이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선거에서 1,708명의 당선인을 냈다는 결과표를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내주고도 비교적 선전했다. 후한 점

0: 점수를 매긴 건데 정작 패배 지역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보에는 더더욱 호평일색이었는데 전국의 아울은 지원 유세를 펼치며 혼신을 다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고리로 조여오는 퇴진 압박에 선을 그으려는 행보로 풀이됐는데 당장 당내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 대표가 과로로 입원한 뒤 수위 조절에 들어갔던 반 장동혁 측은 반성한 줄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고 반발했고,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버티기를 넘어 당권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기를 거치지 않은 실무자들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 문제에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1: 투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추어 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0: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퇴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당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면 돌파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3: 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항소 기한에 맞춰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항소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무죄나 공소기가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3: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 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5: 조작 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했습니다.
6: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 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5: 그러면서 이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7: 검찰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5: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8: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5: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법원 판단을 함께 받게 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시위가 장기화하는 만큼 공연계와 체육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개표소 봉쇄 시위 17일째, 휴일에도 여전히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 출입구마다 텐트와 모기장이 자리를 잡았고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농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콘서트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전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이동 동선을 분리하면서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콘서트 관람객과 집회 인파가 한데 모여 혼잡을 초래하는 상황은 다행히 피했지만 공연 체육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인근에 있는 다른 무대로 공연 장소를 급히 변경했고 경기장 인근에서 예정된 다른 콘서트들도 줄줄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계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9개 종목단체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집회를 강제 해산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 질서 유지 이상의 물리력을 투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소동에 이어 지하실 무단 침입과 가스총 적발까지 잇따른 사건 사고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 합수부는 수사의 속도를 높여 투표소에서 일했던 실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번 주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합수본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출석 요구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루 쉬어가는 대신 기초 수사에 집중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주중에는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0: 이번 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 분석 등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체계 마비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간부들을 수사 의뢰 권고했습니다. 합수부는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유명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병합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o up. We go up, yeah.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20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실무 회담을 가졌습니다.
1: 하지만 레바논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위협에 이란 측이 반발해 협상장을 떠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2: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우여곡절 끝에 스위스 휴양지 브리겐슈토크 리조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는 첫 실무 회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벤츠 부통령이, 이란 측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 대표로 나섰습니다. 벤츠 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용의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3: 대통령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이란 국민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입니다.
2: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레바논 문제에 집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동참한 4자 회담은 80분간 진행되다 이란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알려지면서 정회됐습니다.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에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 대표단이 강력히 항의했다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회담 속개 여부가 불투명하던 상황에서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나버리면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장은 신중히 발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군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우리는 우라늄 농축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이란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주제들에 대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무 대화를 이어가는 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필요하다면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이란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현지 시간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20분 넘게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마수드 페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입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나라의 나머지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1: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지만 끝난 건 아니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스위스 현지 이란 협상팀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협상 테이블로 당사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비공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바락 라비드 기자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관이 말하길 이란 협상팀은 떠나지 않았으며 미국과 이란의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0: 이란이 레바논 교전 중단을 미국과의 후속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다며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표된 휴전으로 이스라엘군은 북부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안전지대 내 모든 진지를 유지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레바논 남부를 방문해 휴전이 위태로운 상태로 전투 작전 재개와 위협 차단은 물론 필요시 신속한 공세 전환을 위해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제어에 애를 먹으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이 계속 미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핵무장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2002년 할리우드 개봉작 썸 오브 올피어스는 중동 전쟁 당시 실종된 이스라엘 핵무기가 세계 평화를 뒤흔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어에 애를 먹고 있는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 보유국 이스라엘이 중동의 불안 요소로 남게 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차례 제지에도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3: 이란이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무력으로 응답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위권이 있으니 필요하면 행사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4: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과 벌여온 갈등은 아주 오래된 복잡한 문제라며 냉소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이 혹시 미국의 허락 없이 핵무기를 쓰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3: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한계선을 모르고 파악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카스트로 미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4: 이스라엘 제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불안감이 투영돼 있습니다. 미국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해 중동 전체에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해놓고 이스라엘 제어에 애를 먹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번 종전협정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해협을 통해 선박 통행은 계속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제 67척, 그제 55척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며 원유와 석유 제품은 분쟁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여전히 해협 중앙 항로의 기뢰를 제거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남쪽에 별도의 항로를 열었다며 지난 몇 주간 그 항로로 선박을 호위해왔고 오늘은 그 규모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는 한 달 만에 30% 넘게 급락했는데 우리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다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문제부터 국내 석유 최고 가격 해제 등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지난주 전국 주유소의 석유 가격은 5주 연속 소폭 하락해 2,000원 초반선을 유지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2,009원, 경유는 2,004원으로 전주보다 0.7원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휘발유가 1.9원, 경유가 1.6원 낮아져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3.6로 한 달 전보다 30% 넘게 떨어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동에서 국내 주유소까지 원유가 오는 데 걸리는 시차 때문입니다. 중동 원유가 국내로 들어오는데 20여일이 소요되고 다시 정제 작업을 거쳐 판매되는 건 빨라도 7월 중순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시점과 방식도 변수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은 통항 신청을 내고도 출항 시점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 측이 60일 뒤부터 통행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점도 해상 물류 비용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6: 기뢰 제거 같은 것에서 우리도 뭐 다국적 함대 같은 것을 만든다는
3: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입니다.
6: 24척 우리 배도 빨리 지금 60일 안에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양자 좀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5: 국내에선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히려 기름값 인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원가 이하로 손실을 감수해 온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하락분을 곧장 소비자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지난 18일 예정됐던 7차 최고 가격 발표를 보류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연장했습니다.
7: 호르무즈 통항이 되면은 상당히 유가가 안정화돼서
3: 양기호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7: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수준이 돼야지 풀 수 있을 거예요.
5: 전쟁은 멈췄지만 얽히고 설킨 물류 마찰과 정책 시차 속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0: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주장이 허위라는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 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8: 조작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했습니다.
9: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3: 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2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청구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8: 그러면서 이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10: 검찰들이 얼마나
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8: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0: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부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관측입니다.
1: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2: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0: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항소 기한에 맞춰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항소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 이어졌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자료를 보면 집회 참가 인원에 주말 콘서트와 음악 축제까지 겹치면서 어제 오후 3시 기준 올림픽공원 일대 실시간 유동 인구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최 측과 경찰이 안전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관람객들 간 이동 동선을 분리해 물리적인 충돌이나 혼잡한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수사의 속도를 높여 이번 주까지 투표소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6: 합수본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출석 요구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루 쉬어가는 대신 기초수사에 집중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주중에는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번 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 분석 등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체계 마비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간부들을 수사 의뢰 권고했습니다. 합수부는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유명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병합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각종 의혹과 선거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에다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4년 동안 1억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을 유발한 50% 축소인세 지침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이미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 전 위원장의 각종 의혹과 직무유기, 대국민 기만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선거 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입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소멸 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금액은 35억 7천여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금액으로는 1억 9,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1: 홍보소통수석 자리에는 성기웅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3: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3: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2: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3: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3: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2: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0: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을 임명해 언론 장악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을 임명해 노조 편향 코드 인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눈속임성 국면 전환용 인사가 아니라 인적 쇄신이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시사해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2: 두 사람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현재까지는 3파전이 예상되는데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축혀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4: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3: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에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 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6: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5: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6: 한 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3: 서울 탈원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7: 네. 제가 광주에서 지금
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네.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3: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 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거취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당권 굳히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2: 장 대표 입원 이후 당내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은 사이 당직 개편 추진과 함께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까지 내놓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거의 3주가 다 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한 가운데 당 차원의 성적표를 예고 없이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선거에서 1,708명의 당선인을 냈다는 결과표를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내주고도 비교적 선전했다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 정작 패배 지역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보에는 더더욱 호평일색이었는데 전국을 아우른 지원 유세를 펼치며 혼신을 다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고리로 조여오는 퇴진 압박에 선을 그으려는 행보로 풀이됐는데

0: 당장 당내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 대표가 과로를 입원한 뒤 수위 조절에 들어갔던 반 장동혁 측은 반성한 줄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고 반발했고,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버티기를 넘어 당권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기를 거치지 않은 실무자들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 문제에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1: 투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춰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0: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퇴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당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면 돌파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
3: 프로축구단 강원FC가 외국인 용병 임대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킹 피해 이후 엉뚱한 계좌로 임대료 수천만 원을 보냈는데 이 돈은 전액 자치단체 보조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프로축구단 강원FC가 다소 황당한 사기를 당한 건 지난 2024년 외국인 용병 선수의 임대 과정에서였습니다. 구단은 당시 크로아티아 국적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뛰던 A 선수를 1년 단기 임대했습니다. 임대료는 당시 환율로 약 8,900만 원. 그런데 이적 합의 후 수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였던 독일 구단 측이 기존 계좌가 아닌 새로운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겁니다. 강원FC는 의심 없이 임대료를 송금한 상황.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계좌는 독일 구단이 아닌 신원미상 해커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FC 측은 상대 구단 이메일이 해킹된 후 발생한 사건이라며 당시 송금한 직원은 퇴사했고 팀장도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양 구단은 임대료 지급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독일 구단 측은 국제축구연맹 FIFA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 FIFA가 내린 최종 결론은 강원FC 패소.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FIFA 징계 가능성까지 더해지자 강원FC는 이자까지 더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독일 구단에 송금했습니다. 강원FC 자체 예산으로 처리했고 이사회 정산을 마친 뒤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유는 강원FC가 바로 도민 구단이기 때문인데요. 처음 해커에 잘못 보낸 8,900만 원 전액은 사실 강원도가 예산을 세워 지급한 전액 보조금이었습니다. 2024년 당시 강원도가 강원FC에 지급한 보조금은 연 120억 원. 선수단이나 코치진 급여 또는 외국인 선수 이적료 등에만 사용하도록 지정돼 있습니다. 결국 해커에게 송금한 돈은 규정에 어긋난 상황, 관련법에서도 목적과 다른 보조금 사용은 환수 대상입니다. 강원도 역시 사태 파악과 함께 관련 절차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구단 행정으로 국제 사기를 당한 프로축구단 강원FC. 사기당한 이적료 전액이 강원도 예산인 것으로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3: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끝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인도에서는 땅 꺼짐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우그러진 승용차들이 도로 한쪽에서 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널브러진 파편들은 사고 당시 충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전 변동 오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간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건 어제 오후 8시 20분쯤. 부딪힌 차량을 뒤따르던 택시까지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에서만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6: 차대차 교통사고 있었어요. 총 4명이고요.
2: 소방 관계자입니다.
5: 역주행 사고를 낸 30대 여성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차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경남 함양군에선 광주를 향해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쪽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까지 덮치면서 화물차 운전자와 관광버스 운전자, 승객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6: 대구 방향으로 가던 그 관광버스가
2: 경찰 관계자입니다.
6: 파편을 이제 충격하면서 타이어가 터지고 이래서
5: 화물차 운전자는 갑자기 핸들이 떨렸다며 차량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엔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 인도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를 걷던 50대 보행자 한 명이 아래로 빠졌다가 스스로 탈출했는데 손과 발목을 다쳐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시 안전 조치를 취한 지자체와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3: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자정 무렵 광주 월계동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는 이와 함께 범행 현장에서 이채원 양을 도우려 했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에 앞서 외국인 아르바이트 동료 A씨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튜브에서 쯔양으로 활동하는 박정원 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총 7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씨가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괄치한 돈 2,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상대가 유튜버인 점들을 고려하면 전파와 확산 가능성이 매우 커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인 주요 7개국 G7 평균을 웃돌았지만 노동 생산성은 G7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결과 환율과 물가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연간 환산액은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G7 평균보다 6.4% 많았고 세후 수령액 기준으로는 17.9%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7%에 달해 국제통화기금 IMF가 고용의 부정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 35%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55.2 수준으로 G7 평균인 $80.2의 68.8%에 불과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현재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1,320원인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부담이라고 답했고 업종별로는 커피숍과 이미용실, 기타 도소매업 순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질병관리청이 17일 전국에 일본내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발령하던 일본내염 경보가 올해는 평년보다 한 달 이상 빨리 발령된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일본내염은 일본내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질병청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모기를 채집하는데요.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그에 처음 채집되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작은 빨간집 모기가 하루 평균 500마리 이상 채집되고 또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엔 경보를 내립니다. 일본 뇌염에 걸리면 처음엔 발열, 두통, 구토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감염자 250명 중에 한 명꼴로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고열, 발작, 마비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에서 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고요.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을 겪게 될 수도 있죠. 질병청은 2013년 이후 출생 아동이나 과거 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또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 물림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6월 22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제곡 앤덤, 반젤리스의 음악입니다.

0: 6월 22일 월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제곡 앤썸 반젤리스의 음악이었습니다.
0: 한일 월드컵 때 대한민국의 감독 누구였는지 아시죠?
1: 히딩크 감독입니다.
0: 아, 그죠.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죠. 거스 히딩크 감독도 클래식 음악과 연관이 깊습니다. 오. 히딩크 감독은 2014년 같은 네덜란드 출신인 피아니스트 듀오 유센 형제의 내한을 앞두고 홍보 영상물을 찍으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1: 축구 감독이 피아니스트를 소개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0: 히딩크 감독이 어설프게 피아노를 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유센 형제가 다가가서 난감한 표정으로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바뀌면서 이번엔 히딩크가 유센 형제에게 축구를 가르쳐주는 처음에는 히딩크 감독이 유센 형제에게 축구를 참 잘한다고 칭찬하다가 공이 강물에 빠지자 그러지 말고 그냥 서울로 가서 피아노를 연주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1: 이게 연기를 잘 못하면 정말 오그라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0: 정말 강물에 빠지겠네요.
1: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로 가라.
0: 히딩크 감독은 이 영상물 말고도 유센 형제의 소개 영상도 찍은 적이 있는데 자신이 재능 있는 축구 선수인 박지성과 이영표를 유럽으로 데리고 왔듯이 이번에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인 유센 형제를 서울로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히딩크 감독이 유센 형제를 좋아하나 봐요. 아무래도 같은 네덜란드 출신이라서 이런 소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센 형제는 그 이후로도 한국을 자주 찾았죠.
0: 네, 그리고 올해 10월에도 서울시향과 함께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중 2악장 유센 형제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중 2악장, 유센 형제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유센 형제는 히딩크 감독님이 우리나라에 소개해준 피아노 듀오입니다.
1: 히딩크 감독과 클래식 음악과의 인연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은 무려 서울시장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0: 히딩크 감독님이 정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1: 지금 서울시장을 이끌고 있는 야판 치베덴도 히딩크 감독과 같은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내기도 할 정도로 가깝다고 하는데
0: 우리도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내진 않는데 얼마나 가까운 거죠?
1: 치베덴이 2024년 서울시장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자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해서 서울시장 홍보대사라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보수 명예직 2029년까지 5년 동안 홍보대사로 일한다고 하네요.
0: 어떻게 휴가를 같이 보낼 정도로 친해졌는지 궁금합니다.
1: 히딩크 전 감독과 야판 치베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빠빠게노 재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재단은 1997년 야판 치베덴이 부인과 함께 설립한 곳입니다.
0: 그럼 히딩크 감독님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1: 해외 순회 공연에 동행하며 서울시향이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추진하는 콘서트와 각종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히딩크 감독은 홍보대사를 맡은 뒤 SNS를 통해 서울시향에 대한 글을 자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올 때마다 서울시향의 연주회에 간다고 하고요. 실제로 음악회에 갔다가 히딩크 감독을 봤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0: 음악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히딩크 감독님이 홍보대사로 있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7번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 야판 치베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부터 대폭 물갈이했는데요. 다만 일부 인사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 잡음도 포착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뒤엔 개각의 시간표도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은 이루어졌지만 갈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첫 실무회담부터 파행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폭주를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최종 담판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3: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이 협상장을 떠나면서 8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4: 레바논 문제로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무기 저지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유지에 어떠한 타협도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홍보소통 수석 자리에는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혜자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1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주까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3: 이번 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0: 네,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담을 진행했습니다.
1: 하지만 레바논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 측이 반발해 협상장을 떠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2: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우여곡절 끝에 스위스 휴양지 브리겐슈토크 리조트에서 마주앉았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는 첫 실무 회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벤츠 부통령이, 이란 측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 대표로 나섰습니다. 벤츠 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용의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3: 대통령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이란 국민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J.D. 벤츠 미 부통령입니다.
2: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레바논 문제에 집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동참한 4자 회담은 80분간 진행되다 이란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알려지면서 정회됐습니다.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에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 대표단이 강력히 항의했다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회담 속개 여부가 불투명하던 상황에서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나버리면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장은 신중히 발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군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우리는 우라늄 농축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이란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주제들에 대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무 대화를 이어가는 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이렇게 첫 협상부터 파행이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공세가 있었습니다.
1: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발표에도 미국은 해협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결국 파행으로 끝난 건가요?
4: 네, 지금은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21일 일요일 밤 11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란 타드님 통신은 약 3시간 전쯤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 협상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해서 협상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는데 아직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협상이 교착 상태지만 끝난 건 아니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스위스 현지 이란 협상팀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서 협상 테이블로 당사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비공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소속 기자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관을 인용해서 이란 협상팀은 떠나지 않았고 미국과 이란의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도 익명의 외교관을 인용해서 이란 대표단은 계속 회담에 참여하고 있고 중재국들에게 회담장을 떠날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재개돼 현지 시간 22일 월요일까지 이틀째 이어질지 주목됐는데요. 앞서 미국 측은 이번 첫 협상 일정을 이틀 정도로, 이란 측은 하루, 당일 회담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란이 반발한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였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즉시 고액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다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썼는데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도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게 되고 이것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와 협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이란의 헤즈볼라를 자제시킬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리 유지를 주장한 이란 대통령을 향해서는 입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0: 해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나라 나머지를 장악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후 이란을 향한 거친 말폭탄 세례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 It's 그들은 60일 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갑자기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의 흐름이 막히게 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최종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 징수에 나설 수 있다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미군의 해협 봉쇄를 지렛대로 핵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반발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해협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0: 네, 미 에너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선박 67척, 그제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원유와 석유 제품은 분쟁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1: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이 현장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아직 해협 중앙 항로에 기뢰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남쪽에 별도의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0: 라이트 장관은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여전히 통항 안전 여부를 우려하고 있고 아직 이란의 위협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란에 보여주고 있는 건 이란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가능하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는 한달 만에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다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문제부터 국내 석유 최고 가격 해제 등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지난주 전국 주유소의 석유 가격은 5주 연속 소폭 하락해 2,000원 초반선을 유지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2,009원, 경유는 2,004원으로 전주보다 0.7원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휘발유가 1.9원, 경유가 1.6원 낮아져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3.6달러로 한달 전보다 30% 넘게 떨어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동에서 국내 주유소까지 원유가 오는데 걸리는 시차 때문입니다. 중동 원유가 국내로 들어오는데 20여일이 소요되고 다시 정제 작업을 거쳐 판매되는 건 빨라도 7월 중순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시점과 방식도 변수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은 통항 신청을 내고도 출항 시점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 측이 60일 뒤부터 통행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점도 해상 물류 비용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5: 기뢰 작업 같은 것에서 우리도 뭐 다국적
1: 김덕일
5: 판매 같은
1: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입니다.
5: 반대로 이란과도 채널을 유지하면서 24척 우리 배도 빨리 지금 60일 안에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양자 좀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4: 국내에선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히려 기름값 인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원가 이하로 손실을 감수해 온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하락분을 곧장 소비자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지난 18일 예정됐던 7차 최고 가격 발표를 보류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연장했습니다.
6: 호르무즈 통항이 되면은 상당히 유가가 안정화돼서
1: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6: 판단되는 수준이 돼야지 풀 수 있을 거예요.
4: 전쟁은 멈췄지만 얽히고 설킨 물류 마찰과 정책 시차 속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2: 홍보소통 수석 자리에는 성기웅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론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8: 앞으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1: 강훈실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8: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7: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8: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1: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8: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7: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을 임명해 언론장악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을 임명해 노조 편향 코드 인사를 강화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눈속임성 국면 전환용 인사가 아니라 인적 쇄신이라면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시사해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영범 정책실장부터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조국 혁신당은 청와대가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안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수석이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2: 이 자리에서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차기 당권 경쟁은 3파전이 예상되는데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9: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추켜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10: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9: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에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 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11: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9: 서울 탈환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기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12: 네. 제가 광주에서
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2: 새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네.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9: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 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거취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2: 장 대표 입원 이후 당내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은 사이 당직 개편 추진과 함께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까지 내놨는데요. 부장원 기자입니다.
13: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거의 3주가 다 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한 가운데 당 차원의 성적표를 예고 없이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선거에서 1,708명의 당선인을 냈다는 결과표를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내주고도 비교적 선전했다,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 정작 패배 지역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보에는 더더욱 호평일색이었는데 전국을 아우른 지원 유세를 펼치며 혼신을 다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고리로 조여오는 퇴진 압박에 선을 그으려는 행보로 풀이됐는데 당장 당내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 대표가 과로로 입원한 뒤 수위 조절에 들어갔던 반 장동혁 측은 반성한 줄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고 반발했고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버티기를 넘어 당권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기를 거치지 않은 실무자들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 문제에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14: 투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4: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13: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퇴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당 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면 돌파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공연체육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개표소 봉쇄 시위 17일째. 휴일에도 여전히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 출입구마다 텐트와 모기장이 자리를 잡았고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농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콘서트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전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이동 동선을 분리하면서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콘서트 관람객과 집회 인파가 한데 모여 혼잡을 초래하는 상황은 다행히 피했지만 공연 체육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인근에 있는 다른 무대로 공연 장소를 급히 변경했고 경기장 인근에서 예정된 다른 콘서트들도 줄줄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계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9개 종목 단체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집회를 강제 해산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 질서 유지 이상의 물리력을 투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소동에 이어 지하실 무단 침입과 가스총 적발까지 잇따른 사건 사고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이 2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이 가운데 소멸 시효 때까지 환수받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도 35억 원이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 비용을 30일 안에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86명. 미반환 액은 236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 가운데 86.5%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중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2012년 10월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35억 3천여만 원중 4억 원 정도만 변제해 31억 4천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 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돼 있는데 선관위가 소멸 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35억 7천여만 원은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1억 9,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소멸 시효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스포츠 뉴스입니다.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튀니지를 대파하며 아시아팀 최다 득점 승리라는 새 기록을 썼습니다.
1: 다만 죽음의 조 선두 자리는 스웨덴을 완파한 네덜란드에 내줬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3: 아시아 최강팀 일본이 새 역사를 줄줄이 써냈습니다. 튀니지와의 역대 1000번째 월드컵 경기에서 경기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의 월드컵 최단 시간 득점입니다. 전반 31분에 터진 우에다의 추가골로 더 달아난 일본은 후반 이토주냐의 골과 우에다의 멀티골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역사상 최초로 4대0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죽음의 조에서 아시아팀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4: 森保 하지메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5: 기념이날 시합, 세계중이 미대くださってた 시합이다と思いますが.
3: 하지만 조 선두 자리는 다득점에서 앞선 네덜란드가 일단 차지했습니다. 1차전에서 일본과 2대2로 비겼는데 스웨덴을 5대1로 물리치고 이번 대회 첫 승을 챙겼습니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14경기 무패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퀴라소는 월드컵 첫 본선 무대에서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앞서 독일에 1대7로 대패했지만 에콰도르와의 2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골키퍼 룸이 무려 15개의 선방으로 팀에 큰 영광을 안겼습니다. 교체 출전한 운다프가 두 골을 모두 책임진 전차군단 독일은 코트디부아르를 꺾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0: 두 경기 연속 후반 교체 무득점.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이번 월드컵 성적입니다.
1: 손흥민에게 더 시간을 줘야 한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3차전을 앞둔 홍명보호의 고민입니다. 이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은 앞선 두 경기에서 똑같았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 그리고 후반 이른 시간에 교체입니다. 비록 득점은 없었지만 손흥민은 뛰는 시간 동안 충분히 역할을 해냈습니다. 옵사이드를 뚫는 손흥민의 직선적인 움직임은 상대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우리 대표팀 공격의 첫 번째 옵션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두고 그래서 논란은 뜨겁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지만 미국의 디 애슬레틱은 이른 교체를 지적했습니다. ESPN은 포지션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2강행을 확정할 남아공전 앞두고 손흥민 활용법은 벤치의 가장 큰 고민으로 떠올랐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전술을 선택한다면 ESPN의 지적처럼 오현규나 조규성을 원톱에 세우고 손흥민이 왼쪽 윙으로 출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7: 3차전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이제 선수들
8: 조규성 선수입니다.
7: 네, 선수를 잘 준비해서 3차전 꼭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9: 저희가 두 경기를
8: 홍명보 감독을
9: 봤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 뭐 스피드적인 측면도 그렇고 피지컬적인 측면도 좋은 면이 보이다 보니까
6: 앞선 세 번의 월드컵에서 세 골. 손흥민도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시간을 더 얻기 위해 골과 승리가 절실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멕시코전 패배에도 홍명보 후에 32강 진출 가능성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가능성을 91.22%로 예측했습니다.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홍명보호는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과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32강전에 진출합니다. 한국이 남아공에 지더라도 멕시코가 체코를 이기면 조 3위로 3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가 갈수록 숨이 턱턱 막힐 듯한 무더운 이런 무더위가 올해도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 서유럽 곳곳에서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학교 수업과 열차 운행이 멈추고 월드컵 거리 응원 등 여러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0: 다리 위에서 물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더위에 지쳐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도심 운하가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당분간 기온이 40도를 넘나들며 주후반 44도까지 치솟고 폭염 강도가 기록적인 수준이 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11: 이런 상황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되면 안 되죠. 파리의 주거 환경은 힘듭니다. 이런 폭염에 견디도록 설계된 건물이 많지 않죠. 파리 주민입니다.
10: 35개 광역자치권에 최고 수준인 적색 경보, 45곳에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적색 경보 지역은 사상 최다. 폭염 영향권에 든 주민만 5,300만 명. 사실상 전국이 영향권입니다. 845개 학교가 휴교, 1,800개 학교는 수업을 일찍 끝내기로 했고 거대한 철로된 에펠탑도 견디지 못해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적색 경보 발령 지역은 축제장 음주가 금지됐고 콘서트와 열차 운행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병렬의 나라 스페인도 수도 마드리드 중심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려다 수도권 기온이 40도까지 오른다는 예보에 취소했습니다.
11: 너무 더워서 온통 흰옷을 입고 어디든 작은 전기 선풍기를 갖고 다닙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물도 많이 마시죠.
12: Mucho sudor, mucho calor y siempre tomando mucha agua.
10: 스페인 전체 17개 자치주 가운데 13개 주에 주황색 폭염 경보가, 프랑스와 접한 북부 바스크 지역엔 최고 수준인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연일 기온이 35도를 넘는 이탈리아는 피렌체와 밀라노 등 8개 도시에 적색 경보가 발령됐고 독일도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온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강한 고기압 영향으로 서유럽 상공에 갇혀 열돔이 만들어진 데 따른 것으로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오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21.5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28도까지 올라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호남과 경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쌀악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구름량이 줄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널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5도, 부산 19.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덥겠고 해안가는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8도, 강릉 22도, 여수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3: 어디까지 가시나요?
14: 살아서 장까지요.
13: 혹시 닥터 캡슐 천?
1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5: 닥터 캡슐.
1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뭐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워!

0: 화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그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화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며 피고인을 향해 강도 짓 하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11: 자, 배우 나나 씨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 구속 이후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할 뿐 아니라
12: 유명인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하고 그 안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소식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의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이후 가해자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황당하게 느껴졌던 건 가해자가 자신도 다쳤다면서 오히려 나나 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3: 살인미수? 나나한테?
14: 그니까 황당하지. 본인이 물건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된 건데 살인미수라니.
13: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14: 당연히 경찰에서 정당방위로 결정 냈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내가 그 집에 흉기 들고 들어간 거 아니다 부인하고 있나 봐.
13: 그렇게 부인하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나?
12: 유명인의 집에 강도가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배우 김규리 씨 역시 최근 자택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13: 배우 김규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헐.
14: 강도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도망쳤다더라? 진짜 큰일 날 뻔했지 뭐야?
13: 와, 어디 다치진 않았대?
14: 뼈가 부러졌다는 것 같지? 근데 그것보다 얼마나 놀랐을 거야. 생각해봐. 집에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위협하고 그 와중에 도망 나오고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12: 더 놀라운 건 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이 방송인 서동주 씨를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동일인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재판 진행 중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처벌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유명인의 주거지가 범죄 표적이 되는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합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12: 변호사님, 오늘은 유명인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나나씨 사건, 이 사건이 유명하죠.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0: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벽 시간대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배우 나나씨 자택에 30대 남성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흉기로 나나씨하고 어머니를 위협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두 분이 몸싸움 끝에 이 남성을 제압하고 신고를 했다고 알려졌죠. 그 과정에서 나나씨 모녀도 또 침입한 남성도 다쳤고요. 검찰은 이 남성을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12: 일단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황당해했던 게 바로 정당방위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정당방위가 문제될 게 있나? 나나씨가 정당방위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쳤던 모양입니다. 피해자도 물론 다쳤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 강도가 말입니다, 오히려 나나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었어요. 당시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0: 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셨던 대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도 다쳤거든요. 그러자 오히려 나나씨를 상대로 자기가 칼에 찔려 죽을 뻔했다며 살인미수에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나나씨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거꾸로 나나씨 측은 이 남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침입을 당한 피해자가 도리어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인 거죠.
12: 상식적으로 내 집에 침입한 사람을 막은 건데 이거 당연히 정당방위 아닌가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당방위가 생각보다 좁게 인정되잖아요. 실무적으로는 사실 인정되는 사례를 보기가 좀 힘들죠.
0: 네.
12: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고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는 나나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0: 맞습니다. 사실 우리 법이 정당방위를 생각보다 굉장히 좁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상대가 때린다고 똑같이 때리면 방위가 아니라 서로 싸운 걸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공격이 끝났는데 뒤늦게 반격해도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집에 든 도둑을 제압하려다가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받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적어도 내 집에 침입한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만큼은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른바 나나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집에서 가족을 지키려다 한 행동까지 처벌하는 건 상식이 안 맞다, 이런 공감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12: 아무튼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는데요. 1심 법원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죠. 어떻게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건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0: 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양형 이후로 평온해야 할 새벽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들어간 점을 무겁게 봤다고 하고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소지한 흉기가 애초에 상해를 입힐 용도까진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나나 씨에 대한 죄명을 강도 상해에서 강도 치상으로 바꿨다는 점인데요. 어머니가 설득해서 가해자가 흉기를 잠깐 내려놨는데 그걸 나나 씨가 집어들고 휘둘렀던 정황을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해자는 사실관계를 잘못 봤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습니다.
12: 네, 상해에서 치상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상해를 입힐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봤다는 거네요. 자, 항소 소식이 전해지고 나나 씨가 SNS에 시간 낭비, 웃음만 나온다, 파이팅 뭐 이런 취지의 심경을 남긴 것을 알려졌는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재판 과정에서도 나나 씨가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치게 되니까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 뭐 격분했고 재판부에서 즉각 제지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피해자가 재판 중에 감정을 드러내는 일 종종 있습니까?
0: 네,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를 해치려던 사람을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울거나 격한 말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나나 씨도 법정에서 격분했고 재판부가 바로 제지했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억울하고 분했다는 얘기겠죠.
12: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한데요. 법정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0: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판사는 어디까지나 증거하고 법리로 판단하니까요. 다만 법정 질서를 위해 그 자리에서 제지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장면은 피해자가 그만큼 큰 정신적 교통을 겪고 있다,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 이런 사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 자체가

0: 나는 절도하러 들어갔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는데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던 점, 또 가해자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에 흉기소지 처벌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해요. 정황이 워낙 명확해서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흉기 부분이 뒤집히면 강도가 아니라 단순 절도 쪽으로 가벼워질 여지가 있으니까 나나 씨 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그날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1: 네. 최근 유명인 집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 또 발생했어요. 배우 김규리 씨 사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0: 네, 보도에 따르면 배우 김규리 씨도 최근 자택에 강도가 침입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강도가 한눈을 판 사이에 빠져나와 더큰 피해는 막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어요. 몸을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집 안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때의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1: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되게 특이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심지어 이 가해자가 방송인 서동주 씨 집에도 침입을 해서 이미 재판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 네, 저도 보면서 놀라웠던 게이 부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규리 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 씨 집에도 비슷하게 침입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되면 두 사건이 다 양형에 반영되고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판 중에도 자제가 안 됐다는 거니까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형을 무겁게 정할 가능성이 큰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수사 중에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의문이 들었던 게이 여성 연예인들의 집만 타겟으로 해서 들어갔다. 그럼 이
0: 네.
1: 사람이 과연 단순히 절도를 할 생각으로만 들어간 게 맞는지, 이게 재산범죄로 국한해서 볼수 있는지, 어떤 이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추가 조사를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드러난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피의자가 방송 영상을 보고 집 위치를 확인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유명인이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집 내부, 뭐 동네, 동선을 공개했을 때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정보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문제, 이게 본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따로 문제 삼아 볼수 있을까요?
0: 네, 이런 사건이 나면 꼭왜 집을 공개했냐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본질을 잘못 짚은 겁니다. 방송이나 SNS에 일상을 공개하는 건그 자체로 아무 잘못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정보를 보고 범죄를 결심하고 실행한 사람한테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책임을 전적으로 가해자한테 있고 피해자가 집을 공개했다는 사정이 가해자 형을 깎아주는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유명인분들 입장에서 집 내부나 동네, 동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출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방송 영상을 보고 표적을 정하는 범죄를 어떻게 막을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쌍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0: X파일.
1: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한여름 무더위는 쉬어갑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1.5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 25도, 대구 24도가 예상이 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긴 구간 정체 는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사고도 발생을 했는데요. 탄천 2교 부근 하회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복정 이전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8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옆에 성수대교 역시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지만 영동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인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4km 구간 정체 시작이 됐고요. 반대편으로도 부평과 서인천 사이로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All About News. YTN News FM.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으로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이,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창식 변호사가,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에는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들을 포함한 총 5명의 청와대 참모진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실장은 성기용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대국민 소통을 충분히 뒷받침할 거라 소개했고, 한창식 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이 아닌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을 임명해 언론장악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을 임명해 노조 편향 코드 인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눈속임성 국면 전환용 인사가 아니라 인적 쇄신이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시사해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청와대가 검찰 출신 한창식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헌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안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수석이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 어렵다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선거 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연일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입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소멸 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금액은 35억 7천여만 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필요하다면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이란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 2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입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나라의 나머지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상태지만 끝난 것은 아니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스위스 현지 이란 협상팀과 소통하고 있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협상 테이블로 당사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비공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바락 라비드 기자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관이 말하길 이란 협상팀은 떠나지 않았으며 미국과 이란의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을 다시 강력하게 공습할 수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해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 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고 받고 이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라며 항소심에선 모두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배심원 4대3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온 연어 술파티 선동은 결국 거짓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20일 SNS에 이같이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만큼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집착을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부산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7도, 습도는 79%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4: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6: 장성철의 뉴스 명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창성철입니다. 주말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각 재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지지율 하락의 반전을 이끌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계속되는 사태 압박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다음 플랜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의 과열 우려에도 부고하고 3파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 경쟁, 당청 갈등과 지지율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깰 돌파구는 과연 무엇인지 정치구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시선으로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4부 명당 혁신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괴 올려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똑똑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네, 저 이발했어요.
1: 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0: 알아봐 주세요. 댓글에 김혜영 씨는 저 알아봐 주셨는데.
1: 아유, 네, 잘 어울리십니다.
0: 피디님도 네. 안 알아봐 주셨어요.
1: 아, 그래요?
0: 나빠요.
1: 네, 너무 많이 자주 뵈서 좀 변화를 잘 모르는 게 아닐까.
0: 알았어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뭐예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청와대 수석급 절반 물갈이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0: 인사 면면을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먼저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또 민정수석의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의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수석이 8 자리가 있는데 이 중 세 자리, 즉 홍보소통수석, 또 민정수석, 사회수석이 교체된 데다가 또 하정우 전 수석이 선거 출마로 비워둔 네.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이 되면 전체 8자리의 절반인 4자리가 교체되는 겁니다.
0: 네, 이번 인사 개편이 생각보다 시기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인사 규모도 좀 커 보이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이번 청와대 수석급 인사 개편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단행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일단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차기 총리 취임식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인사 개편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네. 이 예상을 깨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다녀온 직후에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또 규모나 시기면에서 예상 외에 인사가 있었던 건데 이 이유는 결국 기대에 못 미쳤던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얼른 수습하고 또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인사의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1: 예, 앞서 말씀드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재명 정부 개혁 정책의 속도를 내되 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하는 자리고요. 안보실 1차장은 국방 개혁과 관련이 있고 또 사회수석은 6대 구조 개혁. 즉 연금, 노동, 규제, 공공기관, 금융, 교육 등의 사회 전반의 개혁을 뒷받침할 직책이에요. 네. 네, 그런 한편 대통령 비서실장, 또 정책실장, 안보실장 자리는 유임을 했고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쪽 정책 라인은 변화가 없었는데요. 정책의 연속성, 또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도가 반영된 인사로 보입니다.
0: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제가 보니까 안 바뀐 자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3수석은
1: 예,
0: 신임을 계속 갖고 예. 가겠다. 그렇게 네. 보여지는데
1: 네.
0: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는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좀 있어요. 예. 조국혁신당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네요.
1: 네, 맞습니다. 새 민정수석에 임명된 한찬식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동부지검장이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의 지휘자였습니다. 네. 이 수사로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김은경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친문계를 별로 의식하지 않은 인사다라는 불편한 반응이 감지가 됐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왔는데요. 박병원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한찬식 수석의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면서 비록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 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금 네. 염두에 두고 비판을 한 거고요. 또 당시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총괄 아래 수사 실무 담당자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라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서 앞장서야 될 것이다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0: 오, 재밌는 포인트네요. 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네,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예, 두 번째 뉴스는 법원 이화영 연어 술 파티 허위로 판단입니다.
0: 판결을 앞두고 배심원단의 마라톤 평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 좀 전해주세요.
1: 예, 먼저 연어 술파티 증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23년에 수원지검에서 연어와 술을 곁들인 진술회유 권유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건입니다.
0: 네.
1: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라라고 검찰 측이 회유했다는 주장이고 이 회유의 주체는 박상용 검사라고 지목이 됐어요. 이 내용을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청문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발언을 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총 7명의 배심원단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 반 동안 평의를 거쳤습니다. 새벽에 평결이 나왔고요.
0: 네.
1: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한 게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시기를 2023년 7월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6월이다, 또 5월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고요. 총 시간도 2시간가량이라고 했다가 30분으로 바꿔서 진술하는 등 말이 자주 변했습니다. 또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된 다른 인사들은 전부 술자리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0: 그러니까 이전 부지사를 개호한 교도관들도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계속 이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요.
1: 네.
0: 그리고 뭐 서영교 의원 등 몇 분들이 이 판결이 나오자 결과는 무죄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러한 반응이 맞는 것인가 참 그런 생각이 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된 거죠?
1: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즉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0: 네.
1: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고요. 또 대북 지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다른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이를 무리하게 기재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1심 법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본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여당은 연어술 파티를 근거로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고예요?
1: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 아주 그 공들여서 이
0: 그렇죠.
1: 의제를 띄우는 모습을 보였고 또 현장 방문까지 했었는데요.
0: 맞아요.
1: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연어술 파티 의혹 제기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도 발의를 했어요.
0: 네.
1: 검찰의 기소가 조작 기소라는 거를 특검이 증명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앨 수 있는 법안인데 이 국민 참여 재판까지 신청해서 이 연어 술 파티를 판단해 보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배심원단 아까 네 명이 유죄 선고를 했고 세 명이 무죄라고
0: 네.
1: 판단을 한 거고요. 여기다가 재판부까지 모두 유죄를 선고를 한 거라 아무래도 특검법 추진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공소기각과 무죄 부분을 들어서 검찰의 표적 수사가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연어 술 파티 부분을 좀 더 부각을 하면서 여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맞섰습니다.
0: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지만 이게 사법부의 판단을 근본적으로 무시할 거면 입법부에서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뭐 판결까지 다 한 법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1: 네.
0: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반도체가 낳은 국부 부동산 흡수 안 된다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0: 네, 어떤 글을 올렸어요?
1: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또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이 되고 또 반도체 수출 대기업 자금 유입이 시작이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김용범 실장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라고 적었습니다.
0: 정부가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서 세금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겠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다음 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 개정안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세금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종부세 누진세율을 높이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놓은 부동산 보유세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또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겠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여론도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강도는 조금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부동산 시장이 내년까지 무려 50조 원이 풀린다는 관측이 있어요.
1: 예.
0: 이미 동탄 쪽 부동산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 성과급에다가 네. 또 주택 대출까지 합치면 내년까지 총 53조 원가량이 최대 규모로 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어요.
0: 네.
1: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60조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내년에 직원들이 7조 6천억 원을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주택대출 가능액이 29조 원이 되고요. 또 SK하이닉스에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현금화가 가능한 성과급이 15조 6천억 원에 주택대출은 1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 53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0: 와.
1: 물론 이게 다 부동산으로 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반도체 대기업들이 있는 동탄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 두 배로 물어줄 테니까 계약 이제 물리자라고 매물 거두는 사례까지 나오고 일주일 만에 아파트 가격이 2% 넘게 오르는 등의 과열 조짐이 동탄 지역에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0: 이 나이에도 하이닉스에 취직할 수 있다면 제가 뉴스명단 그만두고
1: 당장 그만두셔야죠. 내일이라도 그만두셔야
0: 네,
1: 합니다.
0: 생산직으로 가고 싶다. 그 학력 철폐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이
1: 네.
0: 철폐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가시죠.
1: 함께 네, 네. 가겠습니다. 네.
0: 오늘의 마지막 뉴스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공개석상에서 만난 김민석 정청래 또 우원식은 전당대회 불출마로 준비했습니다.
0: 아니 뭐 김민석 정청래 이 두 분 옆자리에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던데 애매한 거예요? 애애한 거예요?
1: 일단은 뭐 비판을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예. 네.
1: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길을 나란히 마중 나간 데 이어서 어제 열린 민주당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또 옆자리에 앉아서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0: 아 근데 발언 내용 보면은요 상당히 뼈가 있고 긴장감이 있어요.
1: 네, 미묘한 신경전이 이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 해석을 두고 두 사람 간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우리 당의 험지로 꼽혔던 강원도 강릉과 동해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여준 눈부신 선전이 큰 감동을 줬다라고 말했고요. 네, 김민석 총리는 정부 측 축사자로 나섰는데 아쉽게 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갈등 자제를 주문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당정청 원팀을 강조하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개혁 과제들을 완수해가겠다라고 했고 김민석 총리도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개혁 DNA를 확고히 가지고 민생실용 확장의 승리 공식을 가지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0: 송영길 의원은 출마할 것 같고 우원식 전 의장은 불출마한다고요?
1: 예, 송영길 의원이 당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는데 이 KBC 광주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출마 여부를 지켜보겠다면서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송영길 의원 자신의 출마 개연성도 훨씬 커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모두 출마의 권리가 있지만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했고요. 정청래 대표가 당권 노선을 다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정청래 지도부가 정면으로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출마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네.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0: 네.
1: 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도 역시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됐는데 네.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지는 당내 갈등에 쓴소리를 하면서 네. 자신은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어요.
0: 네. 네,
1: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전국정당 지금의 민주당이 그 민주당인가라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또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는 것이냐라고 좀 쓴소리를 했는데요.
0: 네.
1: 예,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에 네. 대해서는 예, 국민께 받은 경고다라고 좀 확실하게 짚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상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와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2: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어제 국민의힘이 낸 보도자료에는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장동혁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 또 이번엔 확실히 2018년보다 선전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자화자찬식 보고서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셔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보도자료 보셨죠?
5: 예, 맞습니다.
4: 혼신의 힘 다했다, 선전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5: 뭐 혼신의 힘을 다한 것도 많고 네. 뭐 선전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도 맞죠. 네. 근데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약간 뭐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균형감 있게 이렇게 적히지는 않은 그런 보도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 보도자료의 목적이라는 게 늘 완전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도 이번에 한번 돌아보자 이런 보도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조금 우리 당 차원에서는 좀 홍보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잘한 측면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우리가 잘한 부분을 좀 강조한 자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장 선거를 예를 들어보면 지난 2018년에는 뭐 패배했지만 이번에 승리했잖아요.
5: 네.
4: 오세훈 시장 얘기는요,

0: 장동혁 대표 막 출몰할까 봐 자기 도망 다녔다 막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장동혁 대표는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서 관점의 차이 있는 것 같고, 정정식 원내대표도 우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돼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보도 자료를 당 대표실에서는 내고 싶어 했겠지만 과연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런 형성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 닷새째 입원 중인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는 참석합니까?
1: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오늘은 참석하지 않으시는 걸로
0: 아,
1: 좀
0: 그래요?
1: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언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거기에
0: 네.
1: 지금 대표님이 빠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아마도 오늘은 빠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많이 아프시대요?
1: 저도 지난 주말에 좀 확인해봤는데요. 그래도 좀 많이 아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 선배들한테 좀 전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이 단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0: 그럼요.
1: 정치인 단식 이거를
0: 맞아요.
1: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0: 맞습니다.
1: 이거 뭐 단식해서 그 보니까 죽는 사람도 없고 하는 거 보니까 단식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 이 단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그때도 충격을 주지만 그때 이후에 장기적으로 몸에 아주 큰 충격을
0: 맞아요.
1: 줘서 굉장히 만만해 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봐도 아무래도 실제로도 장동현 대표님 그 단식 이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0: 병문안은 안 가셨어요?
1: 가진 않았습니다.
0: 왜요? 보기 싫어요?
1: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제가 한번 이렇게 더 스트레스 드린 것도 있고 한데 걱정은 되지만 오히려 제가 찾아가면 더 스트레스 좀 할까봐 사실 좀 기회가 되면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은 있지만 제가 찾아가는 건 이번에 안 했습니다.
0: 뭐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재준 최고위원님이 주장하시던 얘기를 그냥 막 하기도 좀
1: 맞습니다.
0: 그렇겠지만 아직도 좀 사퇴하고 전당대회에 다시 나와서 재평가 받아라.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1: 제 입장은 변함은 없고요. 그리고
0: 네.
1: 다만 이제 충분히 의사는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 또는 우리
0: 네.
1: 의원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론화도 됐고 충분히 전달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생각도 해보시고 이렇게 할 시간을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어제 정정식 원내대표요. MBN에 출연해 장동혁 사태 2월까지 가겠냐. 빠른 시일 내에 종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정식 원내대표랑은 좀 얘기 나눠보셨어요?
1: 이건 가지고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좀뭐 오늘이라든지 뭐 조만간에 좀 나눠볼까 싶어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0: 그렇죠.
1: 어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지도체제 자체가 2월까지 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논란 자체를 그때까지 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한 구분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의원총회나 이런 모든 데서 의원들의 다수는 뭐 지금의 리더십 자체로 뭐 너무 시간을 지연하는 건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네.
1: 원내대표로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뭐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최고위원님, 최고위원회의 참석하시면 좀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무슨 발언만 하면 조강한 최고위원이 이 철부지, 이 외교 막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따로 어떻게 좀 얘기 안 나눠보셨어요? 왜 그래?
1: 지난번에 제가 악수하려고 하니까 좀 악수도 피하려고
0: 피해요?
1: 하시고.
0: 아이, 또왜 그래요? 피하고 또.
1: 근데 뭐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 뭐당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당원들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대변해서 말하고 또한 그런 부분을 최고위 안에서도 조율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아니, 보통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싸우시더라도 이제 카메라 좀 빠지고 나면 아이고 뭐 제가 우체국 아이고 뭐좀 말리시면 나도 미안해 막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진 않은 거예요?
1: 뒤에서 조율을 합니다. 뒤에서 조율도 다
0: 예.
1: 하고 뭐 이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많이 조율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래도 몇몇 분들하고는 뒤에 뭐 조용히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0: 네.
1: 듣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전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장동혁 대표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결국 신동욱 그리고 김재원 이 최고위원분들이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과는 좀 얘기 나눠 보셨어요?
1: 제가 구체적인 거는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0: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1: 뭐 본인들의 입장이 있고 또 생각이 있으시고 하니까 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분들도 당이 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엄청 많으시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로부터 생각도 좀 많이 듣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두 가지 몇 가지 그 고려 요소 중에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개별 의원들이 막 사퇴하고 해서 이 지도부가 붕괴되는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좋은 방법이지 뭐 최고위원 몇 명이 이렇게 막 사퇴해서 뭐 어떻게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이런 모습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장도영 대표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거의 책임을 지는 보통 선거 패배하면은 당대표는 그 다음 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당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해 주세요. 이렇게 보통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계속 나는 당대표 절대 그만 안 둔다고. 이러면 당이 강제적으로라도 이 지도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1: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네. 뭐 하지만 뭐 최후의 방법이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신동욱 최고위원의 이 뉘앙스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1: 이걸 참 말씀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네. 그냥 그 우리 당의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0: 하여튼 오늘 최고위원회의 참석하시죠?
1: 네.
0: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막 이렇게. 아셨죠?
1: 알겠습니다.
0: 국민 앞에 약속하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최고위원님, 그 예. 만약에 이제 지도 체제가 네.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이제 지도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뭐 비대위 갔다가 내년 2월 달쯤에 전당대회 한다. 아니면 그냥 비대위 갔다가 아니면 당대표 권한 대행 갔다가 바로 전당대회 치른다.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뭐 간략하게는 제 개인적 이거 완전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간략하게 짧은 기간에 비대위를 좀 가져하고 내년 초쯤에 정식으로 전당대회를 하는 게 가장 뭐 합리적인 방안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네. 뭐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국민들께서 또는 방송에 나오는 분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비대위를 한번 하면 잔여 임기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뭐 그 잔여 임기만 다음 당대표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게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한동훈 지도부가 그 사퇴했을 때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잔여 임기만 하지 않거든요.
0: 네.
1: 그 이유도 중간에 비대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0: 아 새롭게 시작하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0: 6개월 규정에 그게 그렇죠. 적용이 안 된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1: 예. 이미 비대위가 새로운 지도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잔여 임기 규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일단은 잠깐의 비대위를 하는 게 이후에 다른 논란을 좀 없앨 수 있는 뭐 이 다음 지도부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이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가 한 번은 짧게라도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우리 당의 뭐 캐캐묵은 문제들, 이 갈등 문제를 좀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좀 다소 중립적인 여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비대위가 여러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0: 그럼 보통 이제 당대표 그만두면 원내대표가 네. 뭐 비대위원장이 잠깐 되든가 아니면 당대표 권한대행이 네. 되는데 그거 말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합리적으로 당을 좀 바꾸는 그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1: 아, 꼭 외부에서 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일단 정전식 대표님 자체도 네.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뭐 저는 겸직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겸직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외부에 모셔오시더라도 뭐 어떻게 좀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좀 약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다음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하게 운영해 줄 수 있는
0: 네.
1: 이런 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그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의 이제 지도부 선출 규정이 있잖아요.
1: 네.
0: 지금은 당원 80이고 일반 국민 20인데 그 규정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 아, 조금 저는 바뀌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0: 민심이 더 반영되는.
1: 그럼요. 우리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정당의 주인이 다 당원들인 것 같지만
0: 아니에요.
1: 아, 맞아요. 우리가 제가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봤어요.
0: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1: 절반 정도가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0: 당비보다 더 많지 않아요?
1: 지금은 거의 절반이더라고요.
0: 그래요?
1: 지난번에 봤을 때 반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정당이라는 게 당원들이 주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민들이 주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시야에 맞는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당의 그 의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적절한 뭔가 어떤 전당대회의 의사 반영 기준을 만드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최고위원님은 뭐 국고보조금만 얘기하셨지만 선거보조금도 있고요.
1: 네.
0: 선거보조금도 있어요.
1: 네.
0: 그러면은 당비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비율로 따져보면 한 70이나 80%가 국민의 세금으로 당이 운영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심 반영 비율도 그렇게 높여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최고위원님께서 주장을 강하게 해주시면 좋을
1: 알겠습니다.
0: 것 같아요.
1: 저도 그런 식으로 가야 이게 우리 당이 뭐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각자가 너무 강성 당원들이
0: 맞아요.
1: 모든 것의 주인이고
0: 그렇죠.
1: 우리가 이것만 장악하면 나머지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조금 소외시켜도 된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것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정당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고 국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 만나보셨어요, 의원?
1: 한번 만나봤습니다.
0: 뭐래요? 기분 좋대요? 의원 당선돼서? 첫마디가 뭐였어요? 고맙다 아니면은 뭐?
1: 그 만났을 때 첫마디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0: 네.
1: 당선되고 나서 저한테 그 전화가 한번 오셨는데 오. 그때 첫마디는 네. 그 죽을 뻔했다
0: 그렇죠 그랬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1: 네.
0: 한동훈 의원 복당이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뭐 한동훈 의원이 주말에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이 있다. 이러한 좀 상반되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최고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낫다. 아니면 좀 시간 보면서 천천히 들어오는 게 낫다.
1: 저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천천히 들어오는 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계속해서 뭐 본인에 대해서 좀 망감을 가진 분들과 조금 더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우리 당으로 들어오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급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를 받게 둘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 당의 의무를 좀 방기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셨어요. 한동훈 대표 제명은 잘못된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들, 특히 부산 시민들의 판단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건 결국 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의를 또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당 뭐 그냥 우리 안에서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를 막 거스르고 이러면 또한 그 또한 우리 또한 국민들의 판단을 또 받게 될 겁니다.
0: 네.
1: 그런 점을 고려하면 너무 오래 이거를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당도 그에 좀 화답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본인을 싫어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좀 만나기도 하고
1: 그렇죠.
0: 회관에 있으면은 딱 거기 방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그 방으로 초청해서 얘기도 나누고 또 그냥 불쑥불쑥 들어가서 아 의원님 저 왔어요 하면서 많이 만나신대요?
1: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오.
1: 저도 최근에는 오히려 제가 많이 소통하지 않아요.
0: 네.
1: 그냥 뭐 저보다 오히려 기존에 좀 멀었던 분들이 많이 소통하도록 저도 이렇게 옆에 저는 별로 가지 않는데
0: 네.
1: 그 제가 이렇게 전에 오는 것들 보면 무슨 정전식 대표님 이번에 당선되시고 나서는 저 축하 난도 보내시고
0: 네, 네.
1: 그다음에 뭐 각종 다른 의원들의 토론회나 이런 데도 다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뭐 법안 같은 것도 공동 발의 이런 것들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 살아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2030년 대선에 보수파에 대선 후보군이 많이 풍부하게 늘어났다. 네. 오세훈 시장 좀 견제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나 아유 우리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있으세요?
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개인

0: 생각하는데 뭐 사실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는 인사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무슨 뭐 사회수석으로 들어간 분이 또 민주노총의 부위원장 출신. 안 그래도 너무 민주노총 출신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게좀 사회적인 비판이 있었는데, 물론 그분의 구체적인 뭐 제가 그뭐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지만, 그런 적어도 이렇게 보이는 이력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점. 그런 부분 못지않게 저는 가장 우려됐던 건 사실 이번 민심, 그 선거 결과에서 나온 민심, 그리고 여러 지표에서는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경고 등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선관위 사태나 이런 데들에 있었던 것들이 단지 그냥 단순 참정권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2030 청년 세대들이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고, 이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게 사회로 계속 제도권으로 계속 들리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여러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듣겠다는 이런 뭔가 의지를 보이는 인사들이 조금 있었으면, 그게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석급에서 조금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1: 그 우재중 의원님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들의 아픔, 어려움, 또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외침 그런 것들도 다 최고위원님께서 어떻게 좀 당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0: 저도
1: 생각도 좀 듭니다.
0: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법원에서 유죄 나왔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0: 이거는 제가 뭐 차마 제 말을 하기보다는 그 제가 제일 와닿았던 말을 옮기는 걸로
1: 뭐예요?
0: 대신하고 싶습니다. 진중권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번데기 지능이면 알수 있는 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걸로,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냥 뭐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연어 하나 얻어먹고 다른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포장하려고 지금까지 이 많은 노력을 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 나왔다는 게 저는 너무
1: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유죄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야. 세 명이나 무죄를 얘기했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0: 세부 내용도 보면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던 걸로 알고
1: 근데
0: 있고,
1: 왜 저럴까요? 말랑 일부 의원들은.
0: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정말 비상식적인 행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훨씬 더 생각보다 많이 뭐 지식도 높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뭐다 지켜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천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 관리 식단, 혈당 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9: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4: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15: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4: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6: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월요일입니다.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과

0: 경남 지역은 오늘 밤까지 10에서 40mm,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80mm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출근길 정체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분당 수서로는 성남 쪽으로 복정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4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밖에도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도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출근길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정치 10단이에요. 저 정치가 이분의 말처럼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재현 의원님 모시고

0: 평가까지 그리고 대안까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언제
1: 네.
0: 올라오셨어요? 어제.
1: 어제 밤에 어제요? 와가지고.
0: 밤에요? 또... 피곤하지 않으세요?
1: 아, 공원에서 또 운동도 하고.
0: 아, 그러셨어요?
1: 피로는 운동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0: 저도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참모진 인사평가 총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뭐 새민정석의 검사장 출신 한찬식, 홍보석의 성기홍 이런 부분들 평가 좀 전반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1: 글쎄요. 대통령의 인사 그리고 저도 수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수석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0: 그렇죠. 본인 참모인데.
1: 논평을 하지 않죠. 네. 비서니까.
0: 그렇죠.
1: 아, 그런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내 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끼리
0: 네.
1: 이 게시판에서는 치열하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포인트 때문에
1: 그렇지만은 오늘 아침 더아 각 신문에서는 비교적 조용하게
0: 네.
1: 평가를 한가 보면은 전당대를 앞두고 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야죠.
0: 검찰에 있을 때 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 좀 구속수사하고 주진우 의원하고 같이 호흡 맞췄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건가요?
1: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곤란하시군요.
1: 아, 곤란하지는 않지만은 네.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0: 네.
1: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네. 똑같은 수석 비서실장을 한 사람으로
0: 네.
1: 뭐 생각해야죠.
0: 네,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연어술 파티 의혹 있어요? 막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위증 혐의로 유죄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글쎄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4대 3
0: 네.
1: 이런 배심원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공소권 남용을 사법부가 검찰에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 판결을 보고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게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지만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당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1: 아니 사법부의 판결이라도 자기들의 의사는 얘기할 수 있죠.
0: 네.
1: 그러나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은 누구나 네. 똑같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0: 근데 이제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막 억지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려는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1: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지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거나
0: 네.
1: 또는 승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구분되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제가 계속 여쭤보냐면 공소취소 특검 법안 이걸 마련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연어 술파티 의혹 이거를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1: 저는 그러한 것보다도 제가
0: 네.
1: 당해봤고 경험했고
0: 네.
1: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를 제대로 했느냐
0: 네.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0: 살펴봐야
1: 돼요. 제가 당해봤잖아요.
0: 네.
1: 저는 군사첩보 SI 그대로 국정원 메인서버에 있다
0: 네.
1: 해서도 검찰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법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3년 반을
0: 네.
1: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 사실이 밝혀지고 그때도 밝혀진 다음에도 계속 공소시설을 요구했지만 결국 사법부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0: 네.
1: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 3년 반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돼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해서 이번에 사법부의 지적을 받은 것은

0: 얼마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1: 네.
0: 공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당내 분위기 좀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앞두고 총체적인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말 폭풍 전야예요?
0: 저는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1: 네.
0: 상대적으로 우리가 역대 선거를 치러 보면은 보수라는 게 무서워요.
1: 네.
0: 저는 진보 입장에서 쭉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러 봤지만은 진짜 무서워요.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은 과반을 못 넘고
1: 그러네요.
0: 49%.
1: 네.
0: 그리고 이번에도 아무리 박근혜, 이명박 무슨 낯으로 나와서 그렇게 누벼요? 그렇지만은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보는 뭉쳐야 됩니다. 단결해야 되는데 과연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특히 저는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보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국민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임기 4년을 앞두고 더욱이 앞으로 2년간은 선거가 없는데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뭘 가지고 싸우는가?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고 저하고 똑같은 염려를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말씀하셨더라고요.
1: 그 의원님께서 지금 당청 주먹질에 국민이 코피 터진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정청래 대표도 나가고 김민석 총리도 나가고 하면 대단히 정말 험한 길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0: 지금 나가는 것 보면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송영길 의원도 레이스에 뛰어드니까 두고 봐야죠.
1: 그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월드 클래스다, 뭐 90도 폴더 인사 이런 것들이 좀 과공 비례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약 올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0: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은 서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나 당대표를 할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충성심은 강하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 하던 그대로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1: 아니
0: 지난
1: 근데 당권 뭐죠? 정권은 짧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대통령 저격한 거 아니야? 막
0: 아,
1: 그렇게
0: 그래서
1: 비판
0: 저도 뭐 4년은
1: 나오니까.
0: 길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 주말에 4일간 호남에 있었어요. 그런데 해남 미황사라는 신라 경덕왕 때 창건한 사찰의 대웅전을 1200년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해체해가지고 복원을 했어요. 새로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왔는데
1: 만나셨어요?
0: 만났죠. 만나서 축사를 하는데 호남 민심이 정청래 대표한테 싸늘하다 그렇게들 얘기했는데
1: 아니에요?
0: 거기에서 축사하니까 굉장히 박수를 많이
1: 아,
0: 받더라고요.
1: 그래요?
0: 저보다 더 받더라니까요.
1: 그래요?
0: 저는 거기 지역구인데 그래서
1: 정청래 대표에게 줄 서신 거 아니에요, 지금?
0: 저요? 제가 친청 친명할 그런 군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언론에서 얘기하는 혹자가 평가하는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싸늘하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상당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대통령 잘한 임기 1년을 평가받고도 나머지 4년간 지금 벌써 레임덕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 제발 좀 싸우지 말자. 네. 그런 생각합니다.
1: 싸우지 마는 전제 조건은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
0: 본인에게 그러한 권면도 해봤지만은 본인이 죽어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1: 나온대요?
0: 네, 나올 거예요.
1: 그럼 최종적으로 딱 결심하기 전에 박지원 우리 의원님께 정청래 대표 전화를 해요. 형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형님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0: 저한테 전화할 사이가 안 됩니다.
1: 만약에 그러면.
0: 만약 그런 일이 없어요.
1: 없어요? 네. 송영길 전 대표도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0: 송영길 전 대표나 김민석 총리는 저하고 두 차례 만났어요.
1: 네.
0: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자기는 출마를 하겠다.
1: 네.
0: 그래가지고 3자 구도로 가서 과반을 못할 테니까 네. 그 결선까지 끌고 가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법을 찾겠다. 그런데 모르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지금 하다 보면은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1: 모르세요 진짜?
0: 진짜 모르겠어요.
1: 그래도 누가 될지
0: 예, 딱 호남에서도 제가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한 일주 전에 간담회를 해봤더니 거기서는 또 송영길 대표를 상당히 지원하더라고요. 네. 몰라요. 네.
1: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좀
0: 김민석 총리가 아무래도 압도적이고요.
1: 압도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반기 4년 국정 운영을 위해선 누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0: 당원과 국민이 결정해야지만은 저는 이런 상태로 네. 진짜 전쟁 날 정도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자제돼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1년간 잘했는데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민경제, 농어촌
1: 네.
0: 지금 엉망입니다.
1: 네.
0: 코스피는 구청 갔다 가더라도 그건 그들의 잔치예요.
1: 그렇죠.
0: 서민들은 진짜 어려워요. 네. 여기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리고 내란청산이나 개혁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싸우면은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5년간 저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본 사람이에요. 대단히 성적 좋은 진짜 1등 1년을 해온 대통령한테 나머지 임기가 4년 남았는데 레임덕 운운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요.
1: 네.
0: 뭐 야당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 꼭 야당하던 그 버릇을 가지고 지금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되겠냐 이거죠.
1: 네.
0: 저는 끔찍한 게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이 2028년 총선 승리하고 2030년 정권 찾아온다. 그 대통령 되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1: 네.
0: 그분들이 누굽니까? 내란 세력들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아무리 전당대회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끌고 가느냐.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진짜 뭐 공개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 당원 1호이기 때문에 1호 당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거 정리 안 하면요. 나중에 진짜 눈사람 됩니다. 굴러갈수록 커져요.
1: 당무 개입에 대한 비판 여론은
0: 그런 당무 개입이 아니죠.
1: 네.
0: 예, 그렇게 뭐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인위적으로 누구는 나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염려를 전한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각성할 거예요.
1: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신호는 충분히 주신 것 같은데요. 누구를 싫어하는 그 신호도 주신 것 같고요.
0: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더 지금 점화되고 있고
1: 네.
0: 거기에다 민정수석 같은 인사가 되니까
1: 네.
0: 마치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문조 텔레, 털레유 뭐 저거 뭐 뭐 한강 뭐 저거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1: 네.
0: 여기에다 기름을 붙여버리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된다.
1: 그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정청래 대표는 불출마하고 김민석 총리가 호흡을 잘 맞출 것 같으니 그냥 총리가 당대표가 되는 게 순리다.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런 건 아니고 아니요. 초창기에는 저도 지방선거 결과나 특히 70%에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한때는 데드크로스를 네. 지났고 또 민주당도 20여 프로 앞서다가
1: 네.
0: 내란 세력 국민의힘한테 떨어지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1: 있어요.
0: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럴 것도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누가 인위적으로 당대표를 나오지 마라 나와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주의 방식대로 나오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한 집권 여당다운 태도를 가져라 이거죠.
1: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마음과는 다르게 다른 후보라는 게 저희 같은 평론가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됐어요. 여권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국정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0: 아, 그것은 같은 민주당이에요. 뭐 장동혁 씨가 우리한테 와서 당대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원과 국민이 결정했으면은 네. 당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가는 것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1: 그런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원만하게 잘 국정운영 뒷받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가진 막강한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도 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진보 진영 민주당을 운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0: 그런 힘이 생기더라도 당원과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1: 지금까지
0: 지난 1년은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잘했다고 봐요.
1: 잘했어요?
0: 대란 청산.
1: 네.
0: 법사위원장 때부터 시작해서
1: 네.
0: 그분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됐겠어요? 추미애 위원장이나 최민희 위원장이나 소위 뭐 호불호가 있지만은 그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탄핵되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개혁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2, 3개월 전에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1: 잘했으면은 대통령께서 공항에 나오지 말아라 그랬다가 공항에 나오니까 탁 수고하세요 뭐 이 말씀만 하시고 인상 굳게 그렇게 가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안아주기도 하시고 자주 뭐 만나시고 독대도 해주시고 이랬을 건데.
0: 아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라.
1: 네.
0: 오동잎이 떨어졌으면 가을이 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1: 네. 그럼 못했다는 거잖아요. 호흡을 잘 못 맞춘 거잖아요.
0: 아니, 글쎄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느끼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1: 네.
0: 아무튼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산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은
1: 네.
0: 정치적으로는 패배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국 전 민주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에게 던진 10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공천했냐, 평택을 해. 왜 단일화 거부했냐, 막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국 대표가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1: 없어요?
0: 생각합니다.
1: 없어요? 왜요?
0: 왜냐하면 이미 네. 조국 대표가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평택 간다
1: 네.
0: 라고 하기 전부터 연대하기 위해서 양당 사무총장이 같은 날 오후에 만나기로 돼 있어요.
1: 네.
0: 그런데 10시에 탁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보 단일화 얘기했는데 진보 단일화 얘기하려면은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그렇죠. 이미 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저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
1: 아이고.
0: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네.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진보의 한계는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1: 네.
0: 단일화 연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본인도 하지 않았잖아요.
1: 네.
0: 예. 제가 오죽했으면은 그럼 조국 대표가 지금도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예. 뭔가 네.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퇴해달라 안 했잖아요.
1: 네.
0: 단일화를 하지 않게 만든 것은 조국 대표예요.
1: 네.
0: 사퇴를 하지 않은 것은 조국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한테 섭섭하다 할 수는 있지만은 단일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공천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그래도 이제 진보 중에 큰 어른과 큰 뭐 중심이 민주당이잖아요.
0: 그렇죠.
1: 조국혁신당 저렇게 좀 하나 있으면 아 이제 같이 가자 우리 대통령 뒷받침 해야지 합당하자 이런 얘기 좀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저는 오래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걸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20명에서 10명 또는 5명까지도 구라파식으로 내려주는 것이 소수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1: 네,
0: 거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는 지금도 주장해요.
1: 네.
0: 그리고 항상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통합도 얘기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이다.
1: 네.
0: 또 그렇게 해야 된다.
1: 네.
0: 이런 생각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뭐 민주당 소속이지만 우리 정치권의 큰 어른이시잖아요. 경륜도 경험도 많으시고 장동혁 대표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0: 물러가야죠.
1: 네?
0: 물러가야죠.
1: 물러가야 돼요?
0: 안 물러가야지.
1: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지금 박절하신 거 아니에요?
0: 아이, 그건 징병하고 입원했는지 진짜 아픈지 모르지만은
1: 네.
0: 그러면 안 되죠.
1: 네.
0: 어떻게 아무리 그런다고
1: 네.
0: 윤어게인을 부르짖으면서 당대표를 무슨 낯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그냥 그만둬라.
0: 그만둬야죠.
1: 알겠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과의 그 인터뷰는 너무 재밌고 즐겁고 항상 많이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0: 그 이제 안 물러가니까
1: 네.
0: 두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된다고 하는데
1: 신동욱 김재원
0: 예. 그분들도 물러가서 정리를 해야지
1: 네.
0: 또 그 잘 안 물러갈 거예요 그분들
1: 안 물러간다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지금 지탱하죠.
1: 뭐 생각이 좀 매일 바뀌고 있다 뭐 이런
0: 글쎄요. 아, 매일 바꿀 게 어디 있어요.
1: 그만두는
0: 내란 세력을 내란을 종식시켜주는 것이
1: 네.
0: 보수도 갈 길이에요.
1: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나눴던 대통령 지지율은요 46.7% 5주 연속 하락했고 취임 후 첫 데스크로스 부정이 더 높았다라는 말씀입니다. 49.7%로 좀 높았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0: 예.
1: 건강하게 또 오늘 얼굴 뵙고 인터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오늘 진짜 방송하기 싫은데 그냥 어물어물 남겠습니다.
1: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에 예. 또 뵐게요.
0: 예, 예.
1: 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8: 비가 와.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월요일 4부는요. 명당혁신이로 함께 갑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3: 요즘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계속 변함없이.
4: 뭐 그냥 비슷합니다.
3: 제 욕이 많이 줄었고 신 변호사님 욕이 많이 들었어요.
4: 뭐 지분으로 비유하자면 제가 조금.
3: 9대1이에요 요즘.
4: 9대1까지는 아닙니다.
3: 예전에 제가 9였었는데. 예,
4: 여전히 그 원조 맛집을 제가 따라가긴 좀 어렵습니다.
3: 알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이제 오후부터 또 고생하시겠네요.
5: 일주일만.
3: 일주일만. 네. 뭔 일 하는지 또 우리 명당 당원 동지들께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이 가서 보시라고.
5: 우리 YTN 라디오의 인기 프로그램인 뉴스 정면 승부의 진행자가 더 큰 일을 맡게 돼서 이제 떠났는데 그러면 누군가 이제 대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진행을 하고 다음 일주일은 또 다른 분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진행자가 온다. 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떨려요?
5: 글쎄요, 뭐 떨리면 안 되죠. 네. 이거 떠들어서 먹고 사는데 떨면 안 되죠. 네.
3: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우리 시사평론계에 떠오르는 샛별. 이석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구멍이 나면 달려옵니다. 5분 대기죠. 이석현입니다.
3: 각오 한마디.
6: 아, 각오. 저는 늘 이제 장성철 수장님을 흠모하며
3: 거짓말쟁이.
6: 그쵸. 거의 이제 롤모델로 살고 있는데 거짓말. 사실 수장님 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아, 명당에 두 번이나 나왔었고요.
3: 저 진행할 때 나왔어요.
6: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손해요.
3: 죄송해요.
6: 아, 매주 딴 방송에서 보는데 아,
3: 거기서만 네. 본 기억이 있어요.
6: 그러니까요.
3: 죄송합니다.
6: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그만큼 제가 익숙하게 생각한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6: 아, 알겠습니다.
3: 신 변호사님,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4개월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4: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증과 관련된 재판이니까 이제 1심을 국민참여 재판 형태로 했고요. 이제 배심원들의 그 평결에 따라서 뭐 구속력은 없지만은 재판부가 그 의견을 존중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유죄가 나온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술파티가 있었냐 없었냐 그 자체가 뭐 핵심이라고 하긴 어렵고 사실은 조작이나 회유가 있었냐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도구로 뭐 연어 회덮밥이니 소주니 뭐 이런 반입 여부가 이제 증거로서 다퉈졌던 내용인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국가기관들의 그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폭로 이후에 뭐 말이 바뀌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법무부의 특별점검팀,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TF, 또 대검에서 있었던 징계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판단들이 다 서로 혼재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1심 재판이 국민참여 재판 형태로 이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술파티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 제소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자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항소심에서 조금 더 이거는 판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근데 뭐 박상윤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주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계도했던 담당 교도관 다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못 봤다고 그랬거든요.
4: 아니 근데 이제 교도관의 그 증언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그 연어회 덮밥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도시락 반입을 했다라고 또 증언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3: 밥이야 뭐.
4: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파티. 지금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고 사실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강제 수사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3: 더 이상 그냥 어떻게 강제 수사해요?
4: 이제 뭐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전 특별 검찰 검사에 의한 수사가 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양 당사자 간의 주장만 놓고 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는 저는 진실 규명은 상당히 좀 어렵다.
3: 김민하 평론가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강제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감찰위원회에서
5: 감찰 진행했죠.
3: 네. 여기서는 검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왜 이런 배치된 결과들이 나올까요?
5: 그게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 확정이 좀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좀 확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서울고검 TF에서 이제 진행한 것도 사실 거짓말 탐지기가 근거였는데 네. 거짓말 탐지기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제 그 이제 오래된 사건이고 반복적으로 이제 거론된 사건이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반응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안 나올 수 있다. 요 판단이 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추가로 짚어볼 만한 쟁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판결을 보면은 연어 술파티 문제에 대한 위증 혐의는 이제 유죄인 거지만 절차적으로는 또 재판부가 이제 공소 기각한 부분도 있어서 물론 요거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지만 요 직접적인 사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네. 일단 이게 1심에서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금 이제 조작기소 특검이나 이런 걸 또 추진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그 설명하는 과정에 이제 좀 무리수인 논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4대 3인 뭐 이런 배심원단의 판단은 뭐 그래도 3명이나 그래도 예, 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돌린 노래처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맥락을 유권자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할 거냐의 문제는 항소심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이석현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 근데 연어 술파티 이런 게 저는 다 무슨 일인가 싶어요. 정말 네, 이게 네.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드는 이유는 뭐 연어와 술을 먹으면 회유가 된다는 전제부터 좀 이상하고요. 애초에 이화영 부지사는 좀 정권에 따라 진술이 흔들렸다는 얘기도 맞는 만큼 좀 그걸 만회하려고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여기에 좀 많이 과잉 배팅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어 술파티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뭐 이걸 기반으로 공소시도로 나아간다는 전제인데 그렇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돼 보여요. 지금 이런 식으로 깨져 나가는 게 특히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쌍방울 쪼개기 후원 뭐 네. 이런 게 무죄가 나고 공소기각 직권남용의 공소기각도 됐죠.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어 술파티 얘기 때문에 좀 다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연어 술파티라고 명명되는 뭐 연어 회덮밥이든 어떤 바깥에서

0: 음식이 들어오고
1: 먹을 수 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소주가 들어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먹을 수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도 어떤 회유가 있었냐라는 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큰 틀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변호사비 대납으로 출발해서 대북송금으로 틀어졌고 네. 이게 법리적으로도 무리한 수사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안에 하나하나를 입증하는 부분들이 뭐 이화영 지사 사건이나 이렇게 연결된 사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것인데 너무 지연말단적으로 들어가 니까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대로 좀 무리수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것은 조작 기소와 조작 수사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 너무 지연말단적으로 들어가서 진실 게임식으로 하면 진실 규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냥 밝히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좀 거시적인 총괄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지금 이제 박상현 검사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도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애초에 지금 징계를 회부하겠다는 요 내용 중에는 연어 술파티 본 이 얘기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와의 통화에 나온 이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사실 이 사건에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 수사 과정이 이상하다라는 이제 어떤 지적들은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감찰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감찰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뭐 앞으로 또 예를 들면은 이것과 관련돼서 조작해서 특검을 추진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롭다기보다는 기존 거론된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같이 묶여갖고 이제 요 정당성을 다투는 얘기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감찰은 감찰인 것이고 그 감찰 내용과 함께 또 법무부에서 또 나름대로 이제 조사한다고 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 정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새롭게 나오면 조사 기소 특검을 이제 추진하는 어떤 이제 배경이나 동력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감찰 결과 이게 뭐 일반적인 검찰의 행태와 관련돼서는 나쁜 행태가 있지만 특별히 이 사건과 관련돼서만 어떤 뭐 연어 술파티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력이 상실된다.
3: 지난 1년 동안 감찰 많이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나온 게 없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2: 정확히
3: 있어야
2: 얘기하면
3: 한다라고 계속 정신승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2: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3: 아니 아니 제가
2: 그 서울고검에서 이제 요와 관련된 이제 TF를 진행해서 진행한 것은 요거는 이제 감찰이라기보다는 감찰 전 단계인 것이고 그다음에 요걸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감찰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다시 논의하는 이제 위원회에서 또 논의했죠. 근데 그 논의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연어술 파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요런 거는 징계 사유는 안 들어가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3: 해요.
2: 그래서 요거는 감찰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감찰 결과가 나오는 건 또 봐야 되는 거죠.
3: 요 사안은 요거 하나만 이석현 평론가님께 네. 여쭤볼게요. 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결과론적으로는 무죄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 이런 조국 반응. 대표님을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네요. 네. 법정에서는 졌지만 국민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저는 강경파 의원들이 네. 좀 결자해제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뭐 시연하고 편의점 가가지고 네. 막 소주 따르고 네. 결국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증으로 1심 결과 나온 거잖아요. 네. 저는 오늘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지지도 부정이 크로스했습니다. 긍정을. 지금
3: 아, 그래요?
4: 굉장히 이제 큰 지금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이 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실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부정적 그 요인으로 공수처 특검이 가장 첫 악재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끌고 갈수록 정부 여당 또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요 사안 이렇게 넘어갈게요. 김인하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서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라. 진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진짜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무슨 말로 해석해야 돼요?
2: 그러니까 최근에
3: 정청래 대표 출마하지 마.
2: 집권 세력 내 이제 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 구도가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대단히 이제 뭐 지금 죽일 듯이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수 보듯이 하는 그런 싸움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거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걸 우려하게 만드는 게 지금 거의 양측의 싸움이 예를 들면 노선이라든가 앞으로의 청산인지라든가 이런 걸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 과거에 뭐 했느냐 너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리고 없는 사실을 뭐 좀 이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없는 사실을 막 만들어내서 예를 들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뭐 유튜브 채널들이 다 특정인에 일방적으로 좋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집권 세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민주당이 무슨 정치를 해야 되느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좀 이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좀 중도적이나 중도적이거나 또는 연성적인 지지층들이 지금 아 이거 보기 싫다.

0: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응답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게 나오는 것이고 특히 이제 ARS 조사는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네. 고관여층들 그전까지는 정치 뉴스 열심히 보던 사람들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요 당내의 어떤 분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서 이 답변을 안 하거나 부정평가를 하거나 이런 국면까지 이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싸워서 도대체 이를 뭘 이루겠다는 것이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당내에서는 결국 그러한 진원지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지금 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대통령의 이 말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 출마하지 말라라고 해석해도 돼요?
0: 결국은 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얘기죠. 근데 말이 이제 출마하지 말라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 결론으로 돼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1: 이석현 평론가님.
2: 네.
1: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공격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누구를 향한 거라고?
2: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문조 덜레유 라고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일종의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어준 정청래 소위 문조 덜레유 말 잘 안 쓰려고 하긴 하는데 네. 그쪽 봐. 분들과 친명, 뉘이재명 분들이 지금 붙고 있는 건데
1: 그렇죠.
2: 사실 100이면 100 그 김어준 분들이 태클을 시작했어요. 네. 뭐 이건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뭐 조국 혁신다의 합당, KTV 악수 장면 뭐 삭제, 공소치료 미락설 음모론, 뭐 ABC론 이거 누가 했습니까? 근데 그쪽 분들이 다 제기를 하고 소위 친명이나 뉘이재명 분들이 방어를 하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그래서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공격하는 것은 그분들이 아닐까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근 그 친석계라는 네이밍도
1: 친석 이석현계?
2: 아닙니다. 김민석계. 그래서 김어준 씨가 만든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게 친석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제 과대 포장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공방들이 사실 굉장히 부질없고 좀 공허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대통령 말씀 중에 아마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냐 너희들 다툼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저는 굉장히 좋은 시의적절한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네. 그렇다고 마냥 싸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네. 노선 경쟁 확장할 거냐 고립을 택할 거냐 이 노선 경쟁을 당내에서 해줘라 이런 네.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1: 신인규 변호사님.
3: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시비가 붙어서 그 싸움을 할 때도 굉장히 그게 이제 잘못 가는 게 이제 쌍방 폭행으로 몰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사안을 놓고 보면 누가 먼저 쳤느냐와 누군가의 폭력은 그 정당방위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도 아까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작과 어떤 발단에서 이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과거 민주당 세력들 그분들이 지금 주류를 행사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예를 네. 들면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노선을 가고자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과거에 관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떤 이념 정치, 진영 논리, 내지는 선악적 이분법을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에서도 정부 안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었던 거고 평택을만 한번 떠올려 보시더라도 조국 후보가 보였던 그 행태 얼마나 무자비한 공격을 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방어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방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고 정부를 응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실용과 포용의 이 쌍용 노선 을 계속 가게 좀 놔둬라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노선의 경쟁으로 봐서는 어쨌든 저는 정답은 나와 있다 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 쌍용 노선을 포기해가지고 그럼 과거로 가자,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은 정해져 있으나 지금 이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팀 김어준 이분들의 행태가 좀 과도하게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민주당 커뮤니티를 보면 지난 주말에 되게 이 갈등과 분란이 더 증폭되고 있어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자제하자. 어느 분위기예요?
3: 아니 지금 굉장히 커뮤니티로만 보면 네. 뭐 그것도 어떤 온라인 여론이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사실 김어준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격앙돼 있죠. 그러다가 뭐 이번에 민정수석도 또 검사 출신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는 정권에 대한 공격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하면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하는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지만 지지하겠다라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분들도 이제는 본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 김인하 평론가님, 정청래 대표 출마하게 되면 이 진영 간에 그리고 대형 스피커들 간에 그리고 뭐 유튜버들 간의 싸움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0: 제가 뭐 유튜브는 잘 몰라서 뭐 유튜버 간의 싸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층 내 갈등은 대단히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 김민석이라는 이 구도에서 누가 승리하든 누가 뭐 지든 간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보도를 통해서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이런 커뮤니티들은 굉장히 격앙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의 철회할 정도의 그런 목소리를 막 내고 있습니다. 그 지지층이. 그런데 그 지지층이 어떤 지지층이냐면 그동안에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왔던 이런 이제 이 어떤 지지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균열일 수밖에 없으니까는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빠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균열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당대표 역대 당대표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사실 대표 연임에 도전한 적도 없거든요. 그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사실 도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특별한 명분을 지방선거 이후에 이 결과를 놓고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보안 사건을 가지고 이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곳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식의 정치가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도움이 지금까지 안 됐단 말입니다. 검찰개혁 계속 얘기해서 지금 검찰개혁이 뭐 지지층을 뭐 단결시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 스스로 걸어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총선이 과연 어떤 구도에서 치러질까를 좀 염두에 두고 연임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 출마하지 말아라.
0: 저는 출마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이 균열이나 갈등은 물론 단기간에는 증폭될 수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단기적으로 저희에게도 안 좋아요. 아이템이 많이 없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날 며칠을 사실 시사 방송에서 이 정청래 대표 연임 얘기를 또 하는데
1: 알았어요.
0: 이게 사실 맞는 거냐 이 정치 평론이라는 게 네. 평론할 게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상황에. 근데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도 답답한 거죠.
3: 아니 근데 전 이 부분은 지적드리고 싶은 하세요. 게 조용한 변화라는 게 가능한가요? 과거에 아니요. 동교동계에서 친노로 넘어올 때도 그때 뭐 난인구 빽빠진 논쟁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0: 진압할 수 있겠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훨씬 더 강하게 지금 갈등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니 조금만 덧붙이면 제가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제 비슷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지지층의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막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가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재집권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가서 재집권에 과연 다시 성공하는 거냐를 중심에 놓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2: 근데 저는 이게 좀 불가피한 갈등이면서 네. 또 해야 하는 싸움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갈등이 발생한 이유가 단지 이제 친문과 친명의 기득권 경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뭐 선의를 뭐 그걸 떠나서라도 편한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중도 보수, 중도 실용을 해서예요. 사실 저는 노선적 근간에 이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 민주당층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하던 기조대로 안 해. 자꾸 뭐 중도 실용, 뭐 탈원전 거스르고 일본과의 관계 다르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 인사 등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저 친문 대 친명이라는 권력 투쟁이 아니라 노선 투쟁이 좀 깔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꽤 괜찮은 노선 투쟁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저 지금 권력 투쟁적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60-70% 지지를 받는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야 정권 재창출도 하고 사법 리스크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안 하던 일을 해서 생기는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근데 저 이제 과거에 친박 친이 싸운 거 보면 그것이 과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권력 투쟁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친신박 싸움 때문에 결국엔 보수파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이석현 평론가님, 네. 장동혁 대표 측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이겼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하,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지방선거 레이스 때보다는 네. 상황이 나은 건 맞습니다. 그때보다.
3: 뭔 얘기예요?
2: 그렇죠. 그때는 네. 전국적으로 네. 거의 월드컵 분위기였습니다. 남녀노소, 네. 연합요소가 다 모여서 네. 장동혁 대표를 조롱해도 네. 아무도 제어받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지지율도 많이 올라왔고 네. 선관위 문제 또 그리고 오늘 대통령 지지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3: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명분, 일종의 명분이 생긴 건데 네. 사실 뭐 저희가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3: 그래요?
2: 안타깝습니다.
3: 이게 맞아요? 신명님?
0: 아니 뭐 상황은 그렇게 된 것이죠.
3: 상황 결과론적으로 해석?
0: 그렇죠. 근데 뭐 정치라는 게 우리가 다 현실을 놓고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해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뭐 부정선거론에 편승한다든지 뭐 선거에 기여한 공이 전혀 없는데도 본인의 공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는 포장하면서 본인의 당권을 유지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상황을 해소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친한계나 뭐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 건 맞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당내에서 더 힘을 얻기에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매우 네.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3: 김인하 평론가님, 걔는 요거까지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시장이 장동혁 미숙하지만 뚝심 있게 견디기 때문에 당 유지 집단 이즘에 안타까워. 요 얘기까지 평가해서 좀 말씀 좀.
1: 장동혁 대표가 혼신의 힘을 다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힘이 다해서 이제 입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장동혁 변수가 지방선거를 뭐 뒤흔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본인의 입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을 수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 좀 모자랐다고 하면 그거는 몸이 너무 약하신 것 같다. 그래서
3: 그러한 비꼬는 거 아니죠 지금?
2: 아, 예, 아닙니다.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체력이 저하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휴식이 좀 필요하다.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좀 직을 내려놓고 당분간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휴식을 둬서 몸을 아하. 이제 좀 정상화 시킨 다음에 다시 오는 게 좋다고 생각드리고
3: 당 대표 그만 놓으라는 얘기시네요.
1: 그럼 직을 내려놔야지 이렇게까지 몸이 약하신데 근데 이제 그러면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사실 뭐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서라면 과거 같으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또 모셔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외부 인사 중에 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갑자기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장동혁 대표 미숙하지만 뚝심 있게 견뎠기 네. 때문에 당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러면 그동안은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당내에 좀 부정적이고 좀 거부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좀 완화될 것을 기대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비대위원장 문제와 관련돼서도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지만

0: 사실 이제 그런 가능성은 홍준표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그런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그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 짧게 10초씩 그냥 답변 좀 여쭤볼게요. 신동욱, 김재원 사퇴한다 안 한다?
0: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1: 안 해요?
0: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1: 네.
2: 저도 안 한다고 봅니다. 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내려오겠습니까?
1: 그래요? 지지율 때문에라도?
3: 안 할수록 몸값은 높아진다.
1: 아 그래요?
3: 시간이 갈수록 약간 이제 묵은지처럼 이제 값이 높아지겠죠.
2: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1: 세 분 다 사퇴 안 한다라는 평론을
3: 당분간은
1: 얘기를 하죠.
3: 안 할 것 같습니다.
1: 그럼 저는 그냥 사퇴한다고 얘기할게요.
0: 휴식이 필요합니다.
1: 균형 맞추기 위해서.
3: 좋습니다.
1: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역시니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바삭해.
8: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8: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8: 맛있는 60개 치킨.
9: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예, 문자로 9914님. 소장님 유튜브 말고 문자도 챙겨주세요. 알겠어요. 내일은 문자도 챙겨드릴 테니 샵 공구사어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만나요. 뉴바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예년 이맘때 6월 하순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2도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24도, 광주 25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요. 호남과 경남은 오늘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서인천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막 사고 처리 작업 끝이 났고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다시 부천에서 신월 사이 반대편 인천 쪽으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출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우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한남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와 청담대교가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 슬라생. 비트 주세요.
4: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3: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열린 종전협상 결렬 70일 만에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대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양국 협상단과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대표단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마사위 제러드 쿠슈너도 파견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비롯해 압돌 라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하미드 보르드 석유 부차관 겸 이란 국영 석유공사 사장 등 경제 관료들도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은 오전에 파키스탄 카타르 대표단과 따로 회동했고 이어 4개국이 참여하는 회동이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필요하다면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이란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 2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마스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입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나라의 나머지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레바논 종전 문제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이 파행을 겪는 상황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무기 저지와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유지에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1일 친형의 50주기 추모 행사에서 어떤 외교적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이스라엘 총리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데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한 건 악의적인 정권이 가하는 즉각적인 절멸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헤즈볼라와의 분쟁에 대해서도 엄청난 군사적 성과를 거뒀고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섭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투표소 두 곳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주 투표관리원 10여 명을 조사한 합수본은 이번 주 집중조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어제로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자료를 보면 집회 참가 인원에 주말 콘서트와 음악축제까지 겹치면서 오후 3시 기준 올림픽공원 일대 실시간 유동인구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